부왕 시청 중불매

공좌 동행 세막지다. 같이 앉았고 함께 걸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은 그거를 아지를 못하더라고 말이지. 몇 사람이나 턱 마주치자마자 문득 그를 만났던가. 부왕시청 증불면을 고개를 숙이고 보나 머리를 쳐들고 보나 보고 듣고 하는데 일찍이 매하지 않았는데 하수 향해 문거교 어찌 모름지기 밖에를 향해서 그를 묻고 돌아가는고 우리는 참나 자성 자성불 마음자리 성품 여러가지 이름 천가지 만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오지만은 이 개성 속에서 같이 앉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하는 바로 그 산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은 산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1분 1초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존재.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나 그를 확실히 만나본 사람이 있느냐? 만나본다고 하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니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하고 흥망성쇠 속에서 잠시도 여일 수 없는 근데 그러면서도 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가? 맥즉지군 불가견이라. 영가 스님은 찾으면 그대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인네들은 그를 가깝다고 하지를 말아라. 가깝다고 하니 허걸 해놓고 보면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도 얻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먼 것이냐? 멀다고 하지를 말아라.

요요 안전이라 또록또록해서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실스님 영탱을 새로 봉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어제까지 모셔져 있던 탱화도 참 잘 그리는 화가에 부탁을 해가지고 모셨었는데, 측면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그려 모셨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배우고 절을 한 사람은 졸심히 자기를 보고 있지만, 저쪽 반대쪽에서 배우고 절을 한 사람은 영판 옆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자기는 안 봐주신다 이것이죠. 대부분 분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초상화의 대가이신 차일생 서구 거사라고 한 분이 여기 위패를 선망 부모의 위패를 모시러 왔다가 초상화를 보고는 대번에 그것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상화를 일생 동안 전문으로 그렸고 한국의 여러 큰 시인의 초상화도 그려서 모시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정면으로 딱 앉아 계신 초상화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부처님도 정면으로 이렇게 딱 앉아 계시지 저쪽으로 둘러서 앉혀서 모셔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초상화를 그릴 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일생을 거기에다 전공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모시고 싶으니 기회를 줄 수가 없겠느냐 한 그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거저 그래서 모시겠다고 안 해도 그 정면으로 그려진 영탱을 하나 그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특청을 해야 할 판인데, 돈도 안 받고 그저 그냥 정성으로 그려서 봉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하러 반대를 하고 사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100일 동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초상화를 그려오셨습니다. 조실스님 생존시에는 한 번도 친견하시지를 않았는데, 측면으로 된 사진과 소시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근거로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모셨는데, 나보고 이만하면 되겠느냐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았습니다. 대단히 솜씨가 훌륭하고 정성으로 그려서 잘 그리기는 잘 그리셨는데, 내가 참 수십 년 동안을 모시고 산 산승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조금 일부는 닮고 일부는 안 닮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눈을 좀 이렇게 코를 좀 지적을 해달라고 했어서,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대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여기를 고치라 저기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기가 대단히 황송했지만,
기탄 없이 지적을 해 주어야 청성을 다해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몇 군데를 지적하고, 또 졸심 생존시에 노상 칭견한 보사님한테, 또 거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때 칭견할 때의 졸심의 모습과 어느 점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가 말씀을 해보라 그랬더니, 반은 닮고 반은 안 닮았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초상화를 그린 그 선생님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모신 바와 같은 훌륭한 초상화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복장 저만을 해가지고 지금 모셨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보니까 조금 잘 모르겠더니 법당에다 딱 모셔놓고 멀찌감치서 우르르 베니까 정말 100% 훌륭한 진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졸심 생존 시에 직접 졸심을 칭견하신 거사님이나 처사님이나 심내가 보시면은, 야, 정말 조실스님께서 살아오신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졸심의 녹음 법문을 들으니까 바로 졸심이 이 자리에 살아오셔서 설법하신 것과 같은 그렇게 우렁차고 낭낭한 여러 망공신임, 용성신임 그런 큰 심리와 법담을 한 제1구 법문이라든지 안수정 등 기릉장구 법문이라든지 그런 큰 공안에 대해서 직접 거량하신 법문을 하셨는데 아주 살아계신 조심이 오신 것 같다. 한번 앉아서 가까이서 배웠고 조금 떨어져서 배웠고 하루 종일이라도 우러러 배우고 싶은 만큼 그렇게 감동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진영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고 환희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부처님께 칭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러 오신 도반 여러분, 청신사 청신 여러분은 오시거든 생존시에 칭견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시에 칭견하시지 못한 분도 이 영탱을 향해서 가까운 데에서 멀리서 우러러 보시고 절을 하시면 실제로 생존시에 칭견하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음성은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듣더라도 졸심의 자비하시고 태산과 같이 정중하시고 사자와 같은 그런 듬직한 태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러러 보시면 정말 업장이 소멸이 되시고 금방 졸심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마를 만져주실 것과 같은 그러한 감회를 가지실 줄 생각합니다. 요새 새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지방 장관, 지방의회 의원 모다 그런 분들의 선거를 엊그제 치렀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육체적으로도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이 회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회사, 모든 직장, 농촌, 상업,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종사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자기 회사에 불똥이 떨어질는지 알 수 없는 이미 떨어진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후로 병자 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난리가 있었고 또 경술련 합방 이후로 외정 식민지 정책하 그런 어려운 크고 작은 국난을 겪어오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끈기와 인내로서 그것을 다 극복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방면에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또 당하고 계셔서 산승이 여러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살아날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 해도 임진왜란 때 당하던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때보다는 나을 거고 병자호란 때보다는 지금 나을 것입니다. 또 6.25 동란 그때보다도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당장 사람을 총으로 칼로 막 죽이는 사람은 없는 거고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직업을 잃고 사실상 대단히 중대하고도 어렵기는 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워낙 몇십 년간 잘 살아온 뒤끝이라 좀 힘은 들고 어렵겠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가정 생활이라든지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리고 직장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일자리를 찾으면서 가정의 화합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면 그러면서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잘 해나가면 반드시 8년, 1년 또는 2태, 3년 하다 보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술 먹고 싸우고 때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몸 하나가 우주, 큰 우주에다 비교하면 좁쌀맛도 못하고 개자씨 맛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지수화풍 사대로 모여진 이 별로 보잘것없는 이 몸이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우주의 진리와 똑같은 비로나라 법신불, 법신불이 바로 우리 몸에도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볍게 이 목숨을 천대하고 괄세하고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 어떠한 극한 상황까지 형편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살아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큰 회사 사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운전사를 하면 어떻고 니아카를 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촌에 가서 땅을 파고 나무 일하는 데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도우면 그날그날 먹고 사는 거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살 길을 찾아가면 집안 식구와 서이면 서이가 다 나서고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합심해가지고 나간다면 왜 살 길이 없겠습니까? 6.25 동날을 겪어본 사람은 참 언제 빨치산 공산당 인민군이 와서 잡으러 댕기고 이쪽 저쪽에서 참 생명을 부지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사람은 몇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살아남았습니다. 오직하면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와 영화도 버리고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잠잘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 그 직장 나오면 또 다른 직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좋은 직장만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아무 직장도 아무 일이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먹을 것이 없으며 입을 것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속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세워나갈 줄 안 사람, 그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부고 그래야 자기 밑에 아들, 딸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합심해서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곧 엄동설하님은 다 얼어 죽을 것 같지만 지혜롭게 잘 견디면 소환 대안 지낸 다음에는 반드시 또 입춘 우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내고 목마른 사람이 웅을 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끊는 일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끊어도 언젠가는 가게 되는 것을 미리 갈 거 없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기왕이면 직장 떨어졌으면 그 직장 때문에 참선을 열심히 못했는데 기왕 넘어진 바람에

쉬어가고 떡본집에 지사 지낸다고 아 직장 떨어졌으면 하루 세끼 먹던 거두끼 먹고 잘 먹던 걸 검소하게 먹으면서 이럴 때 무상을 깨닫고 열심히 참선을 한다면 그 스스로 뭔 일이 잘 돼가서 돈도 잘 벌고 목에다 힘주고 지내는 건 결국은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기가 죽지 아니하고 충심을 잡고서 발심을 해서 참 수행을 열심히 할수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도 흐뭇하고 아, 우리 친구들은 못 견뎌가지고 자살도 하고 술도 먹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저러는데 나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비를 이렇게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구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든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음사여 임완성이야. 시간, 광음이라는 것은 금방 새벽에 동이 텄다 하면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저녁때가 돌아온다. 풀과 나무의 새싹이 돌아와서 야, 봄이 왔구나 싶은데 벌써 오동잎 한잎 두잎이 떨어져서 벌써 가을 소식이 온다고 제세양무호말선이면 이 몸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조그마한 좋은 일이라도 짓지 아니한다면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장 하물 단명은 죽어서 무엇을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대답할 것이 있겠느냐? 나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착한 일은 착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여유 있을 때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에 내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것입니다. 부자라야 보시도 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진짜 부자보다도 가난하고 형편이 썩 넉넉하지 못할 때 더 착한 일을 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남까지 도와줄 힘은 없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실컷 보시도 하고 시주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 며칠 후에 큰 잔치가 있는데 그때 잔치에 쓰기 위해서 소젖을 짜지 않고 잔뜩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젖을 안 짰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빵빵하니 젖이 많이 불어가지고 삐죽삐죽 기어나올 것 같으니 열흘 20일 동안 안 자면 창부통만큼 젖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젖이 파타갖고 안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대로 그때그때 보시를 해야지 지금은 안 되고 많이 저축을 해서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보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흥망성쇠, 세상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우리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이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이 있듯이 흥망성쇠,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성할 때나 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꼭 흥할 때만 하고 잘 살 때만 하고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공부는 부처님 말씀에 호괴 득도난이라 해서 호강하고 귀하고 그럴 때는 정말 도를 닦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것 그 복 받고 그것 누리느라고 팔심을 잘 못하고 도 닦을 간절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궁 속에서 배가 고프고 어떤 비운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상한 것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도심이 나오는 거고 팔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딴 사람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해봤자 그런다고 해서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인이라고 그름을 따져갖고 그것을 원망하고 해봤자 자기 속만 상하는 것이지 그것 따질 거 없습니다. 현재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가정도 생기가 돌게 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회사도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합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서로 모아가지고 건설적인 제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당분간 조금씩만 받더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다시 그 회사가 바닥 맥이 뛰기 시작하고 좋은 물건이 나오게 돼서 그럼 팔게 되면 차츰차츰 월급도 받고 더 받고 많이 받고 회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길을 놔두고 꾀를 낸다는 것이 점점 어두운 구렁텅이로 파고들고 저 죽을 짓만 계력하면서 하는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속에서 살 길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을 깨닫고 발심을 해서 열심히 이목구를 해보세요. 공부도 더욱 잘 될 것이고 우연히 친구 말을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을 만나거나 해서 아 이런 자리가 있으니 와서 일 한번 안 하겠느냐 같이 이러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술 먹고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 사람 일자리 하나 주러 왔다가 와도 정냄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말도 꺼내지 않고 도망가 볼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당장 직장에 나갈 데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여기 시민선언에 와서 딱 참선을 하시라 이거야. 와서 점심도 잡수고 그렇게 얼마 동안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떠오르게 되고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북한 동포도 우리나라 다 백이민족이고 우리나라 동포인데 거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만 하는 거고 살 길을 찾고 건설적으로 일어나고 타협해서 해나가면 금방 비들비들비들비들 시들어가던 나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오면 다시 생기가 나서 이파리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태어날 만한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날 때는 올 때에는 반드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부모도 만나게 되고 가정도 만나게 되고 부부간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업연에 따라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되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대로 모든 사람과 일과 시간과 장소를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뿌려서 뿌리 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동시에 옆에 사람들도 거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하고 또 한참 더울 때가 올 것입니다. 기후라든지 시국이라든지 어려운 때를 당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닿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다 같이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저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0: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걸어온 시간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오대산에서 쌓은 경험을 종단에 회양하겠다는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BTN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스님들과 진행한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내놓은 스님들의 각오와 서원을 들어봤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발표한 종단 운영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이번엔 AI와 명상, 불교 문화를 활용한 포교 종책을 비롯해 청년과 대중 수행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짚어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월정사를 지키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오대산 산문을 나서 종단 변화의 혁신을 외치며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57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고든 기계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교구본사주지 유견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4년 월정사주지 취임 이후 22년 만에 긴 세월 몸담았던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기까지 오대산 수행가풍을 진작하며 교구를 굳건히 이끌어왔습니다.
2: 앞으로 이 산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 불교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계종 11대,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재단법인 나눔의 집, 지구촌 공생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팎의 발전과 사회 소통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월정사를 대표적인 수행 도량으로 일궈내는 동안 스님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굵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을교의 환수불사를 주도해 국가문화재 환수의 이정표를 세우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2: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고 가고 널리 선양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강강의 그런 자원으로서 크게 활용되고.
1: 정념 스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국내 최초 출가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3천여 졸업생을 배출해 출가자 감소 극복 대안을

0: 제시했으며 오대산의 대규모 자연 명상마을 온비를 열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교구 최초로 AI 국장을 임명하는 등 포교기법 대전환을 선도하기도 한 스님은 이제 교구를 넘어 종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0: 수행자는 계산이 아닌 서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서원의 첫 증표로 서약하며 교구 자치법 제정과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을 통한 분권형 종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22년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으로 종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정념 스님의 행보에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2: BTN 불교TV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 스님들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구상한 스님들의 원력은 오늘부터 세 차례 방송됩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스님들이 BTN 불교TV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짧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못다 밝힌 개인의 원력과 구체적인 종책 방향성을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 기반이 비교적 약한 호남권에서 교구를 이끌어온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품화, 수행가풍의 혼란 등이 더해져 더 이상 불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경우 스님은 만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4: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돼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환한 미소와 함께 BTN 스튜디오에 들어선 기호 2번 정념 스님. 스님은 영상포교의 앞장서는 BTN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상사 법당에서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선 원력을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이 시작되고 정념 스님은 문명 전환의 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거론된 스님이 이제야 출마하게 된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시절 인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불교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스스로를 출마로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5: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종단을 걱정하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더욱 걱정하시면서 좋은 총무원장 시임이 선출될 수 있게끔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3: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 종단을 이끈 기호 3번 진우 스님. 총무원장 재임에 도전하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고 밝힌 스님은 지금의 안정적인 종단과 사회의 높은 불교 호감도를 이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이전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종책을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한국불교가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평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입니다.
6: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발아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를 이끌기 위한 3인 3색 후보자들의 도전. 총무원장 후보 새 스님의 BTN 특집 대담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내일 저녁 7시 30분, 22일 오전 7시 30분 총 3차례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434차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경우스님과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태성 스님 등 위원 스님 9명이 전원 참

0: 참석한 가운데 심사 결과 입후보한 후보 모두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 자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정념, 진우스님 3파전 구도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AI와 뉴미디어가 포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수행의 방향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두 번째, 오늘은 AI부터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까지 후보별 미래 포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교계의 포교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세 후보 모두 AI 활용을 주요 종책으로 내세웠지만 활용법과 범위에서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기호 1번 경우스님은 AI를 종단의 행정과 교육, 포교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사찰과 교구, 종단을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AI 종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교 GPT와 AI 대장경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등 불교 지식과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온라인 법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1: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미래 포교의 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AI를 제시했습니다. AI 대중 플랫폼을 구축해 사부대중의 소통을 돕고 대장경과 고승어록을 AI 메타 데이터로 전환해 개방하는 한편 불교 AI 윤리 선언과 국제 포럼을 추진해 AI 시대 불교의 역할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우리 종교는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를 잘 활용해서 교단을 더 투명하고 또 이제 공의를 집약하는 이런 이제 기능으로서의 AI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기호 3번 진우스님은 실제 전법 현장에서 활용할 디지털 포교 주축으로 AI에 주목했습니다. AI와 뉴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승려 교육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AI와 SNS를 활용할 전법 인재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4: AI와 뉴미디어를 포교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이 직접 불교 문화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습니다.
1: 대중포교와 수행에서도 각 후보별 방향은 나뉩니다. 경우스님은 생활 밀착형 신행 모델을 추진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세분화한 신행 모델을 비롯해 도심전법과 명산센터, 신도시 거점 사찰들을 확대해 불교가 대중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합니다. 수행 지원 기금 조성과 제가불자 수행 인증 등을 통해 전통 수행을 대중화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수행과 치유를 매개로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통 간화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명상 문화로 확장하고 다국어 명상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통해 불교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교구의 단기 출가 종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자교육과 강원 과정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만학 출가자의 문턱을 낮춰 수행과 출가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에서부터 이어온 선명상 대중화를 핵심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 선명상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와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전국 사찰에서 누구나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으로 전개해 한국불교를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포교도 세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스님은 AI 기반 청년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심 권역별 청년 선언과 청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청년의 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포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스님은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를 강화하고 신도회의 종단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젊은 세대와 불교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이 직접

0: 불교 문화와 포교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봉은사를 청년불교 특화 도량으로, 조계사를 불교 문화 전승 도량으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전법 회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전략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우수님은 웹툰과 영상, 불교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념스님은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고 성보와 대장경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방해 불교 문화를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우스님은 연등회와 불교박람회 등 기존 불교 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중앙박물관 서울건립과 해외 한국불교문화전시관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세계적인 K컬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포교 방식을 만들어가면서도 불교 본연의 수행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종도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불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연구소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계종의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조계종 연구소. 종단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실천적 종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개최됐습니다.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연구 기능 강화와 종책 연구 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단 차원의 실천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싱크탱크 사례를 바탕으로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장 원철스님은 연구소가 나아갈 3대 중점 방향을 밝혔습니다.
3: 첫째, 종단 정책 수립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여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서재영 성철 선사상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장이 대표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연구소가 출범하며 행정, 규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운영 방식과 연구 방법 등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연구소의 기존 한계로 연구 기능의 분절 및 상근 전문 연구 인력 부재, 정책 관료 체계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상근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직군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수행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이어진 토론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스님과 동국대 YG 캠퍼스 책임교수 법장스님,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저희 기획실과 총무원 각 부서와 뭐 포교부랄지 이런 부서들이 다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이 좀 더 어떤 연구소가 만들어낸 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획실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불교의 승가의 발전과 교육, 그리고 수행과 전법이라는 중요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과 계획을 세워 조계종이 시대의 흐름과 전통의 뿌리 속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조계종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종책 연구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책을 발굴해 종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싱크탱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보조국사 진울의 모국아풍을 화두로 평생 정진했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무각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청학스님, 연암정사 도현스님, 송광사 전주지 영조스님, 무상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결식을 열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스님의

업구는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혼해 문도 여일 스님과 상좌, 속가 가족 등 총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갔습니다. 범납 68년 세수 89세로 지난 17일 무각사에서 원적에 든 청현 스님은 1959년 송광사 향봉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8년부터 10년간 송광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특집 대담은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0: 보관될 개인 청동 원물.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이리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감사합니다. 해양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 안락천하 태평불일정의

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0: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김천 직지사 백년함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진은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왕은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입니다.

0: 중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오늘은 거짓없는 마음 동기, 거짓없는 마음 동기 여기다 밀어 봅시다.
1: 거짓없는 마음 동기라 공양을 올려서 명예를 얻고자 하거든가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으로 공양을 올리지 말아야 할 말한다. 우리는 보통 공양을 올려주셨어도 명예나 재소에 팔 팔게 기우시게 되며 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은 무료의 장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기억하지 않는다.
0: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수한 마음 동기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 대성불자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 나는 부처를 이루립니다, 이렇게 맹세한 보리심을 바라는 불자들은 그게 그런 동기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은 아주 그 최고로 순수한 마음 동기인데, 물론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팔풍에 치우쳐가지고, 팔풍은 불교 용어에 많이 나옵니다. 팔풍, 여덟 가지 바람, 우리 마음속에 폭풍치는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고 소설했죠. 예.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새 여행자가 그 폭풍의 언덕,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언덕에 평생 거기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각각 소설을 쓴 게 제인에어 폭풍의 언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크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건 별로 볼만하고, 이제 어쨌든 폭풍의 언덕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덟 가지 바람이 확 몰아쳐요. 이세회의 친기고락이라. 이세회의 친기고락. 그래서 내 쌍이 두 개씩 네 개 이사팔 해가지고 팔풍인데, 이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쇠는 손해가 되는 것, 이득과 손해 되는 것, 회에는 나를 칭찬하는 것,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 얘는 명예가 올라가고 회는 내 명예가 손상되는 것, 칭찬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기는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것. 고락은 고통, 새로움과 즐거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여덟 가지 바람인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팔풍에 부동할 수 있느냐. 팔풍에 부동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에 성숙된 정도이며 수행의 척도인데, 잘 된지 못된 척도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위, 가행위에서 난이, 정이, 인위, 인위에 갔을 때 이게 팔풍에 부동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뭐라 그러든지 나를 흔기게 아유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하든지, 세상에 나를 비난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아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절대 자존의 고고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한 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인. 공자가 이야기한 군자가 되면 팔풍에 부동하죠. 군자가 되려면, 공자가 60되면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60되면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귀에 다 순풍에 바람 불듯이 다 지나간다. 70되면 종심 소역을 대 불륙은이라. 70되야 이제 내 마음대로 뭘 했는데 규범에 법도에 건나지 않더라. 그 공자가 평소에 수행한 것이 70되면 그때야말로 이제 아라한처럼, 물론 아라한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군자가 완성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든지 수행하든지 팔풍에 부동한 경지에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작은 뭔가 소원을 빌게 된다 이 말이지. 작은 소원을, 정도의 무병장수를 얻고자 하는 정도의 마음 동기밖에는 못 갖는다. 어떤 선거가, 또 여러분의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거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데, 이름을 덜 내지 않고, 몰래 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드네. 그러다가 한 번도 보시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매달려가지고, 어디 가지고, 여기에 적고, 이름 쓰고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무주상이라고 했는데 이름 안 적고 그냥 안 할래요 이러면 보시할 기회를 잊어버리니까 더 안 좋죠. 큰 거 하려다가 조금만까지도 못 하게 돼요. 그게 너무 구애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큰 거 할 때, 천만 원 막 몇 천만 원짜리 보시할 때, 그때 주희 스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래 부처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름 안 내고 개그불사라든지 뭐 탱화불사라든지 이런 데 내면 주의사님만 알고, 그러면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죠. 그런 건 무주상보시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만 원짜리 뭐 기대 올릴 때 저는 이름 안 올리랍니다 막 그래 그냥 합시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절에서 하지 않은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초도 켜고 향기로운 꽃도 갖다 꽂고 공양 올리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꾸며서 하는 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낫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웠으니까 저 보리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 그래 하면 되지.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분은 다음부터 보리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 되지. 또 굳이 이제까지 했던 걸 안 한다 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 어쨌든 부처님만 잘 모시게, 부처님 공양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닦는 스님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빠담빠 상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티벳에 이분들은 뭘 칭찬한가 하면은
그 위에 옛날 이야기 나.

합니다. 계시의 벤이라든지 또 당나라 때 나찬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당나라 때 나찬스님은 수행이 훌륭하다고 황제가 듣고는 궁중에 한번 모신다고 사신을 보내요. 나찬스님이 동굴에서 불도 안 피우고 그냥 수행하는데 난방을 안 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시골에서 얻었던 감자를 돌에 자갈에 이래 가지고 구워서 감자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감자를 구워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이제 그 재가 이렇게 수북까지 쌓였어요. 재가 수북까지 쌓였어. 그래서 소문에 듣기로 그날 이제 당나 황제 사신이 온다니까 조금 청소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동굴 안도 청소하고 부처님 뭐 앞에 잔도 이렇게 저처럼 청소해 놨다가 가만 앉아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이제까지 그냥 소박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남한테 수행하는 티도 안 내고 살았는데 어째 그 소문이 나가지고 황제가 알고 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뭐 나를 모셔오려고 했다니까 가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부끄럽거든. 에이씨 재를 갖다가 확 뿌리면서 자기 얼굴에다 재를 확 뿌리고 내가 뭘 세상에 잘 보일 게 있나 이제까지 내 평소대로 살면 되지 그랬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주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수행 잘했다는 자만심 그걸 내려놓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막 아이고 오늘 못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수상에 산다고 옷도 안 입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야, 이제 한장 넘겨서 125페이지 이와 같이 그 읽어 이와 같이 예. 자, 여러분들이 대승불자로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나는 부처를 이루렵니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나날이 공덕을 쌓는 수행자라면은 내가 자잘하게 이렇게 원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야지 뭐내 가족이 잘 돼야지 이렇게 따라서 다 도와줍니다. 왜 그래요? 호법신장, 화엄신장, 산신, 칠성이 뭐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일으킨 대승 행자를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 화엄성 중에는 뭐 칠성 산신한테 일일이 가가지고 대승 부르심을 바란 사람이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산석일 열애초 영산회상에서 옛날에 부처님의 석가연에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저 산신이나 모든 화엄성 중에 팔부 대중들은 세세생생의 불자들을 신심장한 불자들을 옹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은 그할 일이 그거예요. 화엄성 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그 다음에 법답게 공양물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는가 이거죠. 중사도 일반 이제 이게 아라한 초기불교에서 하는 아라한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와 달라요. 부처님과 아라한은 달라요. 물론 깨달은 열반의 경지를 똑같이 향유하는 것 같아. 그 아라한은 삼명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라한은 모든 제자를 능수능란하게 다 제도할 수는 없어요. 아라한 한계, 인간적 한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이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 책임지는 사바세계 한 부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나오기 위해서는 사생지 10만 겁 동안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모신 부처님처럼 상호가 거룩하고 모든 복을 다 복해구족, 복해쌍족, 복과 지혜가 같이 갖춘대. 그래서 양족종 귀불양족종 우리 부처님께 기합니다. 양족 두 가지를 다 구족하신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지혜는 아라한이나 부처님이나 갖출 수가 있어요. 복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딱 한 장 116페이지 마음 동기만 여기에 한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 동기만 바라다면 불화살 되게 물반정성 되게 올더 강공되기 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불보살 되게 물을 얻다는 상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이나 그냥 아름다운 꽃가지나 좋은 열매가 그러나 시냇물을 마음속으로 공룡을 만들어 얼도 충분하다. 자, 이거는 아주 상사도에서 달통한 수행자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항상 염념보리심 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끊임없이 보리심이 흐르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물만 딱 올려도 간단하게 물 한 잔만 딱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파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어디 경치 좋은 것 관광 갔을 때 폭포 꽃이 참 만발하고 식물에 갔는데 꽃이 만발 참 좋다. 저 폭포에 갔는데 폭포가 어디 산에 갔는데 막 꽃이 만발했다. 보기 좋구나. 좋은 경치 볼 때 제일 처음에 누구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기 남편 저기 부인 말고 뭐가 있어요? 아, 여기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그때 볼 힘을 바람 물자라면은 그걸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런 마음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안 들어봐서 그래. 부처님한테 이걸 부처님한테 바친다.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게 공양하는 마음이라. 그게 티벳 불교에서 전승되는 거예요. 티벳 불교에서만 이야기해. 좋은 경치벌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예. 무드라 공양이라 이걸. 오맨자 부자 매가 싸무드라 싸파라 싸마야 싸마야. 대답으로 가르치될 때 있겠습니다. 야,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립니다. 이 좋은 경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들이 공양은 법공양이 최고다, 그지? 출가자, 스님들은 법공양을 부처님한테, 제자들한테, 신도자한테 법보시를 해야 돼. 법보시, 법문을 해야 돼. 법문을 해야지. 불경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막 배포하는 거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왜냐면 종이가 귀하고 책이 귀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책이 엄청 귀했어요. 아무 집이나 뭐 천자문이나 사서상경 아니었어요. 아주 부잣집 양반 대가집이나 책을 돈 주고 샀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필사해가지고 가져갔거든. 필사해가지고 그래서 경전을 절에서 나눌 수 없으니까 사경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사경공덕이 크다고 했던 거. 옛날에는 책 인쇄하기 힘들기 때문에, 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절에서 막 책 나눠주면 쌓아놓고 보도 안 해요. 보도 안 해. 법보시 많이 받아놓고 법문 내는 게 더 나아. 스님이 착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착 정리해가지고 법문을 많이 해주는 게 스님이 공력이 제일 커요. 법문을 해야 돼. 스님이 법문을 해. 염소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자, 오늘 나는 한 향 한 자루라도 가벼이 하지 않고 공양 올리는 것이 복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참으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본문으로 다시 대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0: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0: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0: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0: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0: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1: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4: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1: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0: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1: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0: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1: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0: 삼불이면 세 명?
1: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원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1: 우리 약사 삼부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2: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3: 뭐가?
2: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2: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2: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2: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4: 윤필거사!
1: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4: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1: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4: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1: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5: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4: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1: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4: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1: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5: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2: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2: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2: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에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1: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0: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염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2: 네 영혼이 무엇이냐?
0: 이 염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2: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0: 오,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염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2: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2: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0: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1: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근데 이항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2: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2: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2: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3: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3: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5: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나는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의 무릎이 아닙니다. 패배의 무릎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를 낮추는 무릎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은 닿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은 차갑고 내 마음은 편치 않아. 서로를 향해 내민 손길이 끝내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다가가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가두고 겸손한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낮아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상대의 눈물이 보이고 마음을 낮추면 상대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가는 마음의 길입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질 때 당신의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내 말에서 날이 서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천명을 이기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사과하려 하고 먼저 다가가려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에서 인연은 살아납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산을 만나면 자신을 낮추어 멀어도 그 길을 택하고 감싸안고 먼 길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낮춤은 길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려 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

0: 12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잖아요. 이게 모든 질문의 패턴이 이렇게 비슷해요. 불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해결 방식을 주죠. 답을 줘요. 떠나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이러면서 딴 사람 만나봐. 오래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잊어 한다고 잊어지나요? 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결 방법 하나를 주는 것이 이제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법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무의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중도적인 방법, 이것을 설화하는 게 불교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모든 해결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문제라고 해석하고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분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럼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나를 떠나갔어요? 그게 괴로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마침 떠나가주는 바람에 참으로 고맙다 할 수도 있죠 어쩌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진 인연이 생겼잖아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졌잖아요. 그건 인연의 일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고, 인연이 모일 때가 되니까 인연 생기해서 모였고,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가 되니까 인연 따라 흩어진 것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모든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건 그냥 법이에요,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벌어졌고 소멸되어야 할 때 소멸되었을 뿐이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아, 고정된 자아가 없고 무소득, 얻되 얻는 바가 없고 무분별, 분별할 바가 없어요. 연생, 무생,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평등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그냥 다 평등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좋은 거고 저렇게 생겨난 건 나쁜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파도가 어느 파도는 좋고 어느 파도는 나쁜가요? 다 똑같은 바다일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평등하게 바다일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좋다거나 나쁜 뭐가 없고, 크거나 작거나, 잘나거나 못났거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무분별심으로 보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 하죠. 무분별심, 반야지혜로 보면, 그건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소유 무소득이고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중생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생각들, 즉 업식, 업습을 가지고 자기 업장대로 현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괴롭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인 거예요. 생각은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에서 본다면, 지관으로 본다면, 멈추고 본다면, 분별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수 있으면, 삶은 그냥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즉 만나보고 헤어져보고, 이 경험은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만났다 헤어진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경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나서가지고 나는 실패, 절망, 사랑에 실패했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 사람 아니면 난못 산다, 온갖 의미부여를 하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본래 아무 의미도 뜻도 없어,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왜 있는 그대로인지를 설명하느라고 말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은. 왜? 생각 속에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는, 사랑했다가 이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삶의 경험이 생긴 거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깨어나잖아요. 점점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괴로움은 전혀 생겨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업습 때문에, 그 사람을 집착했던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괴로움으로 해석하고 집착으로 해석했던 게 무너지니까 괴롭다고 해석을 해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문제를 또 다른 생각으로 풀려고 그래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어떤 거짓말을 한 번에 해가지고 뭔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때 한번 욕먹더라도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 안한 것처럼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딱 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인정, 이해할게 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 두 개가 생긴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 그게 또 꼬이고 또 꼬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분별심을 분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속여요. 이걸 덮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쟤 별로였어. 생각해보니까 별로야. 쟤 저러다가 나쁜 놈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다든지, 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런다든지, 자꾸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괜찮아. 야, 저런 애하고 헤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를 막 속이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감당하면 되죠. 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즉, 자기가 만든 문제를,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면 해결되는데 자기가 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면 물 쏟은 일이 없어지길 바래요. 가능합니까? 인간고의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물 쏟았으면 인정하고 빨리 닦으면 돼요. 물 쏟은 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저 전방에 부대 있을 때요, 군법당 있을 때 신도님들이, 보살님들이 너무 오래된 냄비 막 이런 걸 보시고서는, 어떤 분이 이제 절에 아주 정말 좋은 냄비를 이렇게 딱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약간 유리 같은, 아니 유리가 아니라 뭐 이게 철로 된 게 아니고 이게 뭐라 하나? 뭐 하여간 좋은 재질이래요. 친환경 아주 좋은 재질이, 너무 예쁜 그 냄비를, 그것도 옛날에는 뜨거워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면 뜨거워서 이거 가지고 옆에 이렇게 걸레 가지고 옆에 들고 왔다가 옮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거는 뜨겁지도 않은, 라면 먹고 나서도 달랑 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너무 좋은 걸 딱 사주셨어요. 그래서 군종병 친구하고 저하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달랑 들고 퍽 놓쳐가지고 확싹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야, 우리 둘이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 그래서 오셨을 때 오셔서 차 한잔 드시라고, 차 한잔 드시면서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사실은 그걸 깨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게 어디서 산지 아는데 우리가 몰래 사다가 놓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자.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매를 맞을 건 맞아야 돼요. 인간부의 세계에서는 아예 매를 안 맞겠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매를 벌었기 때문에 매를 번 건 맞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매를 안 맞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분이 자식 성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간단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노사님이 자식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집착을 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스님, 저에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 하려면 아예 답을 하지도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마시고, 누가 괴로움 없애달라 그랬지 그런 얘기 듣자고 왔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식
안 좋은 대학 가도 어쩌

수 없다. 이런 얘기 따위는 하지도 마시고, 저 결혼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과보를 받는 거죠. 성적 안 좋은 걸 감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줘요? 그 감당하는 거 이외에. 인과 응보잖아요. 인과가 있으면 응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고 야매로 다른 쪽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즉,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 헤어진다는 인연 따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올라와요. 이 괴로움이 올라오는 걸 인정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 싫어요. 이게 취사간택심이에요. 도망치고 싶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거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촉발시켜요. 아주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 괴로운 척하지 않고 나 괴로워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죠. 그게 유의조작이 아닌 무의행이에요, 무의행. 이걸 괴로우니까 뭘 애써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심,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움과 하나 돼서 충분히 괴로워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게 와 있잖아요. 그걸 왜 거부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100% 괴로워하면 돼요. 혼자 스스로 막 울면서 우는 내가 찌질해 보여가지고 울면서도 안 울려고 막 기를 쓰면서 찔끔찔끔 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펑펑 울면 돼요, 혼자서. 그럼 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울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울고 싶을 땐 마음껏 펑펑 울고, 욕하고 싶을 땐그 사람 없을 때 혼자서. 그 어디 저 어느 스님은 그러대요. 욕하고 싶을 때 그걸 억지로 참지 마라. 근데 남들에게 욕하면 그 사람 괴롭고 꼭 참으면 내가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장롱문을 열고 머리를 이불에다가 파묻고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라.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그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빨리 지나가요. 올라온 업장은 빨리 해결돼야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발산시켜야 돼요. 지금 발산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크게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어떤 힘든 게 왔어도 그걸 아닌 척 하려고 애쓰면 자꾸 거짓말을 더하게 돼요.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친구 만났는데 공부를 자꾸 얘기가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말 돌리고, 자꾸 어느 정도는 해.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나 닮아서 못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나 닮아서 공부 못하나 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끝낸다니까요. 그리고 간단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조금만 잘해도 남들이 더 크게 칭찬, 야, 너 못한다 그랬잖아. 이만큼은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죠. 힘들 때 있잖아요. 최악을 생각하면 제로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괴로울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최악은 뭘까?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 보자. 더 이상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막 과도하게 집착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을 때, 그 집착을 도저히 놓지 못할 때, 차라리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이 뭘까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 상태다 하고 확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요. 친구한테도 자꾸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최악이 있는 상태를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고, 나 못났다. 나 능력 없다. 괜히 잘난 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 못났다 하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그때부터 이제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그렇게 못났다고 하더니만 다 잘하네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서 제로였거든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괜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남들 앞에서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난 뭐도 잘했고 뭐 어디 가서 뭐까지 해본 사람이야 이래놓으면 기대가 커요. 그러나 잘했는데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과장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못났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안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헤어져서 괴롭다? 인정하면 돼요. 아프다? 아프면 돼요. 눈물 나온다? 눈물 흘리면 돼요. 외롭다? 외로워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슬퍼하면 돼요. 충분히 슬퍼하면서 충분히 인정하고서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펑펑 운 사람은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자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 후유증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아닌 척하는 게 남들 앞에서 자꾸 연기를 해야 돼요. 안 슬픈 척, 쿨한 척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육주단경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방변 비구가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방변이라는 스님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하든 뭐 사람 모양 뭐 동상 같은 거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조각하든 그 조각가 뭐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 방변이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묻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방변이 저는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정색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러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공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공부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러니까 모양을 빚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모양을 한번 빚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흙으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만든 거예요. 이게 동상처럼 육조 스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또 본 거예요. 공부 지금 불교에서는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있으면 뭐를 물으러 온 거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그거 물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법을 아는지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정색까지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는 나를 한번 빚어봐. 그 말을 듣고 탁 알아채야죠. 그러면 이미 빚었습니다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미 빚었죠. 이 육조 스님의 모양을 빚어야, 그 모양의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스승이. 모양 아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있는 만 모든 것은 계시 허망하다. 상이 상인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진리 열애를 보리라. 상으로 내 모양을

빚이라는 얘기를 했겠느냐 말이죠. 진짜 내 모양, 육신의 내 모양을 빚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양 아닌 나의 참된 성품, 참된 법신, 참된 불성, 이거 한번 빚어봐라 이렇게 한 소리죠. 그럼 참된 법신, 참된 불성은 이미 언제나 늘 완전하게 빚어져 있지 않나요? 이 산화대지, 현진강 산화대지 전체의 모습으로 육조의 법신의 불성의 모습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숲이 스런스런 움직이는 저 모습으로 육조의 모습을 이미 빚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법신의 모양 아닌 것이 없어요. 불이법이에요.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죠. 모든 색이 곧 공의 모양이고 모든 곡이 곧 공이 곧 색이에요.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봐요. 그렇게 뱉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법, 육신의 육조의 법신을 법신의 모양을 뱉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공부예요.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모양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은 그건 진짜 육조의 모양이 아니죠. 그것을 빚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법신을 빚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게 이미 본래부터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늘 있던 이 모양을 빚는 것이 진짜 빚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제자들이 주로 찾아오겠죠. 법신에 대해서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아직 공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온 제자한테 공부를 한 1년, 2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으면 할거 방으로 그냥 소리를 뻑 지를 수도 있고 한대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내야죠. 근데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첫 번째 숙제를 냈는데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가 진흙으로 만든 모양의 성질은 잘 알지만 이 불성은 모르는구나. 네가 육신은 빚을 줄 알지만 법신은 빚을 줄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를 화두처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던져주고 나서 대사께서 방변에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의 미흡함을 보고서 이제 막온 제자가 아 그래도 이 아직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초심자인데 그러니 초심자에게는 아이 선사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과 방이라고 해서 막 그냥 질문했는데 답변 못하면 그냥 죽비로 갔다가 맨날 때리기나 하고 소리나 뻑 지르고 혼내고 이러는 게 선사가 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제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겠다 너 공부가 이만큼이구나 이제부터 인천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세계 일체 모든 존재들의 복전 참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여기서 불퇴전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해라 하고 인천의 복전이 되라고 그냥 웃으면서 축원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와륜선사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와륜선사가 이런 개송을 읊은 거죠. 근데 이 개송을 듣고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구나.
만약 그것에

0: 그래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유의 조작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개송을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조 스님이 그래 너희들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아마 신수 스님의 개송이었을까요?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신수 스님이 대중 스님들의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대놓고 무시하면 신수 스님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스님인데 그분을 너무 까내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수 스님의 개송이 이런 개송이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방편의 공부, 갈고 닦는 수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그래도 공부에 공덕이 생길 것이고, 뭐, 그래도 이제 악도는 면할 어떤 공부에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유의 조작의 공부를 하면 악도는 면하죠, 당연히. 나쁜 길을 면하죠. 왜 인간부의 세계에서 나쁜 짓안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계로 가니까. 악한 행보다는 공부하는 행, 수행,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공덕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즉, 세간의 관점에서, 아, 세간에서의 공덕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할수 없고, 그렇다고 이 스님을 너무 완전히 그 무시하는 말을 해도 좀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그래도 악도를 면하면서 좋은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와륜 선사가 그 신수 스님의 개송과 비슷한 개송을 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와륜 스님이 됐든 이 스님들이 조금 공부 근기가 좀 높았겠죠. 공부가 근기가 좀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확실하게 깨뜨려주는 타사 현정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주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기가 올라온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선 와륜 선사의 개송이 뭐냐면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스님들은 뭐를 솜씨라고 했느냐면 이 공부를 잘한다 이 소리예요. 솜씨 있다 이건. 수행에 솜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히 불교에서 무심 이러잖아요. 마음 분별심을 깨뜨려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륜 선사는 참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생각을 잘 끊어 없애는 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수행에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솜씨가 좋아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솜씨가, 이게 진짜라면 진짜 솜씨가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네들끼리 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걸 유의 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솜씨 좋은 게 아니에요. 공연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이말 따르면 어때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이랬어요. 옛날에 스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이런 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을 잘 끊어 없애고 분별심을 바로바로 끊고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고 욕을 했어요. 근데도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날한대 때리고 갔는데도 허허 하고 웃어요.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쳐도 괜찮고. 그게 솜씨 좋은 걸까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걸까요? 경기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똑부러지게 혼을 내야죠. 사기 못 치게 해야죠. 내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남들에게도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온갖 방편을 써서 이끌어야죠. 화를 낼 땐 화를 내야죠. 화 안 내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불교다.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불교다. 열반이다. 이러니까 탐심 진심 탐심 욕심 하나도 없고 진심 화 하나도 안 내고 그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건 줄 알아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깨달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렇게 수행하면 번뇌만 더해요. 욕심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고 화를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항상 여여해야만 수행자다. 그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번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돌 같은 무정물 같은 게 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걸까요? 그 돌은 해탈해 맞췄겠네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인이에요. 배가 고파요. 오랫동안 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싶죠.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혼도 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을 하면 화도 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왜 번뇌만 더한다고 했느냐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결국에는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5년 동안 탐심이 안 일어났어. 예를 들어 여러분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수행해 보세요. 탐심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경계가 평화로우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탐심도 일어나지 않고 진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또 와서 부딪혀 살아보세요. 그럼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죠.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부 잘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 된 게 아니었네 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100% 그런다니까요. 100%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공부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공부지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낼 줄 아는 거죠. 그걸 뭐라 했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래요.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 없이 집착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면서도 거기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화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딱 뿌리내린 자리에서 이 자기 성품의 자리에서 인연따라 화를 쓸 수 있어요. 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화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냈는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 화도 내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 분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죠. 그게 진짜 공부지.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0: 예, 불사하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

0: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1: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스님의 도량 경주 칠부람.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0: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0: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예, 들고 가야 합니다. 실불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자.
2: 가방 안에는 실불암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칠불암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닿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불암.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0: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2: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0: 도를 애가 없잖아요. 기계 도를 애가.
3: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0: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올라가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구나.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2: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3: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4: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3: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4: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5: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0: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려놓고

0: 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0: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칠부람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의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2: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0: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2: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랐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0: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2: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1: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2: 그것도 다 풀어서.
0: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약물이라는데요.
2: 형님 이제 하나 니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0: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0: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썼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선생님, 지금은 네. 이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학예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불암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칠불암을 오니 이제 칠불암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칠불암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0: 어느새 칠불암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서로 향하는데요.
4: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0: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4: 신발 벗고 가요.
0: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3: 부처님 세계다, 이거.
0: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4: 세면 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원래는 문 불을 꺼야 돌려가.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0: 무럽다. 물이 없어서.
1: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2: 선생님,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0: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2: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이랑 다 챙겼다는데 이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0: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2: 아껴 써야겠네요.
0: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1: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0: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서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2: 전혀 안 불편해요.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2: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3: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4: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5: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부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0: 희망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력심 좋으시고.
4: 하나만 하세요.
3: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4: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어! 알 것 같아요.
0: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네.
4: 오, 우와!
0: 야, 두 배 차이.
4: 진짜로.
0: 그래.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문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 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네,
3: 네. 어우 잘 쓰신다.
4: 셰프인데요.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5: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 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 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초파리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풀내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죠?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네.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2: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0: 와.
1: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정식. 연잇밥 정식이 있고, 네네.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콩갈피자, 등꽃피자.
0: 사냐초파스.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아,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네, 가보시죠.
0: 네.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아,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1: 네,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구기람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네. 큰 스님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네. 곳.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네.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된 거야.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0: 사찰 오늘 날씨가
1: 배우러.
0: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1: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1: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1: 아니 아닙니다.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네네. 초파일을 네, 이거 다 나갑니다. 네. 장갑도 끼었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해 버릇해가지고 네. 네.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1: 시키시면 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마른 개를 고추. 이제 불려서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1: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네,
0: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네. 담근 간장.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1: 해초
0: 해초를
1: 소스.
0: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1: 네.
0: 일단 부으셔요.
1: 네. 네.
0: 이제 직간장을.
1: 직간장을.
0: 네. 다 붓고 풀어서
1: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0: 네. 천일염.
1: 천일염.
0: 그다음에 해초 소스.
1: 해초. 금수암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0: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인연법이라.
1: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잘하신다는 거지.
1: 호흡이 그냥
0: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0: 살살살살 그렇게
1: 살살 달래가면서 네.
0: 네. 아, 그래야지 양념이 좀 풀어주시고.
1: 풀어주고 또 한 번씩

0: 꾹꾹 누르지 말고.
1: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아,
0: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1: 네, 사찰 음식.
0: 네. 풍경이 진짜.
1: 좋아요?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그 맛에 여기 살죠.
0: 그러니까요.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1: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0: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한스님께서 아이고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1: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첫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네.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네.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아.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네.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0: 아, 초밥이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고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0: 우엉이랑
1: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그리고 또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네.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0: 잡채요?
1: 죽순 잡채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0: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1: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네. 하는데 이제 저희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밥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주시고
0: 뚱뚱.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1.
0: 1: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 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0: 네.
1: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그래요.
0: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1: 그렇죠. 한번 져서 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져주고 눌지 않게끔
0: 네.
1: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0: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1: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0: 네.
1: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0: 네, 네.
1: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0: 네네.
1: 그리고 천남

0: 첫 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네, 네. 그 어린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생이 강해서 아토피아한테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네. 이제 밥이 다 됐네요.
1: 네, 다 됐네요.
0: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네. 반찬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찬물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따독따독
1: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생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0: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의입니다.
1: 네.
0: 혹시 미나리 강의 드셔보셨어요?
1: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
0: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1: 아, 우엉 튀기기 위한?
0: 네.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지 네. 아시죠?
1: 알죠.
0: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1: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0: 그렇죠. 젓가락을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1: 네.
0: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네.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좀 썰어주시는데
1: 있습니다.
0: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1: 3등분?
0: 이렇게 해서 네.
1: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0: 그렇죠. 끝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1: 네네. 선생님 저 위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1: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아,
0: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1: 네, 네.
0: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1: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1: 네.
0: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1: 네.
0: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오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0: 예,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1: 네.
0: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네. 제가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네,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1: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네,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네. 위해서 살짝 볶아주는
0: 거죠. 그렇죠.
1: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네, 참기름하고 네. 직간장 좀 넣고 묻혀서 네. 덮어놨어요.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여기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네. 얘를 묶어야 되니까. 우엉보다 포고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네.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 빨강 하나.
0: 그렇죠. 얹고. 이렇게 쥔 다음에 네.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0: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1: 양념을 줄여야 돼요.
0: 아, 양념을 줄인다? 네.
1: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네.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0: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1: 그렇죠.
0: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것만 할까요? 네.
1: 초장 만들어서 네. 완성하면 되겠어요. 네.
0: 초장 양념. 네. 궁금합니다, 스님.
1: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0: 조청.
1: 네. 고추장. 고추장. 제가 담근 고추장.
0: 식초를.
1: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끓여보세요.
0: 양념을 뿌려볼까요? 네.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음식도 오케이. 수행이잖아요.
0: 네. 네.
1: 아유, 훌륭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미나리강에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강회.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1: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0: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1: 좋아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0: 맞아요.
1: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일입니다. 예. 어떻게 날도 이번 여름이 굉장했죠? 예. 아이고, 여름들 나신다고, 여름 나신다고 애들 많이 시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맘때쯤

쯤 오고 또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법문한다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다들 건강하시죠? 뭐 건강하니까 오셨겠지. 우리 불자님.

항상 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지 그게 다 힘으로,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법문, 그 중에서도 또 선명상 법문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또 정말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기도 하고, 뭐 명상, 선, 뭐 그게 별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참선 좀 해봤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역시 뭐 불자님 대단, 거의 반 이상은 다손 드시네요. 그죠? 그럼 다 참선에다 도사들이신가? 다 깨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뭐또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왔었고, 익숙히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쪽에 좀 혼란스러우셨거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선명상이라고 달아봤습니다. AI 시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텔레비전, 신문, 유튜브, 뭐 어디 할거 없이 AI다라는 글자 없으면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 그죠? 근데 뭐다 근데 신통방통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유익하기만 한 건지, 또 그렇다고 뭐 또 나쁜 건지, 불자로서 이거는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이 AI, 그리고 이 거대하게 AI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냐면, 주변에 퍼뜨리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중생 구제입니다. 거창하게 막 가서 불구덩이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 연상하지 마시고, 당장 집에 있는 손자, 아들, 남편, 부인, 친구들 할거 없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간이 놀라운 기술,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술을 여러분이 오늘 전수받고 가셔갖고, 나만 잘 돼야지 하지 말고 주변에 잘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많겠죠. 그게 좋은 일입니다. 무슨 갑자기 뭐 지갑이 채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사명감을 갖고 오신 보살들이다. 보디사트바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졸면 안 되겠죠. 저는 법문을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30분, 40분 밀도 있게 꽉꽉 채워서 집중을 탁 하시고, 오후에 가서 점심 공양하시고, 오침을 좀 잠깐 하시고, 편한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I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 AI 시대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AI 도입하자, AI 시대를 살아가자, AI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혹시 동의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 인구 대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투표한 적도 없고, 그죠? 아마 뒤늦게 주식 투자에는 참여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시절 인연 이치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지금 됐어요. 지금 뭐 내가 AI를 거부하네 마네 떠들어도 나가서 외치면 외칠수록 이상해진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벌어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자, 그러면 닦을 건 닦아야 되고, 말릴 건 말려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셨나요? 커튼 탁 열고 그죠? 아까 가서 딱 세수하고 좌복 피고 좌산하셨나요?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눈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창밖의 풍경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의 얼굴인가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모습들인가요? 제가 동대에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뭐 하냐 하면 스마트폰을 탁 켜서 밤새도록 카톡,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 확인, 지난 뉴스 확인, 메일 확인, 하다못해 이제는 또 뭐다? 뉴스, 연예 뉴스, 뭐다 섭렵, 스포츠 뉴스 섭렵, 유튜브 이제 또 켜놓고, 자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면서 켜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이를 닦고, 또밥 먹으면서도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유튜브나 다른 거 자기 볼거 봅니다. 끊임없이 또 손은 노립니다. 메시지 카톡 보낸다고. 또 그러면서도 집 나와서 또 전철을 옮겨갈 때도 또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또 수업도 들어와서도 또 계속 합니다. 이게 좀 들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 지금 말하신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죠? 알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MZ세대인데 그럴 수도 있죠. 보면 어느 순간에 성감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카톡이 됐든 뭐 쇼핑이 됐든 여행이 됐든 영화극장 예매가 됐든 그 뒤에는 다 뭐가 돌아가고 있다? 다 거대 AI가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취향, 평소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AI가 다 기록해 놓고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누가 더잘 안다? AI가 훨씬 더잘 압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책, 음식, 여행지, 다 AI가 미리 알아맞춰서 여러분 앞에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신통방통하여라.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AI는 어떻다? 나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렇게 나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전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 30날 챗GPT에서 나왔는데요. 과거의 인공지능은 인공무능이라고까지 가까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 알려줘 하면 인공지능이랍시고 하는 게다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옆에 청해루입니다. 뭐 무슨 반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AI는 전부 다 그렇게 검색하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 우리 주인님이 지난번에 뭐 짬뽕을 먹었었는데, 뭐 탕수육을 먹었었는데, 그것은 어디가 더 잘하는데,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이거를 귀신같이 계산을 해서 생성을 해서 알려줍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글을 써도 인간보다, 어지간한 인간보다 잘 쓰고,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도 잘 그리고, 심지어 법문을 해도 아마 AI가 더 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따지면. 팔만대장경을 다 긁어다가 학습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와, 이게 대단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냐 이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벌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역설적인 것은요, AI를 초기에 만들었던 오픈 AI나 또 요즘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라고 일컬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에 AI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AI가 그 일을 더 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갖고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의 그 천재들의 두뇌를 누가 대신하고 있다? AI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히 계산하고 말과 글로 연구를 하고 하는 지식 기반의 산업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또 너무 똑똑해서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는데 막상 만들어서 보니까 내가 1순위로 해고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AI 때문에 내가 해고되는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AI가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간간이 보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쳐서 대답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스마트폰에 있던 게 어디로 간다? 공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대형 제조업 공장에서부터 이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1년에 5만 대, 10만 대, 15만 대까지 연차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분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을 생산하게 시작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저런 노동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로봇 도입을 이미 전제로 해서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를 매년 조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로봇 밀집도 비율로 인구 뭐 만 명당 10만 명당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이 1등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업 로봇, 그러니까 공장,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저기 울산 공장이나 이런 데 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국이 로봇 밀집도가 세계 1, 2위를 다투다가 최근에는 1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을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로봇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첫째,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김밥 천국 같은데, 그죠? 분식점. 간단한 요리들 하는 데는 어떻게 로봇이 기가 막히게 하죠. 뭐 어지간한 요리들은 순식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잠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 머신들 보이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거기 서빙하는 사람도 아줌마도 필요 없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럼 뭐만 있으면 될까요? 주방에 로봇 하나, 서빙 로봇 하나, 두 대. 그리고 사업자 지원받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요양 로봇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당장 나의 차를 갖는 게 주요 관심사였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차를 가질 건지 나의 첫 로봇을 가질 건지. 로봇이 있으면은 자기 집안일도 다 청소해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모든 것들을 다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비싸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생애 첫 로봇 해갖고 할부로 해갖고 자동차 하듯이 뭐 한 달에 30만 원 사실 이렇게 하면 아마 1인 1로봇 시대로 이제 바로 가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 금생에 이런 거를 맞이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전부 우리 일자리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영역이 있냐면, 단순히 와서 옆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을 하고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AI 챗봇을 갖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뭐 검색하거나 자기 업무에 활용하거나 뭐 어디 가는 거 여행 갈 때 뭐 길을 찾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스마트폰으로 AI를 갖고 하는 게 인생 상담입니다. 사주, 연인관계, 고부갈등, 부부갈등 이 모든 것을 뭘로 한다? AI한테 물어봐요. 7, 80%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내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연애 상담 이 용도로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AI가 상담자이자 스승이에요. 구루가 되고 있어요. 다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 AI가 너무 나한테 특화돼 있어. 나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취향을 잘 알아. 잘 이해해줘. 잘 들어줘. 또 심지어 다 기억해줘. 아, 일주일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문제가 안 풀렸군요. 어떡하지요? 하면서 일주일 전에 한 얘기, 한 달 전에 한 얘기도 다 기억했다가 지금 뭔가 고민 얘기할 때 또 그걸 끌어와서 또 얘기해줘. 자기 남편도 그런 기억 안 해주거든. 방금 전에 한 것도 귀뚱으로 듣는데 얘는 뭐 한 달도 좋고 몇 개월도 다 그걸 기억해서 자상하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을 고민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기계 AI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과거에 여러분들 학교 날 때 다 배우셨잖아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존재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전까지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적 사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추론과 연산을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인간하고 똑같진 않지만 일종의 기계 지능이라고 불릴 만하게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라고 생각했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헷갈리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내 일자리를 뺏겨서 집안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AI가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일자리에서 밀어냈는데 도대체 나는 평균인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어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나는 지금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AI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용한 존재인가? 이런 혼돈의
혼란의 시대로 이 AI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상에 관심이 많은 명상 센터도 많고 그게 비즈니스로도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AI 연구자들이 가장 많고 첨단 산업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단지에서 그래요. 그왜 그런가? 거기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하루 종일 AI 열풍 때문에 AI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누구보다도 많이 그 데이터,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뭐 하더라? 명상. 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단 1분 1초라도 고요히 있는 시간들을 원하더라 이겁니다. 정작 과거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열풍이 없을 때는 이 정도까지 관심이 아니었는데 정작 AI 시대가 또 역설적으로 명상, 선이 쪽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공감이 가시죠? AI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연산을 하고 1초에 수경 번의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GPU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 능력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정도도 초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는데 마음은 점점점점 계속 관계는 단절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나는 뭐지? 이런 회의감만 자꾸 들고 하는데 아까 엔지니어들처럼 이 AI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다가가는 선명상의 시대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대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덕산 스님. 덕산 스님은 그 당시에 금강경에 엄청나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대강백이셨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승가대학의 학장이지. 엄청난 금강경의 식견을 갖고 있어서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룡소초라는 주석서까지 쓰게 됩니다. 주석서까지 작성을 하는데 어느 날은 공부가 많이 무르익어서 이 덕산 스님 생각하기를 요즘 보니까 당나라에서 남쪽에서 뭐 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불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내가 가서 제도를 하고 가르치겠다 하면서 금강경 주석서인 청룡소초라는 책을 잔뜩 이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덕산 스님이. 근데 어느 날길 가던 도중에 배가 고파요. 배가. 오늘 같은 지금 이때쯤이겠죠? 배가 고파서 딱 보니까 떡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나가서 떡 하나 주이소 해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예사뿐이 아니야. 대뜸 한다는 얘기가 뭐 하는 분이요. 그래서 어디서 온 승려인데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떡 파는 할머니가 자, 금강경을 공부하셨다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라.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훅 지나가는 이 순간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논 외고. 딱 독산 선생님 딱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탁 받으니까 말문이 텅 막혀갖고 멍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떡 파는 할머니가 씨 웃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담 숭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을 만나 뵙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산 스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당대 최고가는 금강경의 권위자고 교학으로는 최고인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떡 파는 노인네한테 한방 얻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용담 스님을 딱 만났죠. 그 용담 스님하고 차한 잔을 마시고 갔는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니까 어떻습니까? 칠흑 같죠, 산속은. 아,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덕산 스님이 물어보니까 용담 스님께서 그 종이 좀 줘보게, 불을 한번 켜보게 해서 초에 불을 붙이려고 불을 탁 켜니까 어때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환히 이 방처럼 밝아지잖아요. 어디가 다 보여. 좋아. 딱 보는데 용담 스님이 갑자기 후! 불어버립니다. 확! 꺼져버렸죠. 근데 그 순간 덕산 스님이 어떻다? 그 순간에 화련대오, 확철대오를 해버린 거예요. 외부에 불이 켰을 때는 내 관심, 내 마음이 밖으로 날뛰다가 불이 확 꺼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관심사가 내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 자리를 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광반조라 그래요. 빛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 안을 비추는 거예요. 후라시처럼. 그게 회광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깨치셨네, 보니까. 그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입법개품에서 53 선지식을 오래오랫동안 참방하러 다니잖아요. 친견하러. 이 선재동자가 정보를, 데이터를, 지식을 얻으러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회광반조.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덕산 스님이 그때 딱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이제서야 나의 그 모든 그간의 지식으로 쌓았던 공부가 허공의 한 털오를 놓아놓은 거에 불구하고 나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고는 하나 저 깊은 골짜기 시냇물에 한 방울의 물만큼도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AI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로는 AI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뭐다? 그런 정보와 데이터와 연상과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78년에요. 미국의 허드슨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카네기 멜론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주의력은 궁핍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여러분? 금? 석유? 무기? 다이아몬드? 뭐가 가장 비쌀까요, 지금?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싼 것은 인간의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제가 아까 열거했던 구글, 아마존, 뭐 챗GPT를 만든 오픈 AI, AI 회사들, 이 모든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서 보죠. 유튜브도 올리면서 보죠. 인스타그램도 올리면서 쭉쭉쭉 보죠. 또 나 바빠. 나 딴 거 해야 돼. 사경해야 돼. 하면 또 뭐가 오죠? 알람이 똥 옵니다. 하던 건 딱 잊어버려. 누가 메시지 보냈네? 딱 보고. 한순간도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주의력을 계속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그 허버트 사이먼 교수가 했던 것은 그것을 주의력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비즈니스, 사업을 주의력을 뺏는 게 사업이다 이거예요.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석유, 금, 대표적으로 석유 회사 어딥니까? 사우디 아람코. 뭐 지금도 그런 회사는 한 세계 6, 7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1등부터 10등이 다 무슨 기업이다?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사업을 하는 데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폰 만지작 만지작 하잖아요. 굳이 뭐가 없어도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괜히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약과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이게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큰일 나. 한 몸이 한 몸.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회사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석유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데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어서 장사하는 AI 기업들. 사실은 여러분들 주의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계속 주의력, 관심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구글이나 카톡이나 네이버나 예를 들면 그런 기업에다가 계속 돈도 안 받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다 데이터가 거기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계속 세고 있는, 여러분 주의력 세고 있는 거죠. 그 주의력을 뺏기지 않고 있는 방법, 뺏기지 않을 방법이 바로 뭐다? 선명상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걸 배워야지. 빨리 배워야지. 자, 이런 인연은 흔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간화선을 제가 가르쳐드리진 않겠어요. 오늘 가장 누구나 한 살짜리, 아니다, 한 살은 너무했나? 세 살짜리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할 수 있는 수식관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 오정심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주의력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주의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주의력을 뺏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죠? 산란심이 일어나요. 산란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계속. 사경을 하려고 했는데 띵동 하면 흐트러지고. 그게 산란심이야. 불교에서는 산란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식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 오정심관, 다섯 개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스탑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일승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있던 거다. 그게 수식관. 자, 수식관은 뭐냐면 숫자 수에 호흡식 해서 뭐다? 수를, 내 호흡을 세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바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으면 앉은 대로. 이건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깨를 쭉 펴시고 편안하게 펴시고, 그렇다고 또 허리에 막 힘 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천장에서 내 정수리에 실이 연결돼 갖고 살짝 끌어다닌다 정도.

0: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히 있고 양손은 배꼽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 놓으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세요. 그냥 툭 놓아버린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다 되셨죠? 그래갖고 최대한 편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갖고 입은 지그시 꽉 물지 말고 지그시 담은 채로 혀끝을 여러분 윗니와 입천정 사이 이음새 있죠? 거길 살짝 갖다 대세요. 살짝. 그리고 지금부터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셀 거예요. 셀 건데 자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셨다가 내쉬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처음 들이켰다가 코로 내붓잖아요. 코로 숨을 쉽니다. 부드럽게. 자 이게 하나.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비치면 둘. 다시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비치면 셋.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0번까지 하는 겁니다. 10번. 너무 쉽죠? 하지만 이 10번 도중에 온갖 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10번이 채 가기 전에 밥 먹을 생각, 이따 만남 약속, 옆에 사람 뭐 향수가 이런데 저런데, 화장품 냄새가 나네,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은 호흡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팔렸다가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수행입니다. 자,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안, 면, 세, 심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편안할 안자를 써서 호흡은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 부드럽게 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호흡은 합니다. 세 번째, 세, 가늘게 합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거칠지 않고 하게 세밀하게 호흡을 가늘게 합니다. 심, 호흡은 깊게 합니다. 안, 면, 세, 심,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늘게, 깊게. 이게 호흡의 방법입니다. 코끝에 집중하십니다. 코끝에. 자기가 호흡이 안, 면, 세, 심이 제대로 되는지 잘 안 되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코끝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늘고 깊이 내쉬지 않으면 그 촛불이 거칠게 흔들리거나 꺼질 수 있겠죠. 앞에 촛불이 놓여 있어요. 코끝에.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면 다시 하나로 내려오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하시면. 근데 또 너무 쉽죠. 여러분들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수식관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산란심,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뭐 AI 막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할수 있는데 이 수식관 때르릉 알람이 울렸다. 카톡이 왔다. 아니면 그냥 할게 없어서 만지작거리다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려고 할 때, 첫째, 때렁 했을 때 호흡을 한번 들숨과 날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두 번째, 호흡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호흡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는 게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수처작조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죠. 처하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고 수많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자꾸 산란심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오늘 배운 이 수식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일상 속에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집중도 생기고 주의력을 AI 시대에 AI한테 뺏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산란심을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 그중에서도 수식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실참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아마 여기서 이미 다 도인들이라도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예, 집에 가셔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도반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회향입니다. 반드시 회향을 하셔야 오늘 들은 법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내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꼭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모두 일러주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부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3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3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3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3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키오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산비에서 비구들이 최초로

12살 되던 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아난다 존자의 행인 데바달타가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일으킨 2차 교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두 번째 교단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말년 72살 되던 해입니다. BCE 493년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뒤 37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최초의 수행 도량인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데바달타는 아난다 존자와 아르누타 존자와 행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사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와 아르누타 존자는 행제고 데바달타 존자는 같은 행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뒤 6년이 지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BCE 525년 무렵에 출가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족이 가장 많이 출가하신 분은 해인사 지조감의 주석하시던 일타 대장로이시죠. 친가 외가 합쳐서 41명입니다. 저희 집안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이리 생각해보면 모친이 좀 아들을 더 많이 낳았으면 우리도 더 많이 출가할 수 있었는데. 제 고향은 삼천포 실안입니다. 사천만을 빙 둘러서 사천, 삼천포, 고성, 창선, 남해, 하동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있죠. 저희 마을 앞집, 뒷집, 앞마을, 뒷마을, 건너편 마을까지 합치면 아마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만도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교사를 보면 집안 단위로 또는 고향 선후배 단위로 출가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출가하셨죠.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 존자도 출가했죠.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두 명 있는데 한 분은 난다 존자죠. 그리고 여동생도 출가하셨죠. 이모이자 새엄마 마바자빠띠 고따미도 출가했죠. 출가하기 전에 있던 부인인 야소다라도 출가했죠. 그게 부처님도 직계가 여섯 분이 출가했고 아난다 존자, 아르누타 존자를 포함해서 사촌도 여섯 분이 출가했고 부처님의 새엄마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출가할 때는 석가족 상류층 여성들이 500명이 동시에 출가를 했고 부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젊은이들이 500명이 동시에 출가를 했죠. 아마 불교 역사상 부처님 친족이 가장 많이 출가를 했을 겁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타 존자도 행제가 여섯 행제였는데 다섯 분이 출가를 했고 조카들까지 해서 거의 열 분 가까이가 출가를 했죠.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날려고 하면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뜻이. 삼대가 공덕을 쌓아야 스님 한 분이 집안에서 배출된다라고 할 정도로 스님 한 분 배출되기가 쉽지 않고, 스님 한 분이 배출이 되면 그만큼 공덕이 크다라고 하죠. 부처님 사촌동생이자 아난다존자와 그 행인 대바달타를 비롯해서 석가족의 왕자 6명이 대거 출가를 하죠. 이때 우바리존자가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우바리존자는 처음에는 출가를 안 하려고 했었죠. 단지 길자리만 되려고 했는데, 왕자들이 옷을 벗어주면서 고향에 가서 다 출가했다고 알려줘라 카이. 우바리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가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도 따라 출가할랍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했으니, 지금부터는 그대가 우리보다 먼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룰은, 1초라도 먼저 구족계를 받은 분이 선배가 되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달타가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를 하고 나서는 수행을 아주 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아자타샤투 왕과 인연으로, 아자타샤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빈비사라 왕을 축출하고 왕권을 장악하는데 깊이 연루된 것으로 율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왕자시여, 예전의 사람들은 목숨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목숨이 짧습니다. 그대는 왕자일지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시여,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세요. 이렇게 사주했다고 율장 소품에 나옵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몇 년을 집권을 했느냐 하면 52년을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 노릇을 한번 해볼 텐데, 아들이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가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니, 요때 대바달타가 등장을 해서, 일하다가 당신 평생 한번 왕노릇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 한판 합시다, 이래가지고 왕을 시해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아자타샤투 태자가 몸에 칼을 숨겨서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죽이러. 그러다가 경호원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궁궐 안에 막 의견이 분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율장 소품에 보면, 어떤 대신은 왕자와 대바달타뿐만 아니라 라자가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고, 어떤 대신은 비구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비구들은 어떤 죄도 안 지었으니 왕자와 대바달타만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아자타샤투에게 왕위를 양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건을 기점으로

사파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율장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아자타샤트한테 물어봤다고 그랬거든요. 왜 구태다 했노?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왕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구태다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네가 왕이 돼 하고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아자타샤토가 아버지를 감옥에 감금하고 살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은 아버지가 죽고 아자타샤토가 왕위를 물려받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자타샤토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자 이제 데바달타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최초의 수행 도량이었던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에서 큰 법회가 열려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법회 석상에서 데바달타가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율장 소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죠. 세존이시여, 세존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말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편안하게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고 저에게 비구상가를 맡겨 주십시오. 제가 비구상가를 이끌겠습니다 하고 큰 법회가 열리는 상황에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데바달타야, 그만두어라. 비구상가를 이끌려고 하지 마라. 데바달타야, 나의 수제자인 사리뿌따와 모깔라나에게도 나는 비구상가를 맡기지 않았다. 하물며 지난 6년 동안 가르침을 삼킨 자에게 말해서 뭐하겠노.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억수로 마음에 안 드는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밭에는 가래침이나 핥고 다닐 놈, 이런 직접적인 은사를 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거친 표현 중에 하나였는지, 점잖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친 표현의 최대치였는지,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경전에서 보면 자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밭에는 가래침이나 핥고 다닐 놈,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단호하게 한 칼에 거부해버립니다. 너는 처음에는 수행을 잘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서 수행을 등한시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쫓아다녔어. 특히 지난 6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수제자에게도 교단을 맡기지 않았어. 하물며 그대에게 맡기겠나.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민운동을 하거나 또는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에게 권력이나 또는 자금을 맡겨보면 간혹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력이, 돈이 사람을 망쳤다 그러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타락할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청빈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권력이나 돈을 만나니
이제 비로소 타락할 기회입니다.

기회를 만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특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중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대중에게 검증받는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에 꽂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재가 단련되고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 데바달타도 처음에 수행을 잘 했지만 권력자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물들어 갔던 측면도 있고 원래 당신의 성품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단에는 타락할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드디어 타락할 기회를 만나자 본인이 그런 성품이 발현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데바달타의 성품이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다. 데바달타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행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들, 즉 불법성 삼보의 것이라고는 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중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제자들은 앞으로 데바달타의 본성이 이러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니까 배움이 적은 일반 범부들은 부처님이 쪼잔하게 당신의 제자가 좀 잘 나가니까 질투를 해서 저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른들 모시고 살아보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좀 조금 지적을 하고 뭐라해야 될 것 같는데 그 참 뭐라쿠자니 쪼잔해 보이고 방치하자니 불편하고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고우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당신이 해야 될 말을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촌동생이자 그 당시 구테다에 성공한 아자타사투의 왕사였죠. 데바달타가. 그래서 매일 500명의 스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에게 비구상가의 주도권을 제게 넘기세요라고 하니 부처님이 데바달타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데바달타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에 취했고 타락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리 아세요라고 하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제자를 질투해가지고 제자가 왕사가 되니까 그 제자를 질투해서 부처님이 저런 은사를 한다라고 부처님을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율장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데바달타는 아자타샴투한테 가서 관리들을 시켜서 부처님을 암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자타샤토 왕이 실제로 자객을 16명을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부처님이 잔념을 하고 있는데 암살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자객이 암살하러 오니까 어이 이리 오시게 그거는 요 앉아봐라 그러니까 죽이러 왔다가 부처님의

수행역에 마음이 동해서 죽이러 왔다가 죽이고 가면 될 건데, 어이, 자네 이리 와서 앉으시게 쿠니까 와서 쪼로록 와서 앉는 거예요. 그 앉자마자 계율, 보시, 천상과 같은 차제설법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무상설법을 해서 수다원 도가를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죽이러 온 자객이 두 명이 왔는데 부처님 제자가 돼 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샤투 쪽에서 다시 두 번째 팀을 보냈는데 두 번째 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지막에는 8명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이 8명도 전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는 실패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영축봉에서 향실이 있는데, 빈비사라 왕의 왕궁이 있는 다보산하고 영축산이 이렇게 모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위에서 부처님이 행념을 하고 있었는데, 대바달타가 이번에는 직접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축산을 올라가다 보면, 조금 계단을 오르다 보면, 좌측편에 조그마한 탑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빈비사라 왕이 마차를 타고 온 자리입니다. 거기서 마차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고는 한 10분 정도 언덕을 쭉 올라가서 약간 커브 토는 데를 가면 또 조그마한 탑터가 나옵니다. 그 탑터에 빈비사라 왕이 내려서 이제는 시종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곳에서 20m 정도 더 가면 계곡이 있고 조그만한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다리에서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때 세조는 영축산 그늘 쪽에서 행념을 하고 있었다. 그때 대바달타가 영축산에 올라서 이것으로 삼은 고따마의 목숨을 빼앗자라고 생각하고 큰 바위를 던졌다. 그런데 두 산봉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그 바위가 부수어졌다. 그래서 돌조각이 떨어져서 세존의 발에서 피가 났다. 아마 엄지발가락을 치고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돌조각경에 보면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었다. 세조는 몸이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편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꼈다. 그러나 세조는 알아차림하는 사띠와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어도를 알아차림하는 삼빠자나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아픔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처님 암살 시도가 끝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코끼리를 관리하는 관리들한테 가서 사주를 합니다. 저 코끼리 중에 제일 힘센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이 내일 탁발하러 나오면 밟아서 부처님을 해치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왕의 친척들인데 당신을 승진시켜주고 뒷돈도 줄 테니 사문 고따마가 큰 길로 들어올 때 그때

길이 날라 길이를 풀어서 술을 먹여갖고 풀여서 세존을 해치게 하세요 이리합니다. 그 다음날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오니까 이제 성안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탁발을 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표준어로 부처님 이 체면이 있지, 이게 위에 가지 마라 큰다고 또 안 갑니까? 그래서 탁발을 가니까 왕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한 날라길이 코끼리가 부처님한테 다가오니까 부처님이 아주 뛰어난 코끼리 조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머리를 만지면서 실을 한 편 읊으니까 코끼리가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친 부처님 암살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바달타가 마지막 한 수를 씁니다. 그 당시 부처님은 인도 수행 전통에서 중요한 세 가지, 네 가지를 계획을 하는데 하나가 여자도 출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신도가 주는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도가 집으로 청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해서 수행도낙으로 갖고 온 것은 받아도 좋다. 신도가 올리는 집에서는 머물면서 수행을 해도 좋다 하고 전통적인 인도 수행 전통에 일대 핵심을 갖고 옵니다. 대바달타가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류층 출신이야. 우리는 브라만의 순수 혈통이야. 이 고행주의 전통과 두타행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인도 전통적인 수행 방법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우리는 화려한 것은 누릴 만큼 다 누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좀 쌈박하게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바달타가 우리는 인도 전통에 따라서 고행주의 전통, 유행주의 전통, 두타주의 전통에 따라서 쌈박하게 수행을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이걸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처님을 따르지 말고 쌈박하게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날 따라서 오세요. 제 뒤에 아자타샤투 왕이 쌈박한 수행자를 후원할 겁니다. 이러니까 중림정사에 있던 500명의 스님들 중에 절반이 대바달타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대바달타가 가야의 상두산으로 이 스님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처님 말년에 교단이 분열돼버립니다. 다행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따와 모깔라나 존자가 그곳으로 가서 다시 스님들을 설득을 해서 중림정사로 데리고 와서 이 대바달타가 주도했던 2차 교단의 분열은 원만하게 수습은 되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72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37년

되던 해에 부처님은 성단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데바달타가 부처님에게 요구했던 다섯 가지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수행자는 마을의 집이 아니라 숲속에서만 지내자. 술대 수행자는 일체의 초대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탁발로만 생활하자. 수행자는 고급 옷을 입지 말고 분소이만 입자. 수행자는 지붕이 있는 집에 머물지 말고 나무 밑에서 머물자. 수행자는 어류와 육류를 일체 먹지 말자. 아마 그 당시 일부 스님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갔을 거고, 일부 스님들은 현재 구태타에 성공한 왕이 우리를 지원을 하니 저쪽으로 줄을 서면 먹을 게 좀 있을 거야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일부는 아 맞네, 원래 인도의 수행 전통은 고행주의 그리고 유행주의 그리고 두타주의였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어째 내가 벗어날 수 있노,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지 하고는 인도 전통 수행주의자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부처님이 수행의 일대 핵심을 갖고 왔지만 또 인도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년에 교단 안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말로만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교단이 분열될 수 있는 요인이 그 속에도 포함이 돼 내포돼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바달타가 주도했던 2차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의 단호왕과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뿌따와 모끌라나 존자의 지혜로 무사히 수습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임멸한 100년 뒤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단의 분열은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을 해서 불교 역사상 최초의 교단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처님 제세시까지 포함하면 3차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부부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

0: 모든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0: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빗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3: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

0: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0: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0: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예.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2: 네.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0: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0: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안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이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리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네.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있거나 누워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0: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네.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0: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0: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술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0: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걸어온 시간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오대산에서 쌓은 경험을 종단에 회양하겠다는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BTN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스님들과 진행한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내놓은 스님들의 각오와 서원을 들어봤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발표한 종단 운영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이번엔 AI와 명상, 불교 문화를 활용한 포교 종책을 비롯해 청년과 대중 수행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짚어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월정사를 지키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오대산 산문을 나서 종단 변화의 혁신을 외치며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57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고든 기계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교구본사주지 유견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4년 월정사주지 취임 이후 22년 만에 긴 세월 몸담았던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기까지 오대산 수행가풍을 진작하며 교구를 굳건히 이끌어왔습니다.
2: 앞으로 이 산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 불교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계종 11대,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재단법인 나눔의 집, 지구촌 공생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팎의 발전과 사회 소통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월정사를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 일궈내는 동안 스님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굵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을교의 환수불사를 주도해 국가문화재 환수의 이정표를 세우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2: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고 가고 널리 선양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광의 그런 자원으로서 크게 활용되고.
1: 정념 스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국내 최초 출가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3천여 졸업생을 배출해 출가자 감소 극복 대안을 제시했으며 오대산의 대규모 자연 명상마을 온비를 열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교구 최초로 AI 국장을 임명하는 등 포교기법 대전환을 선도하기도 한 스님은 이제 교구를 넘어 종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회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1: 수행자는 계산이 아닌 서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서원의

0: 과감한 결단으로 종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정념 스님의 행보에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BTN 불교 TV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 스님들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구상한 스님들의 원력은 오늘부터 세 차례 방송됩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스님들이 BTN 불교 TV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짧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못다 밝힌 개인의 원력과 구체적인 종책 방향성을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 기반이 비교적 약한 호남권에서 교구를 이끌어온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품화, 수행가풍의 혼란 등이 더해져 더 이상 불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경우 스님은 만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3: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돼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환한 미소와 함께 BTN 스튜디오에 들어선 기호 2번 정념 스님. 스님은 영상포교의 앞장서는 BTN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상사 법당에서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선 원력을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이 시작되고 정념 스님은 문명 전환의 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거론된 스님이 이제야 출마하게 된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시절 인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불교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스스로를 출마로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4: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종단을 걱정하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더욱 걱정하시면서 좋은 총무원장 시임이 선출될 수 있게끔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2: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 종단을 이끈 기호 3번 진우 스님. 총무원장 재임에 도전하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고 밝힌 스님은 지금의 안정적인 종단과 사회의 높은 불교 호감도를 이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이전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종책을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한국불교가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평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입니다.
5: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발아 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앞으로 4년간 한국 불교를 이끌기 위한 3인 3색 후보자들의 도전. 총무원장 후보 새 스님의 BTN 특집 대담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내일 저녁 7시 30분, 22일 오전 7시 30분 총 3차례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434차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태성 스님 등 위원 스님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심사 결과 입후보한 후보 모두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 자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정념, 진우 스님 3파전 구도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AI와 뉴미디어가 포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수행의 방향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0: 두 번째, 오늘은 AI부터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까지 후보별 미래 포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교계의 포교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세 후보 모두 AI 활용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활용법과 범위에서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기호 1번 경우스님은 AI를 종단의 행정과 교육, 포교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사찰과 교구, 종단을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AI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교 GPT와 AI 대장경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등 불교 지식과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온라인 법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1: 기호 2번 정념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미래 포교의 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AI를 제시했습니다. AI 대중 플랫폼을 구축해 사부대중의 소통을 돕고 대장경과 고승어록을 AI 메타데이터로 전환해 개방하는 한편 불교 AI 윤리선언과 국제포럼을 추진해 AI 시대 불교의 역할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우리 종교는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를 잘 활용해서 교단을 더 투명하고 또 이제 공의를 집약하는 이런 이제 기능으로서의 AI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기호 3번 진우스님은 실제 전법 현장에서 활용할 디지털 포교 주축으로 AI에 주목했습니다. AI와 뉴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승려 교육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AI와 SNS를 활용할 전법 인재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4: AI와 뉴미디어를 포교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이 직접 불교 문화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습니다.
1: 대중포교와 수행에서도 각 후보별 방향은 나뉩니다. 경우스님은 생활 밀착형 신행 모델을 추진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세분화한 신행 모델을 비롯해 도심 전법과 명산센터, 신도시 거점 사찰들을 확대해 불교가 대중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합니다. 수행 지원 기금 조성과 제가불자 수행 인증 등을 통해 전통 수행을 대중화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수행과 치유를 매개로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통 간화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명상 문화로 확장하고 다국어 명상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통해 불교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 교구의 단기 출가 종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만학 출가자의 문턱을 낮춰 수행과 출가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에서부터 이어온 선명상 대중화를 핵심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 선명상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와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전국 사찰에서 누구나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으로 전개해 한국 불교를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포교도 세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AI 기반 청년 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심 권역별 청년 선언과 청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청년의 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포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를 강화하고 신도회의 종단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젊은 세대와 불교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이 직접 불교 문화와 포교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봉은사를 청년 불교 특화 도량으로, 조계사를 불교 문화 전승 도량으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전법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전략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우 스님은 웹툰과 영상, 불교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념 스님은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고 성보와 대장경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방해 불교 문화를

0: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우 스님은 연등회와 불교 박람회 등 기존 불교 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 중앙박물관 서울건립과 해외 한국불교문화전시관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세계적인 K컬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포교 방식을 만들어가면서도 불교 본연의 수행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종도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불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연구소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계종의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조계종 연구소. 종단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실천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개최됐습니다.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연구 기능 강화와 정책 연구 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단 차원의 실천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싱크탱크 사례를 바탕으로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연구소가 나아갈 3대 중점 방향을 밝혔습니다.
3: 첫째, 종단 정책 수립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여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서재영 성철 선사상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장이 대표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연구소가 출범하며 행정, 규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운영 방식과 연구 방법 등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연구소의 기존 한계로 연구 기능의 분절 및 상근 전문 연구 인력 부재, 정책 관료 체계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상근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직군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수행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이어진 토론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동국대 YG 캠퍼스 책임 교수 법장 스님,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저희 기획실과 총무원 각 부서와 뭐 포교부랄지 이런 부서들이 다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이 좀 더 어떤 연구소가 만들어낸 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획실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 불교의 승가의 발전과 교육 그리고 수행과 전법이라는 중요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과 계획을 세워 조계종이 시대의 흐름과 전통의 뿌리 속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조계종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 연구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종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싱크탱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보조국사 진울의 모국아풍을 화두로 평생 정진했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무각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청학스님, 연암정사 도현스님, 송광사 전주지 영조스님, 무상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결식을 열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혼해 문도 여일스님과 상좌, 속가 가족 등 총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갔습니다. 범납 68년, 세수 89세로 지난 17일 무각사에서 원적에 든 청현스님은 1959년 송광사 향봉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8년부터 10년간 송광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특집 대담은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0: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3: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처님의 경전,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1위가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천수경도 소중하고 지장경도 소중하고 법화경도 소중하고 화엄경도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중한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경전, 베스트 1위가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금강경 경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단순한 내용이면서, 짧고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읽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가르침을 사구계라고 부르는데요. 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사구계라고 해서 금강경 사구계. 그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첫 번째 개송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합니다.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 진짜 부처님 깨달음을 보게 되리라 라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소중한 무량한 진리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우리 중생들은 자꾸 모양에 속습니다. 스스로 어떤 모양이나 모습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착각을 일으키면서 겉모양, 겉모습에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고 그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겉모양에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고 닦아서 마음을 훤하게 깨치면 우리 부처님과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겉모양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제법실상, 제법공상,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설화에 보면 겉모양에 속지 말아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재미난 불교설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고승, 최고의 수행자가 바로 원효대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하기를 바라면서 늘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한창 원효대사가 젊었을 적에 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 받기를 바라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늘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원효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 몹시도 목이 타는구나 갈증이 나는구나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쪽에서 계곡의 물소리가 절절절절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계곡의 물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계곡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계곡의 맑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위에서 웬 젊은 여인이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원효스님이 막 계곡물을 시원하게 먹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위에서 젊은 여인이 막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빨래를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에그머니나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젊은 여인이 그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월경. 달마다 달거리. 그 월경. 여자가 월경을 해서 피가 묻은 월경천을 막 계곡에서 빨고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아우 퇴퇴퇴 아우 더러워 하면서 원효대사가 순간 그 젊은 여인한테 아 이보시오 그 내가 밑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더럽게 피 묻은 월경천을 거기서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 하고 원효 스님이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밑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그 피 묻은 천, 월경천을 거기서 그렇게 이제 빨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그냥 이제 그런 일종의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사람들은 그런 관념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성의 월경, 여성의 피, 그 달거리,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게 봤대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성의 그 월경한 그 피가 묻은 것을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타는 것이다. 뭐 이런 관념이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죠. 다 옛날 얘기죠. 어쨌거나 원효 스님이 젊은 여인한테 막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도 웃긴 게 아니 그 자기가 물 마실 때 미리 좀 보고 좀 위쪽에 가서 마시든가 그러지 자기가 물 다 마셔놓고 젊은 여자한테 아유 나 물 마시는데 더럽게 거기서 그거 빨고 있어 뭐 또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원효 스님이 아우 태태태 이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묵묵하게 이제 빨래를 하다가 빨래를 툭툭 털고서 바구니에다 담고 다 산길을 가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멀었구나, 멀었구나. 깨끗함과 더러움에 집착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어찌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겠는가.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산길을 가는 거예요. 멀었구나, 멀었구나.

깨끗함과 더러움을 집착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그런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겠는가 하고 여인이 이제 산길로 싹 걸어가니까 원효수 그에게 듣고 깜짝 놀라서 저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붙들고 내가 좀 몇 마디 내가 좀 대화 좀 나눠봐야겠다 하고 원효스님이 여보시오 잠깐 멈춰보시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하고 여인이 지나간 산길로 이렇게 갔는데 여인이 그새 흔적도 없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솟구쳤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나 못 찾겠다 꾀꼬리 막 이러면서 그 여인을 막 찾는데 그 산길에 여인은 보이지 않고 덩그러니 산길에 덩그러니 그 여인이 신었던 신발 한 짝이 딱 산길에 이렇게 놓여있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여자는 보이지 않고 그 여자가 신고 있었던 다 떨어진 신발 한 짝이 산길에 딱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원효스님이 일단 그 떨어진 그 여자의 신발 한 짝을 품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길을 떠났대요. 아우 더럽게 그거는 또 왜 챙겨? 여자가 신었던 다 떨어진 신발 그 한 짝 남아있는 거는 또 왜 챙긴대요? 어쨌거나 원효스님이 다 떨어진 그 신발 한 짝을 품에다 다 이렇게 품고서 길을 가다가 서산의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에 아, 이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되는고 하다가 저기 이제 작은 절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길을 가는 객승인데 날이 저물어서 산길이 험하니 하룻밤만 이 절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남는 방이 있으니 하룻밤 쉬고 가시구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어쨌거나 하룻밤 그 절에서 자기는 자는데 그래도 공짜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법당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부처님 오늘 하룻밤 잘 쉬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때마치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삼배를 다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보살상을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삼배를 올린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낮에 봤던 그 여인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 그 한 짝, 나머지 한 짝이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원효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품속에 담아두었던 그 산길에 있었던 여인이 신었던 그 신발 한 짝을 다 꺼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던 그 나머지 신발 한 짝하고 딱 맞아보니까 같은 짝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원효스님이 앗! 그때 산길에서 보았던 빨래하던 그 여인이 그 월경 피 묻은 월경천을 빨고 있던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었구나. 아, 아직도 겉모습에 깨끗함과 더러움에 집착하면서 시비분별하는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빨래하는 여인으로 나타나서 나를 제도해 주신 거였구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원효스님이 이와 같이 발언하면서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소원 성취하신 거예요. 원효스님이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이 그 계곡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투셔서 우리 원효대사에게 크나큰 지혜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께서 소원이 성취되긴 성취되신 거죠. 참으로 대단하죠. 원효스님 정도 되니까 아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셨구나. 나를 일깨우러 나에게 지혜를 주러 오셨던 거구나 라고 아는 거지 우리 같은 중생들은 눈앞에 불보살님의 화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해 주셔도 긴가 민가 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헷갈리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마다 늘 하시던 한결같은 법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람들, 중생, 중생들을 다 스승님과 같이 여겨라. 내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 다 불보살의 화신이다. 다 나의 스승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게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업이 두터워서 그래요. 머리로는 보이는 중생 중생들마다 소중한 스승님같이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으로는 잘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화딱지 나면 아우 저놈의 인간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저런 인간들 자꾸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펼쳐질 때까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저 묵묵히 지금 내 스스로 수행이 많이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의 큰 고승으로 한국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위대한 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장율사, 자장율사. 그래서 이 자장율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자장 스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오대산에서 간절하게 문수기도를 올리고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님이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직접 전해주셨대요. 설화에 의하면 불교설화에 의하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문수보살님께 부처님의 사리를 받은 뒤에 신락당으로 돌아와서 그 문수보살에게 받은 그 사리를 신라에 이제 그 정렬보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법당을 정렬보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렬보궁 5대 정렬보궁이
바로 자장율사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유명한 설악산의 봉정암, 그리고 통도사, 그리고 사자산 법풍사, 그리고 오대산의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정밀보궁에 자장율사 자장스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신라 땅에 널리 널리 불법을 펼치셨습니다. 널리 불법을 펼치셨습니다. 그 자비심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아기들조차, 애기들조차 밤에 잠에 들지 못하고 앵앵 울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장스님이 오신다, 자장스님이 오신다 하며 애기들이 사르르 잠들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장가예요. 자장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웃자고 한 말입니다. 또 진짜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장스님, 자장가. 재밌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장스님, 위대한 스님이 계셨는데 또 이 자장스님과 얽힌 재미난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자장스님께서 말년에 이제 당신의 마지막 생을 회향하면서 부처님, 문수보살님, 제가 죽기 전에 문수보살님 한 번 더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말년에 태백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문수보살님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장스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 어느 거지 같은 노인이, 거지꼴을 한 노인이 터벅터벅 태백산으로 올라왔대요. 자장스님이 계신 절에 다 왔는데 세상에 행색은 완전히 거지꼴인데 죽은 개 한 마리를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고 절에 올라온 거예요. 미쳤어. 웬 거지 노인이 죽은 개 시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죽은 개를 딱 걸치고 절에 와가지고 자장스님 뵈러 왔어. 자장스님을 뵈러 왔어 하니까 그래서 자장스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멍미? 이게 대체 뭐지? 그 기가 막혀서 일단은 스승님께 일단은 여쭈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자장스님한테 가서 스님, 스승님, 웬 그지가 죽은 개를 어깨에다 걸치고 절에 와가지고 자장스님 뵈러 왔어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자장스님께서, 우리 자장율사께서 염주를 또로로 또로로 굴리시면서 야, 거 아무래도 좀 미친 것 같다. 야, 그냥 좋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라. 야, 내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주냐. 아, 나 지금 기도하느라 바쁘니까 적당히 얘기 좀 해서 잘 그 돌려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쪼로로 가가지고 그 죽은 개를 어깨에다 메고 있는 거지 노인한테 우리 스승님이 저기 뵐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절에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서 가세요. 하고 뭐 제자가 조금 박대를 했대요. 좀 박하게 대우를 했나 봐요. 그때 그 노인이 산문 밖을 넘어가면서 저렇게 아상이 있는데, 아상, 우리 금강경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상, 나라는 고집, 나라는 집착,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아상, 나라는 생각이 저렇게 있는데,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보겠는가? 저렇게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보려 하는가 하면서 어깨에 걸쳐놓은 죽은 개를 허공에다 휙 던지니까 그 개가 뿅 하면서 사자로 변했대요. 사자.
어흥 하는 사자 있죠. 라이언. 예? 유식한 말로 라이언. 사자로 쫙 변하더니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뭐 전설 따라 다르지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시고 관세음보살님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동해 용왕이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용을 타고 또 다니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용을 타고 다니는 관세음보살님을 기룡관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이름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신다 하는데 이 거지 노인이 어깨에 걸쳐놓은 죽은 개를 휙 하고 허공에다 던지니까 뾰로롱 하면서 죽은 개가 사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 노인이 사자를 타고 오색 광명을 뿜어내면서 하늘로 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자장스님한테 뛰쳐가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했더니 자장스님이 문수보살님 몰라뵈서 미안합니다 하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장스님이 저 허공에 사자 타고 날아가는 문수보살을 바라보면서 I am sorry 막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문수보살을 만나볼 수를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후대에 만든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장스님 같은 위대한 스님이 문수보살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몰라봤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는 후대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쨌거나 재미난 이야기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자장 스님 같은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께서도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께서도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문수보살님한테 꾸짖음을 당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도 문수보살을 칭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자장율사같이 위대하신 스님도 문수보살에게 아상이 있구나 아상이 남아있구나 라고 꾸짖음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장율사도 하물며 그러셨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닦아야 한다. 그런 아름다운 교훈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잘났다. 나 수행 많이 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니들보다 낫다. 벌써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벌써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정말 진지하게,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라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 정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금방 말씀드린 자장율사 같은 분들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이지만 역시 우리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 당시에 수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았던 대학승, 아주 경종 공부를 깊이 하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경흥 스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흥 스님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 불교사에 크나큰 발자국을 남기신 아주 큰 대학승이었습니다. 큰 스님이셨습니다. 이 경흥 스님이 그 당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명성이 천하를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스승과 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왕의 예우를 받으면서 왕이 지극정성으로 이 경흥스님을 모셨는데, 경흥스님이 그렇게 왕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까 항상 어딘가를 오고 갈 때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의전으로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녔는데, 원래 부처님 계율에도 이 비구 스님들은 말을 타는 게 원래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불교설화에 보면 부처님조차도 왕이나 귀족들이 부처님께 마차를 보내도, 마차를 타고 오십시오 하고 마차를 보냈을 때에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 마차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리떼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맨발로 걸어가지고 왕과 귀족들의 집에 가서 여법하게 공양청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타지 말라 그러냐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말을 탄다는 것이 높은 계급, 높은 신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을 막 타고 다니면 그 스님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수행에 장애가 생길까 봐 부처님께서는 이제 말을 타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경흥 스님은 그때 왕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우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녔나 봐요. 그래도 그날도 이제 왕궁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화려하게 의전을 탁 꾸리고 말을 타고 옆에 시자 스님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왕궁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행색이 꾀지지한 어느 늙은 스님이, 나이 든 노 스님이 다 이렇게 해진 승복을 입고, 다 해져버려서 걸레 같은 승복을 입고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등 뒤에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생선, 바싹 마른 죽은 물고기, 생선을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길을 걷다가 거기 돌 위에 앉아서 이렇게 노스님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에 그 물, 바싹 마른 물고기에서 막 이렇게 막 생선 비린내가 막 자욱하게 막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말을 타고 경흥 스님이 그 늙은 거지 스님, 노 스님 앞을 다 지나가는데, 옆에서 시봉하고 있던 그 젊은 시자 스님이 인상이 팍 찌푸리면서 그 노 스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보쇼! 이것 보시오! 아니,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승복을 입고 그 비린내 나는 그 마른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를, 생선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니 부끄럽지도 않소 하고 시자 스님이 딱 따지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냐,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말라 비틀어진 비린내 나는 그 생선 때가리를 그걸 들고 다니느냐, 네가 중이냐?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하는 짓이냐? 그때 그 노스님이 에구구구, 에구구구 이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두 다리에 살아있는 상고기는 타고 다니고 죽은 물고기 내가 가지고 다닌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우와. 그 두 다리에 경흥 스님을 가리켜서, 그 큰 스님을 가리키면서, 네 그 두 다리에
살아있는 상고기,

그 말을 산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살아있는 산고기. 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나는 말라 비틀어진 생선 좀 가지고 다닌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시자스님도 놀라고 말에 타고 있던 경흥스님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 그래서 노스님이 침을 퇴! 하고 뱉으면서

지가 않구나. 누군지 한번 따라가 봐라. 그래서 이 시자 스님이 그 숲길로 들어가는 그 말라 비틀어진 생선을 들고 산길을 걷고 있는 노스님 뒤를 몰래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경주 남산이었나 봐요. 남산. 남산 부근의 문수보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문수사라는 절로 들어가더래요. 문수사라는 절에 들어가면서 광주리 바구니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생선을 땅바닥에 부어버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쓱 들어가더래요. 시자 스님이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문수사 안에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던 그 노스님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하늘로 솟구쳤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어디 갔나 하고 찾는데 저게 문수보살상 문수보살을 불상 문수보살상에 딱 서 있는데 문수보살상 앞에 땅에 그 거지 노스님이 짚고 있었던 지팡이가 딱 꽂혀져 있더래요. 어이구 어머니나 시자 스님이 놀래가지고 절 밖으로 나오는데 맙소사 맙소사 그 거지 노스님이 절에 들어갈 때 바닥에 버렸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생선들이 바닥에 있었던 그 생선 말라 비틀어진 생선 대가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소나무 껍질이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말을 타고 있던 경흥스님한테 와서 스승님 큰스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경흥 큰스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경은 스님께서 아 하고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는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놔두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구나. 죄송합니다 부처님. 부끄럽습니다 문수보살님. 그리고 그날 이후로 평생토록 경흥스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더욱더 경종 공부와 수행에 정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님 친견한 이야기, 우리 자장율사께서 문수보살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경흥스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 천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진 이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더 잘 닦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이 더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0: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0: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자, 그루쿨 학교의 최고 궁수인 구마루 데바다타가 활을 쏘겠습니다.
1: 구마루 데바다타 만세! 구마루 데바다타 만세! 구마루 데바다타 만세! 구마루 데바다타 만세!
2: 왕비 마마, 데바다타는 순식간에 표적을 마칠 겁니다. 저 아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3: 그래, 나도 들었네. 아미토다 숙부께서 데바다타가 최고라 하셨다.

0: 세상에 멈춰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말 못하는 새를 표적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인지요?
1: 심사를 통해 궁수의 재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왕자는 다른 방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0: 이 징을 맞추면 됩니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쏜 사람을 최고의 궁수로 정하면 됩니다.
1: 전쟁에서는 진 같은 것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시타르트.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한다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전쟁은 전장에서 하는 거지 이곳에선 아니잖아요. 또한 전쟁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죄 없는 새들이 그저 경기를 위해 표적이 되고 있으니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1: 조언은 현자의 몫이지 크샤트리아가 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경기를 치러야만 하고 그 경기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면 안 된다.
2: 고마르 대바다 대말이 옳소! 미래의 왕은 어째서 표적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3: 왕자, 무기에 대한 지식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겠다. 왕자의 심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1: 스승님, 한 마리는 너무 쉬우니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날려주십시오. 두 마리 다 한 방에 맞추겠습니다.

0: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바다타보다 나은 궁수는 없다고요.
1: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2: 자, 이제 네 차례다. 네 화살이 만들어내는 피바다를 잘 보기 바란다.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자, 어서.
3: 시타르타, 이제 네 차례다.

0: 용서하십시오, 스승님. 저는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좋아. 스승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최고의 공수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0: 네, 스승님. 대바다 타영이 최고라고 공지해 주세요. 저는 새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2: 시타르타, 너는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스승님, 내 명령이다.
0: 스승님께서는 제가 궁술에 능한지 아닌지를 심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표적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죠?
2: 된다.
3: 좋다. 하지만 그 표적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과 견줄 정도로 어려워야 한다.

0: 형, 이 구슬을 최대한 힘껏 위로 던져. 아주 높이 던져야 돼. 작은 전보다도 훨씬 더 작게 보이게.
1: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려는 것이냐?

0: 가르트!
1: 왕자 마마는 목욕 중이십니다.
0: 네. 스타르트! 네가 최고로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고 알리고 싶었다면 비폭력을 옹호하는 척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내가 자진하다는 걸 만인한테 증명하기 위해 미리 말해줬다면 나 역시 새 대신 구슬을 쏘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그렇게 할 기회조차 나한테 주지 않더구나. 그렇게 나를 속여? 무엇 때문에?
2: 형, 난 형을 속인 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새를 표적으로 삼는 걸 내가 반대했던 건 형도 잘 알고 있잖아.
0: 그래! 너는 늘 비폭력을 설교했었지! 잊지 마라, 시타르타. 밖으로는 아닌 척해도 너 역시 속으로는 폭력을 옹호한다는 것. 너는 사람들의 기분을 죽여버린다. 너도 살해범이라고! 잊지 마라, 시타르타. 봉샵에서 네가 나하고 겨루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싸워야만 돼! 이 경기로 카펠라바스트 왕국의 구르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0: 시타르타.
1: 아바마마,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0: 네가 전쟁에 대비해 무술 단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 빨간색이 크사트리아의 손가락에 묻어있으면 좋아 보인다, 왕자. 하지만 그게 빨간 물감이 아니라 저게 피가 돼야만 하느냐. 학교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겠지.
1: 네,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0: 줄줄 외워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크샤트리아의 율법과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을.
1: 무슨 말씀이시오?
0: 이 폭력에 대한 네 견해에 내가 실망했다는 뜻이다. 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전장에 나가서 어찌 적을 죽이겠느냐. 약한 사람들이 비폭력을 입에 담지 크샤트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왕자, 너는 크샤트리아다. 그러니 크샤트리아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너는 샤카가만의 미래를 책임질 왕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지 너는 짐작도 못할 것이다.
1: 얼마 동안이요? 크샤트리아가 얼마 동안이나 서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0: 왕국을 지키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왕자.
1: 하지만 왕국은 전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건지요? 논의를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0: 크샤트리아는 겁쟁이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를 어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국엔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0: 손에 칼을 쥔 사람이 종국에는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는 네 손에 칼을 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용맹스러운 황제로 보고 싶다. 너는 샤카 가문의 후계자임을 잊지 말거라. 대홍수가 일어나서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이기를 바란다.
1: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0: चंडिकाय नमः। ओम रेम क्रेम चंडिकाय नमः।
1: 드디어 왔구나.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2: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마를 모시고 왔어요.
3: 네, 아들이.
1: 마마의 아들은 늘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지.
3: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자는가. 내일 마지막 시합이 있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1: 이 못을 가져가서 아들이 상대할 경쟁자의 봉에 박아 넣으시오. 그러면 경쟁자는 마마 아들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게 되지.

0: 가져가시오. 내게 뭘로 은혜를 갚을 텐가?
1: 할머니 갈게요. 마마 가세요.

0: 초대받았다. 이거 받아라. 널 위해 구해온 귀한 물건이야.
1: 이게 뭔데요, 어머니?
0: 네 승리를 가져다 줄 보물. 어미가 아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식다르타는 이제 경기에서 널 절대 이길 수 없어.
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이 모습? 식다르타의 봉에 박아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너를 공격할 수 없게 돼. 그럼 네 승리가 보장된 거잖니?
1: 어머니, 저는 공짜 승리는 정말 싫습니다. 제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식다르타의 손에 못이라도 박을게요. 원하신다면 그놈의 목도 쳐드릴게요. 하지만 흑마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용감한 전사거든요. 저는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길 거예요. 승리가 정말 의미 깊을 때는 전사가 용맹과 재능으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들보다도 이 못을 더 믿으시니까요.
0: 저렇게 순진하다니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꼭 승자로 만들고 말 테다.
2: 크샤트리아여, 승리하라.
3: 숙모님 축복도 받아야지.
0: 아니, 내 축복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 하지만 오늘은 네 무기를 축복하고 싶구나.

네 무기에 아무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않기를 기원하노라. 신께서 너에게 대바다타와 대적할 용기를 주시기를. 받거라.

오늘 경기는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구루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를 가려내는 경기입니다. 결승전을 치를 두 전사가 나와서 각기 전술의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로나단의 아들 쿠마루 데바다타!

0: 너의 분과 크리슈나 신의 회전하는 원본 무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걸 오늘 꼭 증명해라. 신의 무기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됐다. 너 역시 이 봉을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네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서 승리하라.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2: 만세!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3: 가운데 무슨 짓이든 다 해봐라.
2: 만세!
3: 하나, 내가 왕자의 패배를
2: 만세!
3: 못 박아뒀지.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0: 너희 왕자님은 왜 공격을 하지 않니?
1: 우리 왕자님? 네 왕자님이기도 하잖아.
0: 맞아. 내 왕자님이지.

0: 왜 치지 않는 거냐, 시타르타!
1: 내가 형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0: 명성을 얻으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거냐? 하지만 오늘은 나하고 싸워야만 할 거다. 쳐라, 스타르타! 스타르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라!
2: 뭘 하느냐?
0: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될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스승님!
3: 시타르타,
1: 형을 칠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
4: 다운다냐, 구루? 그러면 데바다타가 카필라바스도 최고의 전사라고 선언할까요?
0: 안 됩니다! 적선하도 던진 승리는 필요 없어요!
3: 시타르타, 공격을 해야 한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기다.
1: 형을 공격하기 위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0: 네가 겁쟁임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해라! 내 무술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어서 인정해!
3: 시타르타, 너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스승인 카운다나 구루를 잊어버리든지. 그럼 우린 스승과 제자 사이는 끝나는 것이다.
1: 스승님!
3: 네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새나 동물조차도 도전해오면 받아들이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싸울 준비를 한다. 너는 인간이다.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있다.
1: 하지만 형을요?
3: 그렇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타르타. 네 본분을 다하라. 구름은 내리는 비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나무는 열매 때문에 소중하고 칼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그 샤트리아는 재능 있는 전사일 때 소중한 것이다.

모든 영혼,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달려있다. 네 본분을 다하라. 네 본분을 다하라.

형 용서해줘. 내 이익을 위해 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의 명령이라서. 첫 번째 공격은 스승님을 위해서. 두 번째 공격은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세 번째 공격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0: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2: 왕비 마마 경하드립니다.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0: 경하드립니다, 폐하. 카필라바스토 왕국 전체의 기쁨이요. 승리 행진을 준비하라, 육군 대장.
1: 예, 폐하.
0: 샤카 왕자의 용감한 얘기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에도 전해지도록 조치를 취하라.
2: 실패!

0: 넌 누구냐?
1: 왕비마마, 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되올런지요? 마마

0: 야소다라구나.
1: 와, 놀라셨죠?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셨네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하고요. 절 보면 모두가 기뻐하실 거라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왔답니다. 혹시 기쁘지 않으신 건가요?
0: 기쁘지. 그런데 대바다에서 여기까지 혼자 왔느냐?
1: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제 믿음과 함께 왔죠. 여러분 모두를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절 열렬히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2: 보고 싶었지. 그런데 단답하니 대왕이 말리지 않더냐?
1: 계셨다면 말리고 못 가게 하셨겠지만 바이샬리 국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0: 어머니는?
1: 어머니는 대바다에서 잘 계세요. 하지만 마음은 카필라바스트에 와 있죠.
3: 너 혼자 오다니 그건 안 되지.
1: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셨죠, 외숙부님. 하지만 저도 이제 다 컸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요.
0: 해야 할 일? 그게 뭔데?
1: 거리를 메꾸는 일이요. 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뵌 지 10년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오라버니를 10년간 만나지 못했어요.
0: 네 얼굴을 보니 어머니를 보는 듯하고 네 말을 들으니 어머니 음성 같구나.
1: 어머니께 저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외숙부님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저는 관계를 돈독히 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4: 야소다라,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널 저지하지 않았다고?
1: 예, 망갈라 외숙모님. 왕궁 입구에서 찬나를 만났는데 절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왕궁 밖에서 로시카를 만나 함께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 저한테 와서 자기를 알아보겠느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꽃을 좋아하고 자기 코끼리 이름은 쿤즈라고 말했죠. 전 즉시 고파가 온 걸 알아차렸어요.
1: 로시카!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0: 고파?
1: 예, 왕비마마. 아미타 왕비마마께서 사랑을 담아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5: 로시카!
6: 고파. 좋은 이름이군. 카필라바스트에 온 걸 환영한다, 고파.

0: 참 환영 한번 멋지네. 경전에는 손님을 신과 같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가 봐. 이 손님은 환대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1: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느라 지금도 분주할 거라 생각했지.
0: 만날 사람은 다 만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1: 대바다 타용도 만났어?
0: 어. 경기에 졌다고 매우 화가 나 있던데?
1: 실패를 그리 쉽게 받아들이진 못하는 성격이지.
0: 네 기분은? 너 역시 승리를 즐기고 있진 않네.
1: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0: 자신에게 물어봐. 모든 걸 떠나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있잖아. 실화도 쓰고 있는 거야?
1: 아니야. 갖가지 질문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나는 답을 찾으러 여기로 오곤 해.
0: 질문? 이를테면 어떤 질문?
1: 초승달빛보다 더 어두운 건 뭘까?
0: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네. 여성의 눈가에 바르는 아이라인이 초승달빛보다 어두운 건 뭘까?

0: 답은 명예훼손이야. 그렇다면 물보다 농도가 낮은 건?
1: 사랑? 이번엔 답을 맞췄지.
0: 지식. 지식은 물보다 낮은 거야, 야소다라.
1: 나도 질문 하나 할게.
0: 물어봐.
1: 너는 피리를 연주만 하는 거야? 아니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야?
0: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어. 지식과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 야소다라.
1: 고파. 고파는 좋은 이름이지, 그렇지?
0: 한 번에 한 음식 배워야 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0: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1: 스탑!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2: 이제 카운다냐 부르를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3: 카펠라바스트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뤄줄 거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

0: 세상에 믹스 커피가 뭐야? 믹스니까.
1: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2: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2: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2: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부

0: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중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오늘은 거짓없는 마음 동기, 거짓없는 마음 동기 여기다 읽어봅시다.
1: 거짓없는 마음 동기라 공양을 올려서 명예를 얻고 자랑하다가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랑할 말 말한다. 우리는 보통 공양을 또 올려지었어도 명예나 세속에 팔 팔게 희심치게 되며 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은 무명의 장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는다.
0: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수한 마음 동기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 대승불자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 나는 부처를 이루랍니다, 이렇게 맹세한 보리심을 바라는 불자들은 그게 그런 동기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아주 그 최고로 순수한 마음 동기인데, 물론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팔풍에 치우쳐가지고, 팔풍은 불교 용어에 많이 나옵니다. 팔풍, 여덟 가지 바람, 우리 마음속에 폭풍치는 언덕,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고 소설했죠.
1: 예.
0: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새 여행제가 그 폭풍의 언덕,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언덕에 평생 거기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각각 소설을 쓴 게 제인의 폭풍의 언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크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건 한별로 볼만하고, 이제 어쨌든 폭풍의 언덕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덟 가지 바람이 확 몰아쳐요. 이세회의 친기고락이라. 이세회의 친기고락. 그래서 내 쌍이 두 개씩 네 개 이사팔 해가지고 팔풍인데, 이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쇠는 손해가 되는 것, 이득과 손해 되는 것, 회에는 나를 칭찬하는 것,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 얘는 명예가 올라가고 회는 내 명예가 손상되는 것, 칭찬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기는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것, 고락은 고통스러움과 즐거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여덟 가지 바람인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팔풍에 부동할 수 있느냐, 이거지. 팔풍에 부동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에 성숙된 정도이며 수행의 척도인데, 잘된지 못된 척도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위 가행위에서 난이 정이 인이, 인이 갔을 때 이게 팔풍에 부동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뭐라 하든지 나를 흔기게 아유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하든지, 세상에 나를 비난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아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절대 자존의 고고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한 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인. 공자가 이야기한 군자가, 군자가 되면 팔풍에 부독하죠. 군자가 되려면, 공자가 60 되면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60 되면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귀에 다 순풍에 바람 불듯이 다 지나간다. 70대면 종심 소역을 대 불륙은이라. 70대야 이제 내 마음대로 뭘 했는데 규범에 법도에 건나지 않더라. 그 공자가 평소에 수행한 것이 70대면 그때야말로 이제 아라한처럼, 물론 아라한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군자가 완성된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든지 수행하든지 팔풍의 부동은 경제에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작은 뭔가 소원을 빌게 된다 이 말이지. 작은 소원을 정도의 무병장수를 얻고자 하는 정도의 마음을 마음 동기밖에는 못 갖는다. 어떤 선거가 아, 또 여러분의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데 이름을 덜 내지 않고 몰래 보시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드네. 그러다가 한 번도 보시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매달려가지고 어디 가지고 여기 적고 이름 쓰고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는데 아유 저는 그런 거 무주상이라고 했는데 이름 안 적고 그냥 안 할래요 이러면 보시할 기회를 잊어버리니까 더 안 좋죠. 큰 거 하려다가 조금만까지도 못하게 되는 그게 너무 후회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큰 거 할 때 천만 원 막 몇 천만 원짜리 보시할 때 그때 주의 스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 부처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름 안 내고 개그불사라든지 뭐 탱화불사라든지 이런 데 내면 주의 스님만 알고 그러면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죠. 그런 건 무주상보시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아이고 만 원짜리 뭐 기대 올릴 때 아이고 저는 이름 안 올리랍니다 막 그래 그냥 합시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절에서 하지 않은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초도 켜고 향기로운 꽃도 갖다 꽂고 공양 올리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꾸며서 하는 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낫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배웠으니까 아이고 아 저 보리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 그래 하면 되지.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분은 다음부터 보리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 되지. 또 굳이 이제까지 했던 걸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 어쨌든 부처님한테 부처님만 잘 모시게 부처님 공양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닦는 스님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빠삼빠 상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티벳에 이분들은 뭘 칭찬한가 하면은 그 위에 옛날 이야기에 나옵니다. 괴시의 벤이라든지 또 당나라 때 나찬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당나라 때 나찬 스님은 수행이 훌륭하다고 황제가 듣고는 궁중에 한번 모신다고 사신을 보내요. 나찬 스님이 동굴에서 불도 안 피우고 그냥 수행하는데 난방을 안 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시골에서 얻었던 감자를 돌에 자갈에 이래가지고 구워서 감자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감자를 구워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수북까지 쌓였어요. 제가 수북까지 쌓였어. 그래서 소문에 듣기로 그날 이제 당나 황제 사진이 온다니까 조금 청소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동굴한테 청소하고 부처님 뭐 앞에 잔도 이렇게 저처럼 청소해 놨다가 가만 앉아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내가 이제까지 그냥 소박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남한테 수행하는 티도 안 내고 살았는데 어째 그 소문이 나가지고 황제가 알고 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뭐 나를 모셔오려고 했다니까 가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부끄럽거든. 에이씨 죄를 갖다가 확 뿌리면서 자기 얼굴에다 죄를 확 뿌리고 내가 뭘 세상에 잘 보일 게 있나 이제까지 내 평소대로 살면 되지 그랬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주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수행 잘했다는 자만심 그걸 내려놓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막 아이고 오늘부터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수상에 산다고 옷도 안 입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해당 안 됩니다. 이제 한장 넘겨서 125페이지 이와 같이 그 일곱 이와 같이
1: 이와 같이
0: 예. 자, 여러분들이 대성 불자로서 일제종세의 이익을 위하여 나는 부처를 이루렵니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나날이 공덕을 쌓는 수행자라면은 내가 자잘하게 이렇게 원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야지, 뭐 내 가족이 잘 돼야지, 이런 따라서 다 도와줍니다. 왜 그래요? 호법신장, 화엄신장, 산신, 칠성이 뭐하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이렇게 대성행자를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성중이는 뭐 칠성, 산신한테 일일이 가가지고 대성 부르심을 바란 사람이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산석일 열애촉, 영산회상에서 옛날에 부처님의 석가연의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저 산신이나 모든 화엄성 중에 팔부 대중들은 세세생생의 불자들을, 신심장한 불자들을 옹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은 그 할 일이 그거예요. 화엄성 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법답게 공양물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는가, 이거죠. 종사도 일반 이제 이게 아라한 초기불교, 초기불교에서 하는 아라한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와 달라요. 부처님과 아라한은 달라요. 물론 깨달은 열반의 경지를 똑같이 향유하는 것 같아. 그 아라한은 삼명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라한은 모든 제자를 능수능란하게 다 제도할 수는 없어요. 아라한 한계, 인간적 한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이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 책임지는 사바세계 한 부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나오기 위해서는 사생지 10만갑 동안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모신 부처님처럼 상호가 거룩하고 모든 복을 다 복해구족, 복해쌍족, 복과 지혜가 같이 갖춘대. 그래서 양족존 귀불양족존 우리에게 부처님께 기합니다. 양족 두 가지를 다 구족하신,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지혜는 아라한이나 부처님이나 갖출 수가 있어요. 복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딱 한 장 116페이지 마음 동기만 여기에 한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 동기만 바라다면 불화살 되게 물반정성 되게 올도 강공되기 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불화살 되게 물을 얻다는 상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이나 그냥 아름다운 꽃까지나 좋은 열매가 일어나 시냇물을 마음속으로 공양을 만들어 올도 충분하다. 자, 이거는 아주 상사도에서 달통한 수행자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항상 염념보리심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끊임없이 보리심이 흐르고 있는 그런 분들은 물만 딱 올려도, 간단하게 물 한 잔만 딱 올려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늘은 예우파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어디 경치 좋은 것 관광 갔을 때 폭포 꽃이 참 만발하고 식물에 갔는데 꽃이 만발 참 좋다. 저 폭포에 갔는데 폭포가 어디 산에 갔는데 뭐 꽃이 만발했다. 보기 좋구나. 좋은 경치 볼 때 제일 처음에 누구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기 남편 저기 부인 말고 뭐가 있어요? 아, 여기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그때 볼 힘을 바람 불자라면은 그걸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런 마음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안 들어봐서 그래. 부처님한테 이걸 부처님한테 바친다.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게 공양하는 마음이라. 그게 티벳 불교에서 전승되는 거예요. 티벳 불교에서만 이야기해. 좋은 경치벌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예, 무드라 공양이라 이걸. 오맨자 부자 매가 싸무들 싸파라 싸마야 싸마야. 대답으로 가르치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야,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립니다. 이 좋은 공, 이 좋은 경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들이 출가자들의 공양은 법공양이 최고다 이거지. 법공양 출가자 스님들은 법공양을 부처님한테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법보시를 해야 돼. 법보시 법문을 해야 돼. 법문을 해야지. 책 불경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막 배포하는 거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왜냐면 종이가 귀하고 책이 귀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책이 엄청 귀했어요. 아무 집이나 뭐 천자문이나 사서상경 아니었어요. 아주 부잣집 양반 대가집이나 책을 돈 주고 샀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필사해가지고 가져갔거든. 필사해가지고. 그래서 경전을 절에서 나눌 수 없으니까 사경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사경공덕이 크다고 했던 거. 옛날에는 책 인쇄하기 힘들기 때문에. 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절에서 막 책 나눠주면 쌓아놓고 보다 안 해요. 보다 안 해. 법보시 많이 받아놓고 법문 내는 게 더 나아. 스님이 착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착 정리해가지고 법문을 많이 해주는 게 스님이 공력이 제일 커요. 법문을 해야 돼. 스님이 법문을 해. 염소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자, 오늘 나는 한 향 한 자루라도 가벼이 하지 않고 공양 올리는 것이 복덕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참으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법문으로 다시 대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1: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3: 하나만 하세요.
2: 근데
3: 하나만.
2: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 것 같아요.
0: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1: 오! 우와!
0: 이야! 두 배 차이.
1: 진짜로. 예.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걸어온 시간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오대산에서 쌓은 경험을 종단에 회양하겠다는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BTN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스님들과 진행한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0: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내놓은 스님들의 각오와 서원을 들어봤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발표한 종단 운영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이번엔 AI와 명상, 불교 문화를 활용한 포교 종책을 비롯해 청년과 대중수행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짚어봅니다. 조계종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월정사를 지키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5대산 산문을 나서 종단 변화의 혁신을 외치며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57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고든 기계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교구본사주지 유견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4년 월정사주지 취임 이후 22년 만에 긴 세월 몸담았던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기까지 오대산 수행가풍을 진작하며 교구를 굳건히 이끌어왔습니다.
2: 앞으로 이 산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 불교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계종 11대,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재단법인 나눔의 집, 지구촌 공생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팎의 발전과 사회 소통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월정사를 대표적인 수행 도량으로 일궈내는 동안 스님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굵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을교의 환수불사를 주도해 국가문화재 환수의 이정표를 세우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2: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고 가고 널리 선양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의 그런 자원으로서 크게 활용되고.
1: 정념 스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국내 최초 출가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3천여 졸업생을 배출해 출가자 감소 극복 대안을 제시했으며 오대산의 대규모 자연 명상마을 온비를 열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교구 최초로 AI 국장을 임명하는 등 포교기법 대전환을 선도하기도 한 스님은 이제 교구를 넘어 종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1: 수행자는 계산이 아닌 서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서원의 첫 증표로 서약하며 교구 자치법 제정과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을 통한 분권형 종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22년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으로 종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정념 스님의 행보에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BTN 불교TV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 스님들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구상한 스님들의 원력은 오늘부터 세 차례 방송됩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스님들이 BTN 불교TV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짧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못다 밝힌 개인의 원력과 구체적인 종책 방향성을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 기반이 비교적 약한 호남권에서 교구를 이끌어온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품화, 수행가풍의 혼란 등이 더해져 더 이상 불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경우 스님은 만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

0: 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1: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문명 전환의 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거론된 스님이 이제야 출마하게 된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시절 인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불교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스스로를 출마로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종단을 걱정하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더욱 걱정하시면서 좋은 총무원장 시임이 선출될 수 있게끔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0: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 종단을 이끈 기호 3번 진우 스님. 총무원장 재임에 도전하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고 밝힌 스님은 지금의 안정적인 종단과 사회의 높은 불교 호감도를 이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이전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종책을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한국불교가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평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입니다.
2: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발아 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를 이끌기 위한 3인 3색 후보자들의 도전. 총무원장 후보 새 스님의 BTN 특집 대담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내일 저녁 7시 30분, 22일 오전 7시 30분 총 3차례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434차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태성 스님 등 위원 스님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심사 결과 이 후보한 후보 모두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 자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정념, 진우 스님 3파전 구도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AI와 뉴미디어가 포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수행의 방향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두 번째, 오늘은 AI부터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까지 후보별 미래 포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교계의 포교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세 후보 모두 AI 활용을 주요 종책으로 내세웠지만 활용법과 범위에서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AI를 종단의 행정과 교육, 포교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사찰과 교구, 종단을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AI 종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교 GPT와 AI 대장경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등 불교 지식과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온라인 법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4: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미래 포교의 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AI를 제시했습니다. AI 대중 플랫폼을 구축해 사부대중의 소통을 돕고 대장경과 고승어록을 AI 메타 데이터로 전환해 개방하는 한편 불교 AI 윤리 선언과 국제 포럼을 추진해 AI 시대 불교의 역할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우리 종교는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를 잘 활용해서 교단을 더 투명하고 또 이제 공의를 집약하는 이런 이제 기능으로서의 AI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실제 전법 현장에서 활용할 디지털 포교 주축으로 AI에 주목했습니다. AI와 뉴미디어 포교를 위한

0: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승려 교육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AI와 SNS를 활용할 전법 인재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1: AI와 뉴미디어를 포교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이 직접 불교 문화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습니다.
0: 대중포교와 수행에서도 각 후보별 방향은 나뉩니다. 경우스님은 생활 밀착형 신행 모델을 추진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세분화한 신행 모델을 비롯해 도심 전법과 명산센터, 신도시 거점 사찰들을 확대해 불교가 대중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합니다. 수행 지원 기금 조성과 제가불자 수행 인증 등을 통해 전통 수행을 대중화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수행과 치유를 매개로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통 간화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명상 문화로 확장하고 다국어 명상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통해 불교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교구의 단기 출가 종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자교육과 강원 과정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만학 출가자의 문턱을 낮춰 수행과 출가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에서부터 이어온 선명상 대중화를 핵심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 선명상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와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전국 사찰에서 누구나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으로 전개해 한국불교를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포교도 세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스님은 AI 기반 청년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심 권역별 청년 선언과 청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청년의 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포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스님은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를 강화하고 신도회의 종단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젊은 세대와 불교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우스님은 청년이 직접 불교 문화와 포교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봉은사를 청년 불교 특화 도량으로, 조계사를 불교 문화 전승 도량으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전법의 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포교 전략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우스님은 웹툰과 영상, 불교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념스님은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고 성보와 대장경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방해 불교 문화를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우 스님은 연등회와 불교 박람회 등 기존 불교 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 중앙박물관 서울건립과 해외 한국불교문화전시관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세계적인 K컬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포교 방식을 만들어가면서도 불교 본연의 수행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종도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불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연구소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계종의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조계종 연구소. 종단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실천적 종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개최됐습니다.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연구 기능 강화와 종책 연구 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단 차원의 실천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싱크탱크 사례를 바탕으로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연구소가 나아갈 3대 중점 방향을 밝혔습니다.
4: 첫째, 종단 정책 수립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여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서재영 성철 선사상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0: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장이 대표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연구소가 출범하며 행정, 규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운영 방식과 연구 방법 등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연구소의 기존 한계로 연구 기능의 분절 및 상근 전문 연구 인력 부재, 정책 관료 체계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1: 가장 시급한 것은 상근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직군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수행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 이어진 토론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동국대 YG 캠퍼스 책임 교수 법장 스님,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 저희 기획실과 총무원 각 부서와 뭐 포교부랄지 이런 부서들이 다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단이 좀 더 어떤 연구소가 만들어낸 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획실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불교의 승가의 발전과 교육, 그리고 수행과 전법이라는 중요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과 계획을 세워 조계종이 시대의 흐름과 전통의 뿌리 속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0: 조계종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종책 연구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책을 발굴해 종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싱크탱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보조국사 진울의 모국아풍을 화두로 평생 정진했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대 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무각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청학스님, 연암정사 도현스님, 송광사 전주지 영조스님, 무상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결식을 열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혼해 문도 여일스님과 상좌, 속가 가족 등 총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갔습니다. 범납 68년 세수 89세로 지난 17일 무각사에서 원적에 든 청현 스님은 1959년 송광사 향봉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8년부터 10년간 송광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특집 대담은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0: 깨끗한 법관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제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남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불러라. 그러고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은 어떤 뜻이냐?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렇게 다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이거든. 관, 본단 말이야. 세음 뭐냐? 이 세상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음성. 무슨 소리로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기원하는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 근데 관세음보살 할때 속으로만 하면 안 돼. 말소리가 들리도록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에게 이런 일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할때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지 속으로만 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게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다 듣는 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소원하는 바가 뭔지 도와준다.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전부 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아방로제스 발라보리사타거든. 아방로제스 발라보리살타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뜻을 알아. 그런데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자로 석가모니라고 쓰기 때문에 아는데 아미타불은 그 한문의 글자하고 뜻이 전혀 달라.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고 할 때는 문자가 전혀 다른 문자예요. 인도 문자는 뭐냐 하면 옆으로 쓰는 문자, 영어처럼 옆으로 가로로 쓰는 문자. 가로로 쓰는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로로 쓰는 글씨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로로 쓰는 서양 사람들도 영어도 가로로 쓰지, 독일어도 가로로 쓰지, 전부 다 가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어는 세로로 쓰자, 세로로. 요즘 가로로도 쓰지만. 그런데 가로로 쓰던 글씨를 가지고 세로로 쓰면서 뜻을 번역해가지고, 뜻으로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도, 뜻으로 가지고 도저히 번역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어로 쓰는 거라, 원어로. 인도에

그래서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한문을 새기면 뜻이 안 통해. 이거 무슨 뜻이냐? 원래 아미타바와 아미타요스라 그래. 아미타바, 아미타요스 그러는데 이 아미타불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뜻을. 아미타부아 하는 것은 영어 스펠링으로 표기하면은 AMITABHA 아미타바 그래. 아미타바. 여기서 이제 왜 아미타불이냐? A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로는 부정사란 말이야. 부정사. 미타바, 미타라고 하는 것은 미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거기에 A가 붙으면 아미타는 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뚫어비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란다. 앞에 그랬잖아. 왜 어째서 저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방세계를 그 빛이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그런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극락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수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 무량수전, 무량광전 또 두 가지를 합쳐서 수광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광명이 한량 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빛 가운데 가장 아낌없이 주는 빛이 뭐냐? 우리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낌없이 내리쬐이는 빛이 뭐냐? 저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 태양은 아무리 내리쬐어도 돈 내라 소리 안 해. 근데 뭐 조금만 저거 뭐 덥니 춥느니 뭐 하니 그냥 해살이 나니 별소리 다 한단 말이야.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돼가 아무데도 못 서는 거야. 저 태양의 빛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한량 없이 그냥 다 줘가지고 곡식도 맺게 하고 열매도 열리게 하고 심지어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인공위성 띄울 때 뭐 합니까? 전기를 계속 보낼 수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을 피워가지고 그 전기 받아서 달나라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성들이 전부 태양의 빛 받아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라. 왜 달나라 반대쪽은 못 가느냐? 그건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바로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바로 스톱돼버려. 이렇게 고마운 태양이 내려쬐어도 그냥 원망한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해산이 뜨겁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 태양보다도 몇백 배가 더 빛을 주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 태양은 말이지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알파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해가지고 그 선에 따라서 딱 부작용이 일어나.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광명은 그는 해로운 빛이 전혀 없어. 모든 것을 중생에게 다 맞추는 빛이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무엇으로 오느냐? 빛으로 오느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음에 또 전부 빛으로 표현해.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혜의 빛이, 지혜의 빛. 태양의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지혜의 빛은 그것이 없나? 무한한 빛들 중 무한한 빛.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바이루차나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해놓고 뒤에 광배를 모시고 광명을 넣고 아우라를 넣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표현하는 그러한 빛의 부처님입니다. 이 아미타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는, 지혜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고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뭐냐? 물론 다른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지만도 우리 인간은 지혜 광명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진리라. 지금 빛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뭐냐? 전부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아무리 로봇이 지가 똑똑하다 해도 전기 충전 안 시켜주면 팩 쓰러져 버려. 우리 법당에 저기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데, 딱 놔두면 밤새도록 와서 밤 12시 되면 나와서 청소해요. 싹 청소해가지고 딱 하고는 이제 배가 좀 고프다 싶으면은 또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딱 코드에 가서 딱 꼽힌단 말이야. 꼽혀가지고 전기 충전시키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없어봐. 아무 소용없어. 먹통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뭐 물으면은 챗GPT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대답을 해주는데. 방전돼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이 세상 빛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지금 AI 시대에 AI를 뭐 하려니까 돌리려니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열을 내뿜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란이 딱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딱그목 밑에다가 송곳대 꽂아놓듯 송곳대듯이 딱 대고 있으니까 석유값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세계가 출렁거리잖아요. 세상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 그러고 그 쓸모없는 황무지의 땅이 다 굶어 죽을처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만 믿었냐? 알라만 믿어서 알라만. 알라가 우리를 구해준다. 우리가 서방 영토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 5번.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 천하에 쓸모없는 땅, 사막에서
석유가 팡팡 쏟아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될까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알라 신의 주신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면은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사상일 뿐이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인삼하면 아미타바, 아미타바. 지금도 그래요. 전보 때마다 아미타불, 전보 때마다 서버, 대만 가든 중국 가든 전보 때마다 아미타불 다 서버쳐 놨어. 일본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지장보살이 다 지키고 있어. 지장보살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종교의 혼란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아미타바. 그럼 우리는 인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 아,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생에? 금생에 성불 안 돼. 수많은 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난 중생이 어떻게 금생에 지가 성불하려고 생각하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성불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부터 신하사 이거거든. 성불하세요 그런다. 우리는 모르고 처음에 내가 유학 가서 그냥 우리 대로 저부터 신하사 성불하십시오 그러니 깜짝 놀린단 말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네가 성불한다고 생각해 금생에? 일본에서는 성불하는 죽어야 성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살아서는 성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 이 중생의 몸뚱이 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절대 신도들 뭐 성불하라고 소리 안 해요. 나 마음이 탑을 그러지. 또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지금 무슨 병이 걸린 성불병에 걸려가지고 성불병에 걸려서 불교가 망하게 생겼어. 지가 병들어 곧 죽어가면서도 성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극락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리불이여 그 나라의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의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이므로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하느니라. 이제 그 나라 하나는 무량 광불했고 하나는 이제 무량 수불인데 종교의 영원한 바람은 뭐냐? 영생이야, 영생.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죽으면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영생을 바라는 것이 인류의 지상 목표였어. 중국의 진시황도 영생을 살기 위해서 삼천갑자 동방석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 장생 불로 장생하는 약을 구했다면 혼자 중국 진시황 밑에서 신하가 있었는데 아이고 대왕마마 오래 사소서 내가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려면 어디 가서 구해할 수 있느냐? 저 동방으로 가면 불로장생의 약이 있다니까
구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데려갈 수 있는 시종들과 돈을 얼마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이 사람이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면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오래 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신하들과 40몇 명의 신하들과 돈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이놈이 받아가지고 어디 갔냐, 제주도 왔어. 제주도 와서는 불로장생약을 구해가야 되는데 안 구해가고 그 밑에 데려온 사람들 하인 삼아서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그 공원이 있어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불로장생을 구했지만 불로장생이 안 돼.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버려야 불로장생이 돼. 그래서 무량수불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처입니다. 아미타 요서라 그래요. 아미타 요서. AMITAYUS 해서 아미타 요서. 그래서 이 정토사 이 법당 이름이 뭡니까? 무량수전이에요. 무량수전.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또 돌아가신 분은 왕생극락 하라고 무량수전이라고. 무량수전.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버려야 영원한 삶. 그래서 신라시대 삼국통일이 다 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당나라군도 쫓아내고 나라가 평화스러워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평화스러워지니까 삼국통일 한 뒤에 한 100년 뒤에 신라 경덕왕 때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한번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게 됩니다. 750년경인데 그때 이제 상국유사에 보면은 모량리라고 하는 곳에 클못자, 대들보양자, 큰 나라의 대들보가 나오는 동네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모량리야. 모량리라는 곳에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 노총각이 있었어.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주인집에 어떤 손님이 흑윤사 스님이 탁발을 나왔단 말이야. 탁발을 나와서 탁발을 하려고 다 목탁을 치면서 그냥 남아미타불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주님네 부처님에게 시주하소서. 흑윤사를 세우는데 흑윤사에 시주를 하게 되면은 살 한 대박을 하게 되면 한 간만이를 얻고 한 간만이를 하면은 만 간만이를 얻고 그러니까 시주를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 이름이 머슴이 누구냐? 대성이라는. 아, 대성이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 이거 수지받는 장사거든. 사랑 한 대박 하면은 한 가마이를 얻고 한 가마이를 하면은 만 가마이를 얻는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아무리 살아봐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아 이거 수지 맞는 장사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오늘 우리 주인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와서 폭륜사를 짓는데, 그래 시주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머슴 살아서 여기 땅을 사는 세마지기가 있어, 모량리에. 그 땅을 그냥 몽땅 시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자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주를 그냥 논문서를 딱 절에 갖다 줘버렸단 말이야. 갖다 줘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꿈에 모량리 대성인은 아무개 집의 아들로 태어나느니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깨서 보인 꿈이라. 그런데 새벽에 보니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들. 아, 시주 잘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10달 후에 서랍을 시내에 가서 김재상 집에, 요즘 말하면 영의정택이지, 재상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오른손을 쥐고는 손을 펴지 않고 울기 시작. 그 며칠을 울다가 그 전생의 어머니가 오니까 울음을 끝친단 말이야. 그 집에서는 오랜만에 아들을 얻어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태어나면서 울고 시작한 것이 손은 또 주먹손이 돼가지고 펴진 않지. 그래가지고 유모를 구하고 있던 차에 왔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 당신 집에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울던 애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냥 손을 피는데, 여기 대성이라고 이름을 써가 나온 거야. 그래 김대성이가 됐어요. 그래 김대성이가 자기 저기 정성집 재상집 아들이니까 이놈이 뭘 좋아했냐, 산양을 좋아해. 산양을 좋아해서 맨 경주 지역에 있는 산에 가서 산행을 하는 거라. 노루도 잡고 곰도 잡고 살생을 한단 말이요. 하루는 토암산에 가서 산양을 했는데 곰을 한 마리 잡았어. 곰을 잡아가지고 딱저큰 곰을 잡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곰을 메고 내려오다가 하도 피곤해서 곰을 갖다가 죽은 곰을 딱 눕혀놓고 그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단 말이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곰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와 나를 죽였냐 해서 막 그냥 달라든단 말이야. 지금을 해서 깨어나서 거야. 깨어나서 본 꿈이라. 그래서 김대성이가 그동안에 사냥 좋아하던 활을 다 버리고 그 곰을 위해서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자기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불국사 석굴암 있는 거,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 누구냐? 석굴암 부처님이요. 도낭 석굴, 중국 가면 더큰 석굴이 많지. 크기는 많지만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량리에 있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그래서 석굴암을 짓고 밑에 불국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가장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불국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답어탑 석가락 타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분들 불구사감 어디서 다 사진 찍느냐? 축대 밑에서 사진 찍어. 불구사 담장 밑에서 사진 찍어, 사진. 담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담장 밑에서 사진 찍겠느냐 말이오. 담장이 포토존이야? 그랬는데 이제 불국 석불암의 부처님이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뭐 무슨 부처님이냐 일본 사람들이 석가모니 불이다 해가지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무슨 뭐 위로자나 불이다 학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석굴암 밑에 공사를 하다가 현판이 나와서 현판이 그 현판이 뭐냐 조선시대에 있었던 석굴암 바로 밑에 있었던 정각의 현판인데 수광전이라는 현판이 나왔어요. 목숨 숫자 삐광자 아미타 무량수불 무량광불의 이름을 하나로 합쳐서 수광전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나왔어요. 그럼 수광전이면 아미타불인데, 어? 지금도 석굴암 밑에 내려오면 오른쪽에, 내려오다가 왼쪽에 그 법당이 있는데 그 수광전 현판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우리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인데 왜? 김대성이가 석굴암 부처님 모실 때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주자의 발언이 뭐냐 이거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셨는데 아미타불이라고. 또 석굴암 부처님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동해 바다를 보고 문무대왕 수중릉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서쪽으로 향해서 예배해야 될거 아니야.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분명하단 말이야. 왜? 서방 영토는 극락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도대사라는 큰 스님이 당나라의 현중사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요즘은 스님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은 또 스님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은 말을 거꾸로 타서 왜? 서방경도 극락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타고 다녀요. 신라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야.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성지 메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침반을 갖다 놓고 그 방향으로 절을 하거든.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서방으로 향해서 절을 하게. 또 이름이 수광전이라고 나왔지. 전생에 부처님을 위해서, 전생에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어. 또더 중요한 것은 그 750년경에 나온 불교 사상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불교학 개론이 뭐냐? 유시말락도라는 책. 마음을 안락도, 극락세계에서 논의는 마음이라는 책을 출판되었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상서가 나오고, 그런 조형이 나오고,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로 가는 길은 앞으로

10월 24일부터 건봉사, 강원도 건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년 뒤에 석굴암 불국사에서 회합니다.

전부 가서 하고 다란이에 도장을 찍고 극락세계 파스포드를 만들어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를 다 받아놓고 입국 수속을 다 해가지고 극락세계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한번 큰 원력을 세워서 이제 금생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한번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아미타불은 뭐냐? 누가 왜 아미타불이냐고 하면 무량수 무량왕불다.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다. 영생을 사는 부처님이다. 우리는 그 아바타로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극락세계.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극락세계 가면은 거기서 사는 대중들의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국보 보물이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사찰은 대부분 국보 보물을 가진 아미타불이 보물이든지 탱화가 보물이든지 그런 사찰을 가라.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일입니다. 예. 네. 어떻게 날도 이번 여름이 굉장했죠? 예. 네. 아이고, 여름들 나신다고, 여름 나신다고 애들 많으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작년에 이렇게 법문 이맘때쯤 오고 또 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법문한다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다들 건강하시죠? 뭐 건강하니까 오셨겠지. 우리 불자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 화엄의 십바라밀 행을 하려면 력바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원력도 세우고 그 힘으로 수행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바라밀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지 그게 다 힘으로,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법문, 그 중에서도 또 선명상 법문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또 정말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기도 하고,

뭐 명상 선 뭐 그게 별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참선 좀 해봤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역시 뭐 불자님 대단 거의 반 이상은 다 손 드시네요. 그죠? 그럼 다 참선에 다 도사들이신가? 다 깨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뭐 또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왔었고 익숙히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쪽에 좀 혼란스러우셨거나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선명상이라고 달아봤습니다. AI 시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텔레비전, 신문, 유튜브 뭐 어디 할 거 없이 AI다라는 글자 없으면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 그죠? 근데 뭐 다 근데 신통방통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유익하기만 한 건지 또 그렇다고 또 나쁜 건지 불자로서 이거는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이 AI 그리고 이 거대하게 AI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냐면 주변에 퍼뜨리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중생구제입니다. 거창하게 막 가서 불구덩이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 연상하지 마시고 당장 집에 있는 손자, 아들, 남편, 부인, 친구들 할 거 없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간 이 놀라운 기술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술을 여러분이 오늘 전수받고 가셔갖고 나만 잘 돼야지 하지 말고 주변에 잘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많겠죠. 그게 좋은 일입니다. 무슨 갑자기 뭐 지갑이 채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사명감을 갖고 오신 보살들이다. 보디사트바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졸면 안 되겠죠. 저는 법문을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30분, 40분 밀도 있게 꽉꽉 채워서 집중을 탁 하시고 오후에 가서 점심 공양하시고 오침을 좀 잠깐 하시고 편한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I라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 AI 시대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AI 도입하자, AI 시대를 살아가자, AI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혹시 동의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 인구 대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투표한 적도 없고 그죠? 아마 뒤늦게 주식 투자에는 참여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시절 인연 이치라는 게 지금 그렇게 지금 됐어요. 지금 뭐 내가 AI를 거부하네 만에 떠들어도 나가서 외치면 외칠수록 이상해진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벌어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자, 그러면 닦을 건 닦아야 되고 말릴 건 말려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셨나요? 탁 커튼 탁 열고 그죠? 아까 가서 딱 세수하고 좌복 피고 좌산하셨나요?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눈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창밖의 풍경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의 얼굴인가요? 뭐 반려견이나

연료의 모습들인가요? 제가 동대에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뭐 하냐 하면 스마트폰을 탁 켜서 밤새도록 카톡,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 확인, 지난 뉴스 확인, 메일 확인, 하다 못해 이제는 또 뭐다? 뉴스, 연예 뉴스, 뭐 자섭녀, 스포츠 뉴스 섭녀, 유튜브 이제 또 켜놓고, 자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면서 켜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이를 닦고, 또밥 먹으면서도 엄마가 맛있게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유튜브나 다른 거 자기 볼거 봅니다. 끊임없이 또 손은 노립니다. 메시지 카톡 보낸다고. 또 그러면서도 집 나와서 또 전철을 옮겨갈 때도 또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또 수업도 들어와서도 또 계속 합니다. 이게 좀 들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 지금 말하신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죠? 알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MZ세대인데 그럴 수도 있지요. 보면 어느 순간에 성감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카톡이 됐든 뭐 쇼핑이 됐든 여행이 됐든 영화극장 예매가 됐든 그 뒤에는 다 뭐가 돌아가고 있다? 다 거대 AI가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취향, 평소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AI가 다 기록해 놓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누가 더 잘한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책, 음식, 여행지, 다 AI가 미리 알아맞춰서 여러분 앞에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신통방통하여라.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AI는 어떻다? 나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렇게 나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전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에서 나왔는데요. 과거의 인공지능은 인공무능이라고까지 가까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 알려줘 하면 인공지능이랍시고 하는 게다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옆에 청해루입니다. 뭐 무슨 반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AI는 전부 다 그렇게 검색하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 우리 주인님이 지난번에 뭐 짬뽕을 먹었었는데, 뭐 탕수육을 먹었었는데, 그것은 어디가 더 잘하는데,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이거를 귀신같이 계산을 해서 생성을 해서 알려줍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글을 써도 인간보다, 어지간한 인간보다 잘 쓰고,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도 잘 그리고, 심지어 법문을 해도 아마 AI가 더 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따지면. 팔만대장경을 다 긁어다가 학습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와, 이게 대단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냐 이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벌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역설적인 것은요, AI를 초기에 만들었던 오픈 AI나 또 요즘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라고 일컬어져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에 AI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AI가 그 일을 더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갖고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의 그 천재들의 두뇌를 누가 대신하고 있다? AI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히 계산하고 말과 글로 연구를 하고 하는 지식 기반의 산업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또 너무 똑똑해서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는데 막상 만들어서 보니까 내가 1순위로 해고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AI 때문에 내가 해고되는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AI가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간간이 보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쳐서 대답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스마트폰에 있던 게 어디로 간다? 공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대형 제조업 공장에서부터 이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1년에 5만 대, 10만 대, 15만 대까지 연차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분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을 생산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저런 노동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로봇 도입을 이미 전제로 해서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를 매년 조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로봇 밀집도 비율로 인구 뭐만 명당 10만 명당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이 1등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업 로봇, 그러니까 공장,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저기 울산 공장이나 이런 데 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국이 로봇 밀집도가 세계 1, 2위를 다투다가 최근에는 1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을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로봇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내년쯤 될것 같은데요. 당장 첫째,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김밥 천국 같은데, 그죠? 분식점. 간단한 요리들 하는 데는 어떻게 로봇이 기가 막히게 하죠. 뭐 어지간한 요리들은 순식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잠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 머신들 보이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거기 서빙하는 사람도 아줌마도 필요 없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럼 뭐만 있으면 될까요? 주방에 로봇 하나, 서빙 로봇 하나, 두 대. 그리고 사업자 지원받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화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요양 로봇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당장 나의 차를 갖는 게 주요 관심사였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차를 가질 건지, 나의 첫 로봇을 가질 건지. 로봇이 있으면은 자기 집안일도 다 청소해주고, 말동무도 돼주고, 모든 것들을 다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비싸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생애 첫 로봇 해갖고 할부로 해갖고 자동

자하듯이 뭐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면 아마 1인 1로봇 시대로 이제 바로 가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 금생에 이런 거를 맞이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전부 우리 일자리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어떤 영역이 있냐면, 단순히 와서 옆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을 하고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AI 챗봇을 갖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뭐 검색하거나 자기 업무에 활용하거나 뭐 어디 가는 거, 여행 갈때뭐 길을 찾아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스마트폰으로 AI를 갖고 하는 게 인생 상담입니다. 사주, 연인 관계,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이 모든 것을 뭘로 한다? AI한테 물어봐요. 7, 80%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연애 상담, 이 용도로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AI가 상담자이자 스승이에요. 구루가 되고 있어요. 다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 AI가 너무 나한테 특화돼 있어. 나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취향을 잘 알아. 잘 이해해줘. 잘 들어줘. 또 심지어 다 기억해줘. 아, 일주일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유, 아직 문제가 안 풀렸군요. 어떡하지요? 하면서 일주일 전에 한 얘기, 한달 전에 한 얘기도 다 기억했다가 지금 뭔가 고민 얘기할 때또 그걸 끌어와서 또 얘기해줘. 자기 남편도 그런 기억 안 해주거든. 방금 전에 한 것도 귀뜸으로 듣는데, 얘는 뭐한 달도 좋고 몇 개월도 다 그걸 기억해서 자상하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을 고민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기계, AI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과거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다 배우셨잖아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존재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전까지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적 사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추론과 연산을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인간하고 똑같진 않지만 일종의 기계 지능이라고 불릴 만하게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라고 생각했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헷갈리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내 일자리를 뺏겨서 집안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AI가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일자리에서 밀어냈는데 도대체 나는 평균인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어.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나는 지금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AI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용한 존재인가? 이런 혼돈의 혼란의 시대로 이 AI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상에 관심이 많은 명상 센터도 많고 그게 비즈니스로도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AI 연구자들이 가장 많고 첨단 산업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단지에서 그래요. 그왜 그런가?
거기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하루 종일 AI 열풍 때문에 AI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누구보다도 많이 그 데이터,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뭐하더라? 명상 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단 1분 1초라도 고요히 있는 시간들을 원하더라 이겁니다. 정작 과거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열풍이 없을 때는 이 정도까지 관심이 아니었는데 정작 AI 시대가 또 역설적으로 명상, 선 이쪽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공감이 가시죠? AI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연산을 하고 1초에 수경 번의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GPU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 능력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정도도 초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는데 마음은 점점 계속 관계는 단절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나는 뭐지? 이런 회의감만 자꾸 들고 하는데 아까 엔지니어들처럼 이 AI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다가가는 선명상의 시대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대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덕산 스님. 덕산 스님은 그 당시에 금강경에 엄청나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대강백이셨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승가대학의 학장이지. 엄청난 금강경의 식견을 갖고 있어서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룡소초라는 주석서까지 쓰게 됩니다. 주석서까지 작성을 하는데 어느 날은 공부가 많이 무르익어서 이 덕산 스님 생각하기를 요즘 보니까 당나라에서 남쪽에서 뭐 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불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내가 가서 제도를 하고 가르치겠다 하면서 금강경과 금강경 주석서인 청룡소초라는 책을 잔뜩 이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덕산 스님이. 근데 어느 날 길 가던 도중에 배가 고파요. 배가. 오늘 같은 지금 이때쯤이겠죠? 배가 고파서 딱 보니까 떡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나가서 떡 하나 주의소에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예사뿐이 아니야. 대뜸 한다는 얘기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온 승려인데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떡 파는 할머니가 자 금강경을 공부하셨다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라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훅 지나가는 이 순간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연혼외고 딱 덕산 선생님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탁 받으니까 말문이 텅 막혀갖고 멍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 떡 파는 할머니가 씩 웃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담

숭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을 만나 뵙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산 스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당대 최고가는 금강경의 권위자고 교학으로는 최고인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떡 파는 노인네한테 한 방 얻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용담 스님을 딱 만났죠. 그 용담 스님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갔는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니까 어떻습니까? 칠흑 같죠, 산속은. 아,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덕산 스님이 물어보니까 용담 스님께서 그 종이 좀 줘보게, 불을 한번 켜보게 해서 초에 불을 붙이려고 불을 탁 켜니까 어때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환히 이 방처럼 밝아지잖아요. 어디가 다 보여. 좋아. 딱 보는데 용담 스님이 갑자기 후 불어버립니다. 확 꺼져버렸죠. 근데 그 순간 덕산 스님이 어떻다? 그 순간에 화련대오, 확철대오를 해버린 거예요. 외부에 불이 켰을 때는 내 관심, 내 마음이 밖으로 날뛰다가 불이 확 꺼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관심사가 내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자리를 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광반조라 그래요. 빛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 안을 비추는 거예요. 후라시처럼. 그게 회광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깨치셨네 보니까. 그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입법개품에서 53선지식을 오랫동안 참방하러 다니잖아요. 친견하러. 이 선재동자가 정보를, 데이터를, 지식을 얻으러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회광반조.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덕산 스님이 그때 다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이제서야 나의 그 모든 그간의 지식으로 쌓았던 공부가 허공에 한 털 오를 놓아둔 거에 불구하고 나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고는 하나 저 깊은 골짜기 시냇물에 한 방울의 물만큼도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AI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로는 AI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뭐다? 그런 정보와 데이터와 연상과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78년에요. 미국의 허드슨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카네기 멜론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주의력은 궁핍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여러분? 금? 석유? 무기? 다이아몬드? 뭐가 가장 비쌀까요, 지금?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인간의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제가 아까 열거했던 구글, 아마존, 뭐 챗GPT를 만든 오픈 AI, AI 회사들, 이 모든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서 보죠. 유튜브도 올리면서 보죠. 인스타그램도 올리면서 축축축 보죠. 또 나 바빠. 나 딴 거 해야 돼. 사경해야 돼. 하면 또 뭐가 오죠? 알람이 뚱 옵니다. 하던 건 딱 잊어버려. 누가 메시지 보냈네? 딱 보고. 한순간도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주의력을 계속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그 허버트 사이먼 교수가 했던 것은 그것을 주의력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비즈니스, 사업을 주의력을 뺏는 게 사업이다 이거예요.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석유, 금, 대표적으로 석유 회사 어딥니까? 사우디 아람코. 뭐 지금도 그런 회사는 한 세계 6, 7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1등부터 10등이 다 무슨 기업이다?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사업을 하는 데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폰 만지작 만지작 하잖아요. 굳이 뭐가 없어도,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괜히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약과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이게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큰일 나. 한 몸이 한 몸.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회사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석유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데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어서 장사하는 AI 기업들. 사실은 여러분들 주의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계속 주의력, 관심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구글이나 카톡이나 네이버나 예를 들면 그런 기업에다가 계속 돈도 안 받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다 데이터가 거기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계속 세고 있는, 여러분 주의력 세고 있는 거죠. 그 주의력을 뺏기지 않고 있는 방법, 뺏기지 않을 방법이 바로 뭐다? 선명상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걸 배워야지. 빨리 배워야지. 자, 이런 인연은 흔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간화선을 제가 가르쳐드리진 않겠어요. 오늘 가장 누구나 한 살짜리, 아니다, 한 살은 너무했나? 세 살짜리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할 수 있는 수식관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 오정심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주의력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주의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주의력을 뺏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죠? 산란심이 일어나요. 산란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계속 사경을 하려고 했는데 띵동 하면 흐트러지고. 그게 산란심이야. 불교에서는 산란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식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 오정심관, 다섯 개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스탑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일승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있던 거다. 그게 수식관. 자, 수식관은 뭐냐면 숫자 수에 호흡식 해서 뭐다? 수를, 내 호흡을 세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바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으면 앉은 대로. 이건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깨를 쭉 펴시고 편안하게 펴시고, 그렇다고 또 허리에 막 힘 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천장에서 내 정수리에 실이 연결돼 갖고 살짝 끌어다닌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히 있고, 양손은 배꼽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 놓으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세요. 그냥 툭 놓아버린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다 되셨죠? 그래갖고 최대한 편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갖고 입은 지금

으식 꽉 물지 말고 지그시 담은 채로 혀끝을 여러분 윗니와 입천정 사이 이음새 있죠? 거길 살짝 갖다 대세요. 살짝. 그리고 지금부터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셀 거예요. 셀 건데, 자,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셨다가 내쉬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처음 들이켰다가, 코로 내붓잖아요. 코로 숨을 쉽니다. 부드럽게. 자, 이게 하나.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 둘. 다시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뱉으면 셋.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0번까지 하는 겁니다. 10번. 너무 쉽죠? 하지만 이 10번 도중에 온갖 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10번이 채 가기 전에 밥 먹을 생각, 이따 만남 약속, 옆에 사람 뭐 향수가 이렇네 저렇네 화장품 냄새가 나네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은 호흡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팔렸다가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수행입니다. 자,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안, 면, 세, 심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편안할 안자를 써서 호흡은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 부드럽게 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호흡은 합니다. 세 번째, 세, 가늘게 합니다. 처음부터는 잘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거칠지 않고 하게 세밀하게 호흡을 가늘게 합니다. 심, 호흡은 깊게 합니다. 안, 면, 세, 심,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늘게, 깊게. 이게 호흡의 방법입니다. 코끝에 집중하십니다. 자기가 호흡이 안, 면, 세, 심이 제대로 되는지 잘안 되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코끝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늘고 깊이 내쉬지 않으면 그 촛불이 거칠게 흔들리거나 꺼질 수 있겠죠. 앞에 촛불이 놓여 있어요. 코끝에.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면 다시 하나로 내려오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하시면. 근데 또 너무 쉽죠? 여러분들,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자,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수식관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산란심.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뭐 AI 막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할수 있는데, 이 수식관, 때르릉 알람이 울렸다. 카톡이 왔다. 아니면 그냥 할게 없어서 만지작거리다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려고 할 때, 첫째, 때렁 했을 때 호흡을 한번 들숨과 날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0: 또두 번째, 호흡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호흡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는 게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수처작조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죠. 처하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고 수많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자꾸 산란심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오늘 배운 이 수식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일상 속에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집중도 생기고 주의력을 AI 시대에 AI한테 뺏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산란심을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 그중에서도 수식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실천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아마 여기서 이미 다 도인들이라도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예, 집에 가셔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도반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회향입니다. 반드시 회향을 하셔야 오늘 들은 법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내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꼭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모두 일러주십시오.

누설 작지압창공영이 배불원이 유세전열에선 노염제부 살선부촉해부

어저께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국에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쓰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가르침의 감로수를 마시는 님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잔다. 존귀한 님이 설한 가르침 속에서 현명한 님은 언제나 기뻐한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오늘도 이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의 내용은 수년 반야 신경하되 3년 청정하야 불이 도용이어다. 여기까지 했죠. 다시 설명한다면 수년 반야 신경하되, 반야 신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불교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경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60자의 그 경전이지만 부처님의 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부분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반야신경은, 반야신경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절에 오셔서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가한 스님들은 많은 경전을 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대중적 부분에 가장 표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멀리 그 널리 활용하고 있는 부분.

우리 경전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반야신경을 생각하라. 그래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 부분의 표현일 뿐이고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관 삼륜 청정하야. 즉 삼륜 청정을 관하라. 삼륜 청정이라는 자체는 바로 부처님께서 그 사찰을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주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찰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주를 하는 사람이 그 시주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훔쳐가지고 시주하면 그게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주물이 깨끗해야 된다. 시주물이 깨끗하다는 자세는 깨끗한 물건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진 시주물이어야 된다. 남편 속이고 시주하면 돼야 안 돼요? 참 곤란하네요. 어쨌든 뭔가 그 양심에 어긋난 누군가의 어떤 그런 피해를 주고 얻은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에게는 내가 공덕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덕은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의 물건을 부처님 전에 공양으로 올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개 보면 1,000원 놓고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시주를 하는 데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무주상보시를 해라. 내가 시주를 하는데 조건을 붙이다 보면 그 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삐지는 일이 생겨요. 그 내게 보면은 열심히 한 사람이 삐집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삐집니까? 참 깝깝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대개가 삐지는데 거기에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삐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냥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 서운한 게 없어요. 근데 자식된 도리는 다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크게 바라거나 또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대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이 크지 않거든요. 전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주를 하는 분들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즉 상을 내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양무제는 불심천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들 정도로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오리에 암자를 하나 짓고 심리의 절을 하나 질 정도로 대단한 불심의 그 황제였고 또 그는 그러한 불심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황제였습니다. 황포를 입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나눠주는 부분을 그 행하셨던 황제가 양부제야.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죠. 요즘 경전을 편찬하는 건 뭐 인쇄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양한 부분에 원하는 부분이 경전을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경전이라는 자체가 거의 베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그 장르가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경전 편찬이라는 자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황제의 힘으로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황제였어요. 어느 날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셨어요.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겁을 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양부제가 인도로부터 오신 달마대사를 초청을 해서 공양을 모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공양을 모셨겠어요. 평상시에 스님들에게도 융숭한 대접을 하기로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황제. 그 황제가 중국의 어떤 그런 불교를 위해서 인도로부터 오셨어요. 그 거룩한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책사 대접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사 대접을 해서 모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달마대사에게 양부제가 묻습니다. 내가 올린 공양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나는 심리에 절을 하나 짓고 오리에 암자를 하나 짓고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으며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실행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없어.

0: 문자를 하나 딱 보여요.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불교를 위해서 애썼던 양부제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가 행한 공덕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주지 스님이 없어. 그럼 삐져요 안 삐져요? 양부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달마대사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닌 무루의 공덕을 지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유루의 공덕과 무루의 공덕. 유루의 공덕은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미 그만큼만 되는 건데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으로 공덕을 지면 그 공덕은 달아지지 않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화가 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크게 화를 내서 꾸짖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아 이곳에 아직 부처님의 진리를 피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9년 동안을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소림 면벽 지각풍, 즉 소림사에 가서 9년을 면벽 수행을 하셨다 달마대사가. 그 이후에 중국의 선불교가 시작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달마대사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닌 상을 내지 않는 공덕을 짓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덕을 지시더라도 반드시 유루의 공덕을 짓지 말고 무루의 공덕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 시주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시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주를 받는 스님이 그 시주를 받은 부분으로 어떻게 쓰여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무조건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절에 오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3년 청정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님에게만 포함이 되신 부분이 아닌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꼭 받아들여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뭐 시주금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좀 에어컨도 여기저기 켜놓고 먹는 것도 좀 화려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물건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절에 오셔서 생활할 때는 3년 청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3년 청정과 관련된 부분 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오관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관계, 즉 공양을 하실 때 공양계송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오관계가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맞는 거. 그리고 밥을 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걸 조금 더 먹으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부분의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오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반드시 공양계송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시고 있습니다. 뭐 옛날 같은 부분에는 바로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오관계를 그 설하고 서로 계송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도 되게 보면 절 식당에 가보면 이 오관계가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 덕으로,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밥 한 그릇 밟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서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그렇게 절에서 받는 공양은 마음을 고치는 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수행을 할 때는 어쨌든 먹어야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고치기 위한 약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받아서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직 절에서 밥을 먹는 것은 도를 얻기 위해서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오셔서 잘 생각할 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일과 수행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도 수행이어야 돼요. 수행도 수행이어야 돼요.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먹는 거, 행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부분이 다 수행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 처음부터 끝까지 절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다 수행의 장르로 봐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하는 것 가지고 다투면 그것은 결코 바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화합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부분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서로 다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너는 월급을 받으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월급 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곳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쨌든 다 공동의 운명체로 도반으로 인식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부분이 바탕을 이뤄야만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절의 목적을 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는 시켜야 되고 누구는 식민을 받는 존재이지 말아야 되죠. 평등하게 오직 화합만 생각해라. 그래, 여러분, 부처님께서 어느 날 1250의 비구가 함께 있을 때 대중의 삶 속에서는 가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우리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 클 때 그렇게 싸우고 컸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이 후회스럽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구구각각 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와서 잘 사는 건 잊어버리고 감정만 앞서서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안한전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부처님, 사부대중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을 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나, 그것은 도의 반을 이룬 것이 아니고 도의 다인 것이다. 여러분, 화합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수행을 해서 모르는 걸 알아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으로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하고 나도 아프지 않게 하는 부분이 극락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극락이 뭐가 극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눈만 뜨면 싸우는 데가 지옥이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환경이라면 거기가 정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항상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문제를 챙겨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 못 바꾸면서 상대를 바꾸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절에서도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착함을 바탕으로 소통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것도 절에서 크나크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나서 악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은 본인이 한 부분을 기억을 못해요. 맨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수행자의 모습일 수 없다. 특히 절에 오셔서는 내가 오는 하는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드시 그 작동을 한다면 그것만큼은 크나큰 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여러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집에서는 내 혼자 화를 내고 뭐 그거 해도 되지만 절에 오셔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 행위가 비춰졌을 때는 그 사람이 실망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참 막 피어나는 불심에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크나큰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고향계송처럼 항상 어떤 음식을 한번 받더라도 그 음식을 받을 때 당연한 권리로 받지 말고 항상 이걸 살펴야 돼.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고. 여러분, 밥을 한 그릇 대할 때도 이 음식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숙연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 쌀한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있습니까? 농부의 노고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가 다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탈곡을 해야 되고 방앗간에서 방아를 쪄야 되고 그것이 또 소위 말은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쌀을 잃어서 뜸을 들여서 밥을 하는데 또 거기에 가스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럼 가스 공장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기밥솥에 그 밥을 했어도 그 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저 중동에서부터 석유 산유국에서부터 그것이 그 정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닌 밥바숟갈처럼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우주가 들먹거리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매사가 감상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우리 가치라는 것 자체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밥 한 그릇이지만요 그 밥 한 그릇이 가치는요 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가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3일 동안을 굶었어요. 그래서 3일을 굶으면 베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일을 굶었는데 밥 한 그릇이 있어요. 응? 그걸 안 먹으면 난 이제 죽어. 근데 옆에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 3일 동안 굶은 그 사람은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그 밥 한 그릇이 귀합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접할 수 있을 때의 가치는 황금덩어리는 평생간 놀고 먹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당장 숨 넘어가면 가치 없으니까 찬밥 한 덩어리 다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똑같은 밥 한 그릇인데 내가 배가 불렀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밥 한 그릇을 주면 그 밥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절에서의 가치는 밖에서의 가치와 다르지 않는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끝까지 밥 한 그릇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아 이게 밥이 그냥 밥이 아닌 그야말로 나의 덕행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음식은 내 마음을 고치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약으로 삼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 밥으로 받아내야 했다는 생각을 하면 밥이 잘 됐네 안 됐네 나물이 억셨네 안 억셨네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절에 오셔서는 절에 오신 건 그 순간만큼은 음식에 대한 부분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년 청정하여 불이 도용이다. 도용을 어기지 말아야 해.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다 마음을 닦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음식을 먹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으러 왔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설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취내지 말아야 돼요. 설사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니 그가 하는 방법이 틀려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다음. 오늘 월드쌤 되게 후하죠? 쉽게 가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서로 다퉈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돈을 아낀 것마다 못한 부분이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합이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참는 청정. 불이 도용이라 모든 부분은 도 닦는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을 반드시 바탕으로 가야 된다. 부분수하되 수조 모근행하여 향을 사르고

이브라함에 나아가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에, 그, 법당에 가면 향 살라야 안 살아요? 향 사르는데 요즘에는 법당이 너무 탁해지니까 바깥에 향을 사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사르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향을 사르고 하는 곳에 나아가되, 모름지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절에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 그 시행단체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본인이 시간 지각했다고 해가지고 법당도 생략하고 바로 신행단체 활동을 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온 근본 목적이 신행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내 마음을 수행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되지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부처님 애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이 제일 큰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 신행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참배도 안 하고 그냥 신행활동만 우선으로 하면서도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법당 참배는 안 해요. 잘하는 겁니까?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럼 마음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우리가 뭐 시주를 하거나 뭐 절에 그 공간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다 뭐를 위한 일이에요? 내 마음 고치는 일이에요. 중생이 부처의 마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게 근본이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근데 되게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고 신행활동이 우선이고 그게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향 사르고 예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자책, 해태. 스스로 해태함을 꾸짖으며 내 스스로 괴로운 것을 스스로가 탓해야 돼. 근데 지가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누구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 나는 법당에 갔다 왔는데 쟤는 안 갔다 왔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누구나 잘하고요? 너나 잘하세요. 각자가 본인 스스로의 해태함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중행차해야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대중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도 보면 법회 잘 봅니다. 근데 꼭 마지막쯤 되면 옆에 사람을 살 쳐다보면서 사홍선 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조금 늦으면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게 싫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약은 것 같지만 그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냥 차례를 알아서 그냥 하다 보면 질서가 잡혀지고, 내가 먼저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그만큼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가 절에 오셔서 탐심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자체는요, 내 몫으로 온 부분을 취하는 걸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오지 않은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분이 탐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서 차곡차곡 와서 살림살이 늘리는 건 탐심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회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절에 오셔서 내 기회가 아닌데 먼저 약삭빠른 마음으로 나를 움직여서 상대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하거나 상대방보다 우선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그게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드시 차례를 넘지 마라. 이제 그 대개 먼저 스님들이 보면 대중처소에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살 때는 한 500명씩 모여 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공양을 해서 올려요. 스님들
공양 드시라고 올리면.

그게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저 빵 공장에서 빵 찍어 나올 때는 똑같은데 과일 같은 부분은 크고 적은 게 있어요, 없어요? 크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나누는데 절대 거기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차례로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이시주식고를 한번 하면

0: 속으로 아, 좀 큰 게 저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옳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례를 넘지 마라. 그냥 복골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두근거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 게 아닌 건 내 거를 만들고 싶은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데도 보면 공부한 것만큼만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요. 근데 공부는 안 해놓고 성적은 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은 그만큼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부득 잠난하여. 즉 실어금 잠난하지 않으며, 여기서 잠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뒤섞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공을 하거나 애경을 하거나 뭐 염불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냥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관세음보살 부르고 마음을 청정에 비워야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다 말고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던 집에 있는 영감님이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게 잠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도 꼭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뭐 알아서 먹었겠지 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절에 오셔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착한 마음을 내라 그랬더니 그때만 착해져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영감님이 공양을 드셨나 안 드셨나 별 걱정을 다 한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면요 생뚱맞게도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그 기억도 막 떠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것이 뭐냐면 잠나는 생각이야. 어? 뒤섞인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어수선하게 한다. 참패 추건하되. 그래서 염불하고 축원을 하되 수송 문관이 연정 물음지기 글을 이우고 뜻을 관할지 연정 부득 단수 음성하고 단지 시력은 음성만을 따르지 말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이렇게 불공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그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뜻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이제 오늘도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그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화경을 쓸 때는 뭔지도 모르고 썼다 이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쓰는 부분도 공덕이 되겠죠. 어쨌든 되니까 그걸 했겠지만. 근데 이제 쓰고 난 이후에 읽어보니까 그 뜻이 또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더욱더 재미가 없더라. 또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훌륭한 건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알고 읽는 거하고 알고 쓰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염불을 하거나 뭐 할 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뜻을 알고 축원을 드리거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염불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도 소리만 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천수경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특이하게 음성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곡조에 맞춰가고 잘 하는 사람도 옆에 사람 때문에 가끔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드리기면 내가 좀 튀는 목소리가 이랬을 때는 좀 자제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다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살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말인지 이해되시죠? 관세음보살 부르는데요. 우리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얘기를 하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되는데 꼭 개구리가 울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그 음이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에도 제가 한 얘기지만 어디에 갔더니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수행을 하지만 타 종단이나 타 사찰에서는 그 사찰에 맞는 그런 염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불을 하면 그곳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걸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고르지 않는 부분이 관세음보살이 나오거든 목소리를 좀 자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 가서 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 틀리지 않았죠?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음성만 내지 말고 그 주변을 좀 살필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어느 때에 저 설악산 봉정암회를 갔더니 봉정암 주지스님이 저보고 이제 와서 고맙다고 차도 한잔 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인사를 다니는 신도들이 봉정암회를 꽤 오신다. 등산을 오셔가지고 그곳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봉정암회를 가면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대요. 근데 구인사에서 온 신도는 남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끝까지 부른대요. 그래서 서로 싸운대 이제 옆에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왜 여기 와서 서가모니불 부르니 그 서가모니불을 불러야지 관세음보살 부르냐라고 따지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우기냐면 우리 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가지고 서로 다퉈서 나중에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스님이 중재를 하는데도 끝까지 우긴대요. 아 우리는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왜 자꾸 그거를 강요를 하냐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가거든 봉정안 가거든 남 하는 대로 좀 따라하시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남의 집에 갔을 때는 그 분위기에 따라줄 줄 아는 부분이 지혜로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피해 끼치지 마세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바른 불자의 도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득 운곡 부려라. 즉 실어금 운곡을 고르지 않게 하지 말며 여기서 운곡이라는 자체는 가라 리듬을 따라주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연불을 할 때 보면 그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힘이 생기는데 꼭 엇박자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불을 할 때거나 이럴 때도 그 곡조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요즘의 불교를 보면 스님들만이 하는 불교가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부분이 장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대상사 같은 분은 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의 장르를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곡조를 잘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첨경 조난하되 조난을 공경이 뵙다. 여기서 조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을 뵙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앉아서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공경스럽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하고는 달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는 부분으로 그윽하게 바라다 보면서 그 부처님의 용안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을 내라. 그것이 내 스스로 공덕을 만드는 길이다. 여기서도 보면 첨경조안이라 이거죠. 조난을 공경스럽게 뵙되 부득 반연이경이니 실어금 다른 경계를 반연하지 말지어다. 반연의 자체는 부처님 쳐다보고 앉았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해. 절에 와서 앉아있으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과 내 마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와서 앉아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생각이 다 나야 안 나야? 크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을 때 마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반연을 짓지 말지어다. 수지 자신 제장이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제장이 유여 산에 하야 마치 큰 산과 바다와 같이

0: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알아라. 응?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만한 생각을 내지 말고 부처님 도량이 왔을 때는 참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지은 부분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은 업이 있다면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불자로서의 행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본인 잘못을 알아야 몰라요. 대개 보면 본인 자신은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이, 그렇게 복을 많이 짓고 본인이 그렇게 지혜로우면 지금 이 모양으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상인 거예요. 불상이에요. 원만상이에요. 그래서 그 원만상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항상 좋은 음식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항상 맑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은 아주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달땡이처럼 화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는 음식만 갖고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음식은 맨날 좋은 걸 먹어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듯이 앞에 계시는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는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닮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상에 우리 그 참배를 할 때는 나도 목표가 부처님 같은 부분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게 되죠.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하면 나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의 인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절에 오셨거든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나 자신을 고치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을 고칠 생각을 하는 건 누구 고치라 그래요? 어? 나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놓고 우리 집에 있는 영감님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영감님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는 영감님이 착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영감님보다 내가 더 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감님은 저절로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렇게 하게끔 바가지를 긁어놓고 낙구다가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딴 거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죄가 바다처럼 산처럼 큰 물 직시해라.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하여. 모름지기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를 할 줄 알면 스스로 깨끗함을 덜어낼 줄 알면 스스로 깨끗해져라 이게. 이참이라는 자신은 뭐냐면 마음으로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참이라는 자체는 몸으로 본인의 죄를 참회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마음으로 참회하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러 가나 참선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참이라고 얘기해요. 사참은 뭐가 사참입니까? 절에서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절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사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은 다 참회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회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참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 행동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행동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고쳐서 부처님 가까이에 부처님을 닮아가게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이찬 사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고치고 고쳐서 모두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끊으라. 그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끊으라. 그대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그대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제하라. 그대는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라. 그대는 만족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과 화는 그대 몸에 있는 것.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 일어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부디 악업을 행하지 마라.

0: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금강반야의 세계라는 어떤 세계인가? 바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라는 그런 표현은 금강경 제13분에 나옵니다. 금강경 제13분에 부처님께서 수벌이 존재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시명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쉽게 제가 풀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야 바라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 바라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지혜와는 다르다. 보통 지혜로서는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번뇌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바라밀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즉비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신의 지혜다. 전혀 형상이 없는 지혜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 지혜로서만이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은 인간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바라밀이 아니라 신의 지혜, 형상이 없는 지혜, 보이지 않는 지혜로서 중생 세계에서 열반으로 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형상이 없고 상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것이 금강경 13분,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는 그 말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요, 우리 그 참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반야바라밀, 즉 금강반야의 뜻이 무엇인가, 요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요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칠판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문해, 들어서 이제 듣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1: 예.
0: 예, 이제 그 듣고 조금 깊게 생각하면 뭐 알아지는 게 있어요.
1: 네.
0: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조금 생각을, 이제 시험을 치고 이럴 겁니다. 시험을 치려면 그것을 복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습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지혜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 지혜를 강의를 들어서 얻은 지혜다, 이래서 문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이것은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하죠.
1: 예.
0: 왜냐하면 4년을 더 했기 때문에 봉급도 더 많이 주고 이럽니다. 이제 이것은 달리 말해서 문해, 즉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생각해서 얻은 지혜는 고등학교 출신보다도 대학 출신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업에서 대학 출신을 더 우대하는 겁니다.
1: 예.
0: 제가 말씀드리는 문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즉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아마 대학원 졸업자는 더 많은, 이게 정량적일 수 있습니다. 층층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해는 말하자면 세상으로 치면 스펙의 요건이 됩니다. 문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취직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해만 가지고 들어서 조금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서 얻은 지혜를 갖고서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도 처음 보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해를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해, 즉 지식 교육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지식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얻어지는 얕은 지혜만을 얻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문해 교육만으로서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교육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라면은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서 얻은 지혜 또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것을 모방해서 얻는 지혜로서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그런 지혜로서 훈련된 학생들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도 문해 중심에서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인 지혜를 키우는 방법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지식교육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대신 올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다 대신 올 수가 있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따로 교수가 필요 없다라고 보면서 특히 선진국 쪽에서는 문해 교육을 별로 안 시킵니다.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때요? 좀 더 참다운 지혜가 나오겠죠?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 이제 그것이 바로 사회인데 이 사회는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취직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사회는. 그렇지만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문해 갖고는 개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도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거기서 얻은 지혜, 즉 편견을 제거한 그 지혜는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큰 CEO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 이래서 선진국에서는 벌써 문해에서 사회로 교육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사회 말고 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회라는 것은 아마 서양에서는 수회라는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닦아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마음을 닦아도 알아지는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알아지지가 않아요. 자, 이 정답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합니다. 며칠을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을 사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알아지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아, 이건 죽었다 깨도 난 못 알겠다. 이제 포기를 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잠깐 조는 듯할 때 꿈속에서 딱 정답을 찾아낸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정답도 찾아내지만 아, 지금 이제 적군하고 대결판을 내리는 전쟁터의 장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아무리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어도 옛날에 훌륭한 장군이 머리를 잘 써서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참고해도 즉 문해나 사회를 다 동원해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잠깐 졸았습니다. 졸았더니 꿈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느닷없이 아 어떻게 보면은 적군을 이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꿈에 알아지는 사실.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장군의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과학자들한테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자연의 비밀이 그렇게 쉽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생각해도 안 알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꿈인지 꿈에서 딱 알아져서 세계적인 발견을 했다.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꿈이 알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분별심, 아상이 잠시 쉰 때가 꿈이다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애를 3층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보통 사람은 3층이라 한 10층이라고 칩시다. 10층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다 죽죠. 근데 어린애를 10층에서 떨어뜨리면은 죽지 않고 사는 수가 있대요. 예.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10층이라는 이런 높은 데서 떨어진다라고 상상을 하면 벌써 두려움이 나고 미리 아 이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분별을 일으킵니다. 예.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결국 죽게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10층에서 떨어질 때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그럼 분별이 없어요. 네.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죽는 수도 있지만 사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분별이 왜 죽느냐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죽지 죽겠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즉 분별이 사라질 때는 바로 분별이 사라질 때는 어떠냐 하면은요 지혜가 나오는 때고 능력이 나오는 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런 분별이 비교적 적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어른보다 분별이 있는 어른보다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어때요? 분별 망상이 조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몰랐던 사실도 분별 망상이 가라앉는 꿈속에서 알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탐진치를, 즉 분별 망상을 바치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를 함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마치 꿈속에서 몰랐던 사실이 알아지는 것과 똑같이 이런 어떤 선입견이나 분별심을 수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했을 때 알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문해를 많이 갖춘 사람은 좋은 스펙을 쌓아서 공무원으로서 출세하는 데에는 저게 좋습니다. 고시 패스해서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길은 수혜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은 절대로 문해 갖고는 안 된다. 사회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큰 사업을 성공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런 영호골이 되려면은 수혜를 갖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해, 사해, 수혜를 말씀드리니까 문해는 어떤 것이고 사해는 어떤 것이고 수혜는 어떤 것인지 대개 이해가 되시죠?
1: 예.
0: 자,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지혜 말고도 더 고차원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금강반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금강반야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얻는 것이며 그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요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문해, 사해, 수해는 꼭 불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기독교 신자도 마음을 닦는 거기도 수도 과정이 있어요.
1: 네.
0: 어떤 뭐 스님의 말씀으로는 불교는 수도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잘 들어가 봤더니 믿음만 갖고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도 수행을 무척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불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또는 우린 다 잊어버렸지만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지혜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러니까 수혜는 어떤 가르침으로 해도 다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저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해서 요 금강반야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강경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강반야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로서는 금강반야는 전혀 뭐 감량이 안 되는 겁니다. 감량이 안 되죠. 문해, 사해, 수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금강과 같은 지혜, 단단한 지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듣던 얘기입니다. 생사해탈하는데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죠.
1: 예. 예,
0: 뭐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꼭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1: 예.
0: 생사해탈한 도인, 생사해탈한 깨친이는 죽음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

0: 라고 깨치게 됩니다. 죽음이 본래 없다라고 하면 생사해탈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죽음은 분별이고 착각이고 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에 있어서도 여여부동하게 되고 죽음에 있어서 마음대로 좌탈인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해탈하는 지혜는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 주변 환경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받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존재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의 견해고요. 보통 사람의 판단이고요. 근데 깨친 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능동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기륭화복을 만들어요. 내 마음이 기륭화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화되지 삼라만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지혜, 즉 일체유심조의 지혜,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의 지혜다. 금강반야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너와 나는 다른 존재로 봐요? 둘이 아닌 존재로 봐요? 다른 존재로 보죠.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네 재산은 네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네 성격, 내 성격은 각각 다르다. 우리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살자. 네 성격, 내 성격 둘이 아니다라고 하고 착각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우리 이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은 너와 나를 각각 다른 존재로 봅니다. 근데 금강반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를 둘로 보질 않아요.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가 둘이가 아니라 나와 부처도 또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보통 상식으로 이해돼야 안 가요. 우리 판단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보통 사람의 지혜와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죠. 그런 것이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금강반야를 하나 더 설명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능력은 지극히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0: 그렇게 생각하죠.
1: 네.
0: 그런데 금강반야를 얻은 사람은 금강반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깨치는 세계에 우리가 바로 금강반야를 깨칠 때 이 세계는 황금으로 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화엄경 천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부처님이 큰 대각을 얻으셨어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더니 이 세계가 그대로 황금으로 변했대요. 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얻었더니 이 세계가 황금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극락세계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괴로움 많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그대로 극락세계가 된 것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자, 다시 이제 금강반야라는 것은 어떤 반야, 어떤 지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생사해탈하는 지혜다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본래 없다라고 깨닫는 지혜가 바로 금강반야의 지혜다. 또 내 마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은 운명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 이게 또 금강반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나는 전지전능하고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깨치는 지혜도 역시 금강반야다.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신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금강반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금강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더 안 될 것 같아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만이 될 수 있다. 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반야는 저기 있는 문해나 사해나 수해와는 좀 다른 신의 지혜,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형상이 없는 지혜,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우선 금강반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라는 것은 어떤 지혜냐, 생사에 탈한다고 하는데, 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 지혜라는 과연 어떤 지혜냐. 아,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깨쳐서, 도인처럼 깨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야. 훌륭하게 깨치신 선지식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자꾸 깊이 생각을 했더니 아주 실감이 나요. 그래서 실감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겁이죠. 자, 이 겁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서 받은 새로 만든 등글개입니다. 근데 이제 등글개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바로 금강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등글개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이 등글개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쳤어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리 들었죠?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이 컵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분명히 알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컵을 쳐서 소리를 들으셨어요. 네. 컵을 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 소리인지 플라스틱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1: 네.
0: 근데 요 소리하고 요 소리하고 좀 틀리죠?
1: 네.
0: 근데 이제 요건 요 유리 중에서도 요건 컵으로 됐지만 이제 사기로 된 것이 있어요. 사기로 된 소리를 딱 치면은 아마 잘 듣는 사람은 아, 저게 유리에서 나오는 소리다. 또 저거는 사기 그릇에서 나온 소리다. 유리 중에서도 자, 이제 칼륨 유리라는 게 있대요. 칼륨이 많이 들어간 재료로 만든 유리에서 나온 소리다. 뭐 조금씩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이제 이 컵을 보여주지 않고 딱 소리를 칩니다. 근데 요것만 들어서는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사기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많이 소리를 듣던 사람은 꼭 감별해낼까요? 안 감별해낼까요? 딱 감별해서 정답을 딱 맞힙니다. 그런 사람은 문해, 사해, 수해, 금강반야 중에서 어느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옳지, 문해.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것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다. 이것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했어요.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면 판단력이 서요, 안 서요?
1: 서요.
0: 예, 그것이, 그건 문해라고 하는데, 문해를 많이 닦은 사람, 문해를 익힌 사람은 딱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저건 유리컵인데, 뭐 예를 들면 칼륨이라는 그런 원소가 적게 들어간 유리 같다. 뭐 요 정도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거 상당히 지혜롭죠.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뭘로 쳤어요? 이제 쇠로 만든 이걸로 쳤습니다. 이제 쇠가 아니라 지금 뭘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자, 이 손으로 칩시다. 자, 이 소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안 틀려요?
1: 틀려요.
0: 틀리죠?
1: 네.
0: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소린 사람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치는 소리와 이렇게 딱 치는 소리를 듣고 아, 저거는 손가락으로 친 소리다. 또는 이런 그릇, 쇠로 만든 도구로 딱 친 소리다. 요 구분해낼 수 있겠죠?
1: 네.
0: 그거는 단순히 유리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한 결과 나온 판단의 소리죠.
1: 네.
0: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까지 있다면 이런 새로 만든 도구로 쳤다 이렇게까지 판단한 사람은 문해 사회 수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1: 사회.
0: 사회.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만 가져도 저 사람은 음성만 들어도 내공이 쌓인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네.
0: 또 관상만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또는 사기꾼이다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네.
0: 즉 깊이 생각하면 지혜가 깊어집니다.
1: 네.
0: 또 자기의 선입견이나 들뜬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지혜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1: 네.
0: 또 이런 집중력입니다. 여기서 지혜, 문사수, 문해, 사해, 수해 점점 지혜 정도가 깊어진 거죠.
1: 네.
0: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1: 네.
0: 또 그의 총명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집중력이나 총명도는 젊었을 때가 더 좋을까요? 늙었을 때가 더 좋을까요? 젊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 저희의 지혜는 대단했다. 저희의 수혜는 대단했다. 저희의 사혜는 대단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자, 이제 대개 문혜, 사혜, 수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금강반야는 전혀 깜냥이 생각을 상상이 미치질 않아요. 생사해탈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실감이 안 납니다. 또 일체유심조를 아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이런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혀 상상이 안 가요. 또 너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다 이것도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럼 금강반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판단을 했어요? 이게 딱 치면은 어디서 나온 소리라고 그랬어요?
2: 컵에서
0: 나온 소리라고 그랬죠.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요게 컵을 요 쇠붙이로 친 소리다. 요것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금강반야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이걸 컵에서 나온 소리로 아는 한은 이거 금강반야하고 틀립니다. 금강반야는 어떤 지혜냐면은 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자, 하나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육조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2: 들어봤어요.
0: 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제일 먼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인도에서 생겼죠.
1: 네.
0: 그래갖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전달을 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섭존재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사가 있고 바리떼가 있었대요. 의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발을 가섭존재한테 주시면서 이 정법, 부처님의 정법 안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네가 지녀서 깨달은 사람한테 계속 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재한테 정법 안장을 이제 아주 부촉을 하신 거죠. 냉기신 뒤에. 28번의 깨치니가 인도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8번째 깨치니, 28번째 의발을 전수받은 이가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유명한 달마대사 아시죠? 이제 그 이가 인도에서는 인연이 다 했고 중국에 인연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정법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해동 초조라고 합니다. 중국을 해동이라고 하고 거기서 제1대 깨치니 요게 이제 해동 초조가 되고 이제 달마대사고 달마대사는 이제 해가대사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 정법을 그리우리 남기고 여섯 번째 이제 그 육조대사입니다. 육조대사 해능대사죠. 근데 해능대사가 이제 의법을 의발을 이제 부처님의 가사와 바리떼를 받은 뒤에 이제 깨달음을 피기 위해서 그때 어느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바람이 흔들린다 그랬고 어느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능대사가 보고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보는 것은 문해가 되고요. 네.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아, 꼭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깃발은 가만히 있어도 바람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는 그런 판단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능대사는 그런 문해나 사회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죠. 어떤 수준이에요? 금강반야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문해 사회 수에는 젊었을 때 더 그 판단한 지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늙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 지혜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 요 컵 지금 이제 그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시죠?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건 문해 수준이죠. 근데 깨치니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분별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내린 것은 그 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내 분별이 이 소리를 만드는 것이지 이 컵은 이 소리는 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내 분별이 이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을 만드는 것이다. 요 깨침은 젊었을 때는 더 뚜렷하다가 늙었을 때는 흐려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은 것일까요? 그런 판단은 요게 내 마음의 소리다, 내 분별의 소리다 요런 판단,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1: 예.
0: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보지 않고 뭐 착각했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판단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거든요. 그 지혜로운 판단은 젊었을 때는 좀 더 뚜렷뚜렷하다가 나이가 늙어지면 흐릿해질까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을까요? 똑같죠. 근데 문의 사회 수에는 젊었을 때는 분명하다가 늙었을 때는 좀 흐려지는 이런 가변적인 지혜인데 비해서 금강반야는 어때요? 전혀 부동의 지혜다 이거예요. 변치 않는 지혜다 이거예요. 단단한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금강반야의 뜻을 아실 거고 옵니다. 금강반야를 알게 되면은 금강반야를 실감하게 된다라면 어때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을 훤히 이해하게 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훤히 이해하게 되고 너와 나와 다르지 않은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강반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와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다른 것으로 볼까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까요? 왜냐하면 너와 나는 우린 지금 다른 것으로 보고 기독교와 불교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죠. 그런데 금강반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지 않게 보는 그런 지혜가 금강반야라고 그랬고 금강반야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유리에서 나온 소리로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로 듣는 하는 문해나 사회 수준이지만은 내 분별의 소리로 듣는 데가 왔을 때는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깨달았던 뜻이죠. 요 자꾸 수도면 아, 내 소리다라고 알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자꾸 해봤더니 처음엔 100번 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100번 컵에서 나온 소리다. 그 소리는 진동수도 있고 파장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금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니까 내 분별의 소리다라는 그 말에 차츰차츰 믿음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믿음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깨쳤다라면 그이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진리까지도 깨치게 될까요? 안 깨치게 될까요? 깨치게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게 봅니다. 자,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 제7번에 일체 현승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이시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깨친 이, 깨친 이들은 깨친 것은 동일하대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신다, 수기설법하신다 이런 표현이 금강경

0: 일체 현승이 개의 무의법의 이유차별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이것을 내 분별의 소리로 아는 즉 금강반야의 지혜를 얻은 그런 깨친이라면은 기독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게 봅니다. 그때 그 환경이나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승인이 거기에 알맞는 다른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알맞는 설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고 2600년 전 중국 산동성에서 그 깨친이가 중국 사람들한테 알맞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논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인도에서 2500년 전에 서가열애가 인도라고 하는 피가 많이 오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환경과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알맞게 얘기한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이 금강반야를 얻은 이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게 아무런 차별을 없고 그 환경이나 근기에 따라서 승인들이 다르게 수기설법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배타적으로 욕하고 우리 신도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와서 금강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이 최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강반야를 깨친 도인이라면은 금강경만이 다라고 얘기할까요? 금강경을 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이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깨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금강경이 다다. 내가 얘기하는 금강경이 최고다. 다른 가르침은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을 내가 아주 포교로 하려고 포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은 포교하는 데는 통할지 몰라도 정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너와 나를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을 최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금강반야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면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강반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어떨까요? 참 평화롭고 행복하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한테서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듯이 자기한테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갖추게 되겠죠.
1: 네.
0: 자, 이게 금강반야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세계로 가기를 발언해볼 만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 우선 금강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13분에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세 심영반야바라밀이니라,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반야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신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혜는 문해사의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금강반야가 있는데 문해사의 수혜는 사람의 총명의 정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서 흐릿해지고 맑아지는 것이 있지만은 금강반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을 겁의 소리로 듣는다면 이것은 문해사의 수혜 수준이지만은 내 소리로 들을 때 비로소 금강반야의 세계가 열린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 네.
0: 또 금강반야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 가르침만이 최고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은 그 환경, 그 근기에 맞춰서 다 알맞게 하신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간의 벽을 다 허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 금강반야의 세계로 간다면 모든 종교 간의 분쟁 다 없어지고 모든 고통 사라지고 죽음도 없는 영생을 사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를 발언 한번 해보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교라는 가르침이 참 위대해요. 또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또 굉장히 사회 실용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사회적 실용성에 관해서 논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깨치는 데만 필요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생활하는 데 매우 필요한 그러한 깨달음으로 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다. 한번 해봐라. 부처님 공경하면서 금강경 많이 읽으면은 우선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기분이 꽉 차고 이렇게 되면서 알아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의 몸뚱이 차긴 못나는 것을 알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처럼 아는 능력이 탐진치에 가려서 안 나오다가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쳐 소멸을 하고 나니까 아는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원인은 아주 드물고 고통의 원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는 출리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여 마음 굳건히 지녀라.

비록 첫 마디의 글귀를 외우더라도 그 글귀의 이치가 옳지 않으면 단 한 마디의 말을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뭐 불볕 땡볕 같아, 땡볕. 불볕 땡볕 같아. 되게 덥지요? 더울 때는 정성열이라, 고요할 정자, 고요한 것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열받는 것을. 되게 열받을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거 말이죠. 되게 열받을 때, 막, 같이 나부대면은, 그 뜨거운 걸 극복할 수 없어요. 상선 약수라. 어른 스님, 요즘 화음 이렇게 쓰시다가 한 번씩 희호를 하시다가도, 상선 약수라. 윗상자, 착할 선자. 상선은 약수라. 진짜 좋은 선근 공덕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같을 약자, 같을 일자하고 똑같은데 물과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행이 물과 같은 것인데

그런 뜻으로 이제 수암도 그런 뜻으로 물로 이렇게 적어놨죠. 바위 암자는 울산바위처럼 자기 자신의 부동을 뜻하고, 수는 유연한 걸, 수연, 인연을 따라가는 걸 뜻해서 수암이라고 해놨는데, 뭐 전생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상선약수라. 오늘 할이 한의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유공포라. 공포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옹졸한 범부에 대한 공포도 없고, 성문연각 이런 정도의 깨달음에 그 공포심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고, 현의상을 가지지 않는다.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끼지 않고, 그렇습니다. 십지품을 쭉 하다 보면 저기 팔지쯤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든지 출연하시든지 출연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내 법성에 더 보태질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그 어디를 돌더라도 우리 법성이 찌그러들거나 모자라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제법 부동 본래지 그래. 변동 사항이 없다. 이렇게 대해서 상당히 믿기가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한의지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수행법은 뭡니까? 한의지 할 때는 우리 수행할 때뭘 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외시, 내시. 우리 십향품에 배웠잖아요. 외시는 뭡니까? 바깥으로 가지고 있는 의보. 이게 볼펜 한 자루, 떡 하나, 물한 모금, 책한 권. 이와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도 끝도 없이 무주상 보시로 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외시에 해당하고, 내시라, 안쪽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 눈도 뽑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톱, 발톱까지 남에게 헌혈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내시라 하죠. 내시, 외시. 오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십향품 제6향에서 60종 외시가 또 내시가 잘 했는데, 지금 한의지를 하면서 그걸 십향품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한의지를 하면 십향품 전체를 열 꼭지 전체를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향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법계 향까지 예, 쭉 돌아보면은 열 개의 향을 돌아보면은 이 보시라고 하는데 기착이 되는데, 이 한의지에 와가지고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 없는 줄 알고, 법성 원흉해서 무의상인 줄 알고 보시를 향한다. 그리고 어떤 탐욕심이라든지 그걸 뭐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일이고, 사실은 수준 낮은 애들한테 하는 법문이고, 그게 보시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필요할 때 보시하는 거. 아까 상선약수라, 물이 만물을 길러내지만은 그 만물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아니한다. 저 태양이 쏟아져서 만 곡식을 익혀가지만 그 곡식한테 세금 받지 않는데, 그래서 태양처럼 한도 끝도 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법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신이라 하고, 허공신이라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생신이라 하고, 국토신이라 하고, 여러 가지 업신 있잖아요, 그죠? 업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파악하다 보면 진공묘유. 야, 어쩌다 이렇게 환경 같은 걸 보게 됐는지. 환경은 이 80건 양이 방대해서 환경이 아니라, 줄인다 하더라도 입법계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일구라도 천년 만년 억만 년 설하더라도 그한 글자에 대해서 다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제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라. 이게 감자 한 알이라 하더라도 그 감자 한 알에서 씨눈 하나에서 조롱조롱 달리는 감자를 볼 것이고, 솔방울 하나에서 솔씨 하나에서 온상 가득한 낙낙장성을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하암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연시 하나가 온 끝에 연밭에 전체 연꽃을 해마다 피워내는, 그런 연꽃만 피워내는 게 아니라 연근과 연이파리까지 이 중중무진 상적상입, 이것이 이제 하음인데, 그첫 번째 수행 단계로 이제 보시부터 들어가는 한의지라.
환희심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분별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이심 이미 도다 한이지까지 왔다 하더라도 사서법 중에서는 보시석과 애어섭, 한이지쯤에 오면 사람이 말은 이쁘게 할줄 알고 남인데 자기 주장이라든지 똥꼬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시습과 애어습을 겸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시바라밀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한이지의 수행 방법이다. 그러나 하려면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이지까지 왔는데 상속상이 끊어지고 분별심이 많이 잦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잘안 되느냐? 이행습과 동사습은 안 된다. 남의 입장에 대해서 똑같이 슈바이츠 박사나 그런 사람들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중생들하고 함께 똑같이 나 혼자촌에서 일생을 보낼 만한 그런 힘은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 멀리서 기부 정도는 할수 있다. 그래 중생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보살이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 이제 보면서 법문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깨달음은 대자비심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뭐 견성성불 했는데 그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성불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깨달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무한강대하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쯤 되면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막신 이뤄라.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진중한 얘기들을 뭐 출세로 어떻게 지 아집 세운다고 깨달았네. 뭐 어디 또 선빵이 좀 있었네. 헛소리 짓지해도 그거는 대도 안 해서 깨달음은 뭡니까?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두 개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과꽃에 사과가 피게 되어 있고 감꽃에 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뚱딴지 같은 소리 할건 없고, 그럼 삼매라고 하는 건 뭐냐? 삼매는 자비심을 연료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자비심은 뭐냐? 탐진치가 완전히 사그러들어야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비. 예, 자비심. 한이지까지 오면은 동사섭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개구현담이라고 속에 거다 빼준다 하죠. 하반 탁출이 됐을 때그 동사섭이 되는데 한이지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의 성불과 중생의 성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원대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40페이지 10원 10가지 원력 성취의 하고 난 뒤에 십진구라 그열 가지를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끝없이 행하는 것. 그 서원을 일으키고 그 서원을 마음의 다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자 하나가 있더라도 채로 썰든지 돈방돈방 썰든지 납작납작 납삭납삭 썰든지 감자 있잖아요. 감자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또 갈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방편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방편이라 합니다. 서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맛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 맛있게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여기 알레르기가 있으네. 이걸 빼고 저걸 넣고 이걸 빼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방편이라 그러고. 이 수행을 하는 데는 딱세 가지입니다. 이 원력을 굳건하게 세워서 불태전의 신심으로 갈 것. 그리고 그 신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 양반이 밥을 제대로 이빨이 없어서 못 씹어 먹으니까 그 물은 죽 같은 거, 물 같은 거, 그죠? 그걸로 할 건지, 저 양반이 저기 이빨이 좋고 이러니까 딱딱한 딱복으로 줄 건지, 딱복 알죠? 딱딱한 복숭아. 딱복으로 줄든지 물복으로 주든지, 예, 홍시로 줄든지 뭐 딱딱한 단감으로 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예? 단걸 주든지 짠걸 주든지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하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그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이치를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사를 갖다 주는 거죠. 이는 똑같죠. 전기는 똑같지만 신호등은 색깔이 다 다른 것이 방편이라. 예. 원력은 똑같지만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있어야 돼. 그 방편을
성취한

그래서 방편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두 번이 아니고. 예. 마치 저 바닷물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이제 원, 행, 행, 원을 갖다가 실천하는 행이다 이거지. 밤낮 없이. 서원을 세우고 방편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불자야 차 대원이 십진구로 이득성취 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중생계진가 세계진가 허공계진가 법계진가 열반계진가 불출연계진가 열애지계진가 심소연계진가 불지소입경계계진가 세간의 전법 전지전계진가 약중생계진이며 나원내진이며 약세계와 내지 세간 전법 전지전계진이면 아원내진이여니와 아차 대원성건도 무유궁진이니라. 불자야 이 대원이 이 십진구로 이득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 가지냐 말하자면 중생계가 끝나고 그지 이런데 반문해 볼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공부하면 중생계 중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중생계가 다 한다. 중생이 없다며 그렇게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세계가 끝나고 그 모든 세계가 어디에 존재해 그러면 이렇게. 막글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꼭꼭 씹어보는 거죠. 천친보살은 그렇게 보셨어요. 세계가 어디 있어? 중생이 어디 있어? 세계가 어디 있어? 본래 없다며 이러면서. 허공계진이며 허공계 무슨 법을 설해가지고 교화를 하느냐. 허공법을 어떻게 설하느냐. 금강경 그려놨어요. 사국에 설하고 뭐 없는 걸 설한다는데 우나 위인 연설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설해 줄래? 법을 네가 어떻게 설할 거냐? 법을 어떻게 설해? 법을 어떻게 설하죠? 우나 위인 연설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남들에게 법을 설하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불상을 취하지 않고, 그 어떤 모습에 법상에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설법을 한다. 그걸 여여부동이라. 제법은 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 상이 없는데 무슨 상으로 법을 설할래? 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그래서 이 일체상이 정명재불이라. 금강경 그 14분의 2상 정멸분이 나오죠. 이 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약이세께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여래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여래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세계진이든지 중생계든지 그런 상이 본래 없는 줄 알고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세계다, 중생이다, 업이다, 허공이다,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법계가 끝나고 법계진가 또 허공계, 법계 뭐 이렇게 저기 보현행원품이 이 대목이 너무 자세히 잘 나오죠. 열반계진가 열반계가 끝나고 불출현계진가 불출현계가 끝나고 열애지계 진가 부처님 지혜의 경계가 끝나고 심소연 마음으로 반영하는 바에 경계가 끝나고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간 바에 지혜로 들어갈 바에 경계의 계도 끝나고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계의 진전이나 법의 진전이나 지혜의 진전이 진전하는 계가 끝나는 다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중생계가 다한다면은 약 중생계진이면 나의 원이 끝나겠지만은 만약 세계와 내지

세계전, 법전, 지전, 계전.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돌고 도는 것, 지혜의 진전이라면 계가 다 끝나면은 아원 내진이라 내 계도 끝나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중생계도 끝날 수도 없고 세계도 끝날 수도 없고 법도 끝날 수도 없고 지혜도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피고지고 피고지고. 수행이 조금 덜된 입장에서는 분단 생사, 이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육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법신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를 육신에 딱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리, 이 경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중생계가 불가진이며 중생계가 끝날 수 없고 내지는 세간 전 법전 돌고 도는 게 지전계가 불가진이라 끝날 수 없으므로 불가진고로 아차대원 성근도 무유궁진이라 성근도 그러니까 결코 끊어짐이 없이 없기 때문에 다할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힘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느냐. 항상 이와 같이 끝없는 원력. 예? 이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래요. 부처님의 성근을 뭐라 하냐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 하거든. 그건 어떠냐? 그 나무는 너무너무 보리수는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는 깊어 가지고 함부로 뽑히지가 않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부처님의 성근이라고 해. 뿌리의 근자가 이렇게 서는 것도 뿌리가 그거 떡잎 같은 거는 뿌리 생겨봤자 시원찮아요. 뽑아보면 금방 뽑아져요. 예? 악근은 남발이요, 성근은 이소라. 근데 성근은 쉽게 녹아버리는데, 성근이 안 녹을 정도면은 정말 한 방울 물방울이 바위를 큰 바위를 뚫는 거하고 똑같거든. 물방울이 그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습니까? 왜 뚫을 수 있습니까? 예? 힘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작은 물방울이 부드럽기 때문에 바위를 뚫는 거라. 부드러운 생각을 해. 그 바위가 모래알 같으면 지가 바위 뚫다가 어때요? 튕긴다. 그 바위에다가 계란도 무정란 말고 유정란 가지고 탁 떼어져 보면 바위가 깨지겠어요? 계란 깨지겠어요? 바위가 깨지잖아, 바위가. 바위는 죽은 거고 계란은 살아난 건데. 예? 죽은 정신머리를 송장한테 사람이 산 사람이 못 이긴다는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있어도 죽은 송장이 돼버리고 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거. 증거야. 그렇게 여기서 이런 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글로 자꾸 해줍고 들어가야 예, 고구마 하나도 안 심어놨는데, 고구마 줄기만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이 뭐고. 경전만 봤는데 왜 이리 시원해져가지고, 내그 못된 소갈 딸이 옹색한 게확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부처님 비슷하게 넓어져 붙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나. 우울증이 어딨어요. 쑥 읽다 보면 우울증. 그거 다 꿈속의 일이라.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큰 원을 내고는 곧 득이익심, 이익해 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수성하고 뛰어난 극락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요즘 이제 한 서너 번째 또 다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는 데마다 스님들 강의할 때 다루고, 법무사 법문할 때 다루고, 여기 다루고, 이렇게 한 군데 했다고 한 군데 안 해버리면 또 까먹으니까. 열의 수량품에 보면은 일일이 극락세계의 하루가 이 사바세계의 일급에 해당한다. 사바세계 수천 년하고 극락의 하루하고 맞먹는다, 그죠? 지극히 즐거우면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데, 인생이 자기가 괴로움에 사로잡히면은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 지내는 게 3년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다. 지옥 가면 어떠냐? 일일 일야 만사 만생 만방 고통 수고 합력이라. 지옥처럼 사는 난 맨날 해코지할 생각.

하고 찔러 죽일 생각하고 보복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 만사 만생 만 번 태어났다 만 번 곱하기 백 해버리면 백만 년 고통이래. 일일이 백만 년 사는 거하고 또 고통받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 극락감 어때요? 뭐 있나 이랬는데 3년 지나버리고. 자, 유연한 마음, 유연함, 자, 유연심. 유연심. 아예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싹 다 법명을 바꿔요. 유연심입니다. 이래버려, 그냥. 유연심입니다. 예? 예.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어떤 힘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설벽, 절벽을 눈 덮인 빙벽을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안락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더라도 자식을 키우고 힘들고 사업을 하면 힘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즐길 낙자, 즐기는 인생 있잖아요. 그죠? 감인데 참고 감당하고 참고 견디면서 내 목적이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참고 견디거든요. 의심이 많고 쪽제비 같으면 참을성이 없거든. 좀에 참다가 일하다 내 죽을 거 아닌가 싶어서 죽어볼 수도 있거든.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면 이익이, 야,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제비 같은, 여우 쪽제비 같은 생각 때문에 인생이 대부분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데, 안락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똑같은 지장, 지옥에 살고, 똑같은 고통의 사바의 세계에 살면서 왜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즐겁고 지장보살은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면서도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을 일러서 극락이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극락국이라.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잘 수용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라면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 원효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한마디 딱 들으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보시가 안 되고 참회가 안 되고 따지고 왜 참을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장이 두껍고 얇고 차이가 있다. 그 쑥 스펀지처럼 빨래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한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한경을 듣고 강의를 강설을 한다는 건 한생 두생 해가지고 강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도 한생 두생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사람은 금생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초보 운전자들. 그런데 들으면서 여러분들 즐겁잖아요. 그럼 많은 세월 동안 이 환경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상강례나 그 천수경이나 앞전에 경전을 가지고 그 환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을 가지고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어. 이 함경의 미묘한법을 백천만금 난조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백천만 년에 만날 동안 말던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금세 어떻게 잡았다 만났다. 원해열의 진실의 이 한경 열애 출연품 제일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 2회차 열애 명호품부터 열애 출연까지 다 법을 다 설해놓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저우 악업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제가 한번 강의하다가 한 번씩 하죠. 꽃피는 동백섬. 누구 노래요?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한경이지 비로자나의 한경도 아니고 문수보현의 환경도 아니고 서가모니의 환경도 아니에요. 그 부처님도 내가 부처님 마음 빌려서 대출 받아 쓸 생각도 없지만 내 것도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어요. 각자 대출 안 받아도 이렇게 넉넉한 자기 마음이 일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공거라 내인대 일심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대성의 마음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헐헐 춤추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일심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경 그 범행품 제일 마지막에 지일체법 즉심자성이라 전부 사람 사람들의 자기의 심성을 가지고 성취해실이라
그래서 자기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데 분류

타오라. 분류, 남을 말미암아서 타오. 불유타오라. 불, 아니다.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유타, 자유, 유타. 자유, 나로 말미암아서.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자유, 유타. 자리, 이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말미암을 유자. 남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다. 비록 내가 그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소화하는 문제는 내 문제지. 그 사람이 나를 숨도 쉬주고 뭐 밥 소화시켜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마음 문제도 똑같아요. 물질 문제가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내 인대에 딸려가 있다. 일체 유심조라. 자, 유연심. 성낙행 하다 좀 시간이 갔네요. 수순심과 적정심과. 수순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취돼야 남 쫄래쫄래 따라가지. 믿지 못하면 가자 가자 하면 똥개라도 안 따라온다. 아니 어린애라도 젖먹이라도 지가 엄마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딱 가다 보면 지 뭐 안 줄 것 같거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바람일심을 수순심이라고 그래요. 이 수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모든 남에게 내가 딱 고집 안 피우고 탁 내려놓고 남을 그냥 자 이렇게 치어리더들이 막 그 공중제비를 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뭐 섞어서 하고 이럴 때 상대의 그 동료를 믿지 못하면 어때요? 떨어지겠어요 뒤로?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수순했을 때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딱 잡아준다는 거지. 이제.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부모할 때 수순 경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순 경고. 수순하는 마음을 경고하게. 그 제6향이죠. 수순 경고. 자, 순종하는 마음은 참 따라해요. 자제수에. 자제수에. 중국 가면 이게 자제수행이 정말 많이 저 써놨거든. 절에 가면 다 써놨어. 자제수행이라고. 자제수행. 자제수행. 그리고 중생을 건지는 걸 자항보도. 자비로운 배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자항보도. 자제수행. 자제수행이. 자제수행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뭐 걸음마 못 걷고 뭐 엎어지고 뒤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제수행인데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 내 발로 또렷이 자제수행은 남인데 모두 우리가 힐체 의지한다든지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또렷이 걸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수순. 공자님은 이 수순을 갖다가 한 인생 60쯤 돼야 수순이 된다 했거든요. 예? 살아볼 만큼 살아봐야 그 요새는 100세 돼도 수순이 안 되지. 자, 적정심과 고요한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정멸심과 겸하심,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겸하심. 요 겸하심이 잘 된 사람은 잘 살아요. 복이 많아. 겸하심이 안 되고 자꾸 자기 높이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복이 쪼르르 흘러내려버려. 바다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바다로 다 들어와요. 그럼 모든 것의 기준점이 해발이요. 바다가 수평이라. 예? 그 수평, 평균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자꾸 겸하, 자꾸 낮춰야 돼. 낮추면 낮출수록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이라. 경전에 그래 해놨으면은 만 가지 복이 자기에 온다. 아, 그럼 부처님을 다른 말로 불심이, 하심이 불심이구나. 그래, 출가하면 해행사 같은 우리가 어릴 때 해행사 들어가면 1년에 한 4, 500명 와가지고 이제 뭐 5, 600명 오든지 한 30명 정도 남아서 수계를 해요. 예? 10대 1. 300명 오면은 1명. 저 30명. 600명 오면은 한 20명 정도 뭐 30명 정도 이래 이제 수계를 하는데 그 행자실에 쓰는 글이 그거거든. 하심. 그다 하심. 예. 그 행자 때 그때 수행했던 것이 평생 자기 양식이라. 자, 겸하심. 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택심이라. 때꾸중물이 묻어가지고 지지부분한 게 아니고 윤택에 반짝반짝거려. 부동심이라.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아. 예, 동서남북인데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는데 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예, 그걸 갖다가 부동심이라고 하고 부동지라고.
불변심이라고 하는

0: 뭐냐, 이익이 오든지 손해가 오든지 칭찬이 오든지 헐뜯음이 오든지 간에 괴롭든지 즐겁든지 간에 마음을 항시 텅 비우고 유지하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부동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허공 같은 거막 밀리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하면은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열애출연품에 나오죠. 너 그대 야규욕지 불경계 그 49제 지낼 때는 야긴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그렇게 합니다. 야긴욕식 불경계 그대여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경계를 알고 싶으냐?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은 네 마음부터 비워봐라. 당정 마땅히 청정하게 해라. 기의 네 마음을 그 뜻을 여허공 뭐처럼 허공처럼 비워봐라.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법계의 성품은 무성이라 무성. 불탁십니다. 청정하고 청정하고 곱아서 예, 오염되고 냄새 나는 게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조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1: (웃음)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0: 몸의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

아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금은 7월보름 하한거 해제일, 자자일, 우란분제 백종, 천도제 기간입니다. 백종 49일기도 입제 전에 한 시간 말씀을 천도에 대한, 우란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우란분제 백종 천도 기도 기간이다 보니 다시 우란분제 천도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란분제 천도제 백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선로 제 백중은 그렇습니다. 우란 문제는 먼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자들이 구도현 구할구자 거꾸리일도자 매달현자 말씀 많이 드려서 서판 안 하겠습니다. 판서. 그래서 거꾸로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갈 곳을 못 정하고 부천을 헤매고 부천을 헤매는 괴로움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영가께서 하소연을 나좀 구원해 주라고 하소연을 하면은 그 가족은 우한 질고로 변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글자 그대로 괴로움에 심하게 고통받는 영가 돌아가신 분갈 곳을 못 가고 헤매는 영가를 위해서 바로 세워줘서 괴로움을 소멸해 준다는 뜻이 우란 문제고, 천도제는 천거을 천자 제도할 도자 재지낼 제자 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옥 고통 괴로운 고통에서 있는 영가를 천거 옮겨준다. 어디로 옮겨주느냐? 극락세계로, 천상세계로, 인간세계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선도로, 제도해서, 제를 올려서, 제2공덕으로, 영가한테 법문을 해줘서, 영가 법문 알아두고 깨달아서,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이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올리겠는데, 해인사는 잣을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많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해인사에서 자수학을 이제 사귄 스님들이 해요. 남의 얼로 가서 따서 내리고 이제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잣을 따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무를 막잘 타는 스님이 잘못해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이제 스님의 혼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혼이 속가, 자기가 살던 엄마하고 누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혼이 속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가 길쌈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누나 나왔어. 배고파 죽겠어. 밥좀 줘 하는 순간 누나는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혼미백산 돼서 등 부른 거예요. 막 열이 막 나고.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본 모친이 아, 이건 갑자기 얘가 이제 잘 길쌈을 하다가 이렇게 열이 나면서 혼비백산 됐으니 옛날에 그 된장국 풀어서 버리면 이제 작기가 예를 들어서 실려서도 금방 해결되는 그런 거 저도 목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리밥에다가 그 풋나물 해서 된장국 끓여가서 풀어서 이제 작기 들린 중 하고 내 이놈 작기 어서 먹고 물러가라 하자. 그 스님의 혼이요. 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의 혼이, 아, 이거 모처럼 찾아왔더니 푸대접 하는구나. 나의 집은 해인사다. 해인사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혼이 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 생을 받으려니까 이제 다음 생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거 하니. 그래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목격하는 게세 가지가 나오는데, 길녘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지나가는 이 학인 스님의 혼을 보고, 이리 와서 놀다 가세요.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놀다 가세요 했는데 이 학인 스님이 거절을 합니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니까 이번에는 예쁘장한 여인이 붙잡으며 매달리고 놀다 가자고 하니까 이 또한 스님이 뿌리를 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또몇 걸음 가고 있는데 수건을 동여맨 무인들이 노루고기를 먹고 가세요. 한번 잔치를 하면서 이제 막술 먹어가면서 놀아요. 그러자 이제 놀다 가세요. 고기도 드시고 그러니까 해인 스님이 혼은 이제 이를 거절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말씀을 올리죠. 해인 다세 군데 다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무명업자이 많으면은 거기에 끌려갔을 거예요. 한 군데라도.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왔는데 도반 스님들이 이제 보통 돌아가시면 이제 그 앞에서 독경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시다림이라고 그러는데. 독경을 해드리는데 이제 금강연독송을 이제 아미타기나 금강독송 해드리는데 금강연독송을 하는데 요령들은 법주스님은 재경행상 재경행상하고 들리는 거예요. 요령 스님은 목탁 치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릴 때 은행나무 바릴 때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염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오니 스님이 열반당 간병실, 이제 간병실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축 차는 거예요, 순간. 그랬더니 이 죽었던 학인 스님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학인 스님이 열반당을 나가서 보니 조금 전까지 집에 있던 그런 그 모친과 누나가 와 있는 해인사에 와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 혼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발로 툭 치자.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발로 툭 치자. 초상 준비해라고 연락 와서 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살아난 학인 스님이 도반 스님들에게 재경행상은 무엇이고 은행나무 바를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
법주 요령 든 스님은 재경 행상은 내가 가지고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하긴스니까요. 책 이름이에요. 재경행선이라는 책 있어요. 재경행선이라는 책은 귀한 책인데, 그 다음에 그 발이 때, 스님들 밖으로 4개 그거. 근데 은행나무, 나무바루가 제일 좋거든요. 은행나무 발이 때를 그 스님 썼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염불은 금강경 독송하면서 생각은 재경행상은 이 책은 내가 가져야지. 은행나무 발이 때는 내가 밥을 이제 받아 먹어야지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오.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독경을 해주면서 망상 피우고 뜻을 모르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제 스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다시 조금 이해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말씀 올리고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염불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영가는 금강경 소리, 아미타경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스님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반 스님들이 염불을 제대로 안 하고 망상 잡념이 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밥에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오. 그렇게 염불한 것을 그 스님한테 사과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학인 스님이 먼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만난 것들, 자기가 죽어서 영혼이 만난 것들이 거기에 뭔가 싶어가지고 뭐 노루가기 먹고 갈아있지, 뭐 미모여인이 놀다 갈아있지, 청춘남녀가 춤을 추고 있지, 놀다 가라고 부르지,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서 되돌아갑니다, 또.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랬더니, 무인들이 춤추면서 무인들이 노루가기 먹고 가라는 장소에 가니까 큰 벌떼들이 있는 거야, 벌들이. 그 다음에 미모 여인이 유혹한 데를 가보니까 굵직한 뱀한 마리가 이제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춘남녀가 비단개구리를, 청춘남녀가 춤추면서 놀다 가라는 데를 가니까 비단개구리가 울고 있어. 그런데 이세 가지 유혹 중에서 아무 데나 하나라도 넘어갔으면 개구리로 태어났든지 뱀으로 태어났든지 벌 등으로 태어나는 윤회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가가 그래도 스님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 세 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 해인사까지 와서 왔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형탈근진 영식동로. 형탈근진이라는 건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뼈와 살은. 그래서 형탈, 모양 있는 이 사람의 몸을 벗어났어.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입, 이런 몸뚱아리가 육진이 벗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 몸을 버렸어. 육군을 다 놓았어. 그 육군을 제가 육진, 티끌이라고도 하고 육적, 여섯 가지 도둑이라고도 하죠. 죽었으니까 다 벗어 던졌어. 그 다음에 영식만 동로했어. 혼이 영식 하나만 동로했어. 그래서 이 영식 동로한 그 사람은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만 맑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보다 발달한 게더 9배나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업을 쫓아 헤매다가 자기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은 자기가 지은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진다. 이건 인과응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씨 뿌렸는데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 환경에서 모든 게 열매 과를 맺는다. 그래서 이 스님도 공부를 안 했으면은 유혹에 빠져서 축생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간다. 그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수행한 복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에 축생 후 안 받은

거예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여. 이 도리를 우리가 두 눈의 판단으로 그게 어딨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으로 본 세계에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은 그곳이 너무 좋은 낙원처럼 보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무명업식에 가려워서 오리무중 앞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밤에 우리 밤길 갈 때. 뭐 하얀 게뭐 비닐가 날려도 무슨 뭐 하얀 여자 치마가 휘날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연처에 이르면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은 까마귀 둥지가 까마귀 둥지로 보이지 않고 대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까마귀 되고 만다. 스스로 지은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살아생전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업의 에너지, 이게 업력이라고 그러죠. 나쁜 업은 무명업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채널을 비트엔 TV를 보고 싶으면 리모컨을 비트엔 TV를 눌러서 그걸 본다. 사이클을 찾아간다. 무명업력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 응?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 어두워서. 캄캄한 방이라. 밤이라. 이 업장이 장벽에 가리여서 까마귀 둥지를 까마귀 둥지로 보지 못하고 대궐처럼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까마귀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 그래서 무명업력에 소멸해야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자정능력이라는 게 우리가요, 자기가 이렇게 살지만 이 잘못된 삶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정능력이 있는 분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아서 자력 수행의 힘으로 자기가 팔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자정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자정능력의 힘으로 자정기를 자기의 뜻을 바로 해가지고 자력수계의 힘으로 무명업장을 소멸해서 전대에 건너갈 수 있다는 하나. 두 번째는 재공덕인데 뭐 자식구제, 뭐 예수제, 뭐 수륙제 등등 제가 많이 재공덕. 우리가 재 지내는 건 공덕 짓는 거예요. 지장경에. 재를 올려서 공덕을 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재공덕은 뭐냐? 사수구제에 올리는 거, 천도제에 올리는 거, 그래서 구원하는 거. 여기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란 말을 지금 써봤는데, 바르도 테돌, 1300년 전에 파드마삼바바라는 대존자가 큰 선지식이 사후세계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감춰둔 것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18세기에 발견해가지고 영어판으로 해서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그 전부 번역된 책이 제일 많은 분이 사자에서라는 거예요. 바르도 테돌은 티벳 말인데 바르도는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의 중음신 산 목숨도 아니요. 죽었어도 갈 곳을 결정 못한 기간을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음신. 중음신. 중음신. 이 중음신 기간에 49제 안에, 49일 안에 임정, 몸 숨, 거둘 순간부터
이 기도 염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도 테도론, 바르도는 중음신 기간을 몹쓸 끊고 49일 때까지를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제도를 해주셔야 되나. 사람은 업장이 두꺼워요.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의 업을 얘기하잖아요. 의업.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업이냐. 사자의 설을 보면은 원망에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맬 때, 미워에서 원망의 수렁 속을 미워할 때, 탐욕을 부려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매일 때, 사자의 설을 독송해주면 해탈한다. 그래서 바르도, 이 사자에서는 제가 이 경전 이야기 하면서 한 몇 시간은 한번 다룰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바르도 테도론 중음신 기간에 해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할머니가, 형제가, 친구가 업을 많이, 악업을 많이 짓고 갔더라도 인명, 무슨 거둘 때부터 이 기도를, 나마미타불을 불려준다든가, 파드마마 썸바바가 지은 다음 세에 대한 기도하는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제대로 해주면은 업장이 두꺼워도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게 파드마사 모바가 지은 사자에서의 바르도 태도를, 바르도 태도를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제공독, 49제 천도제, 이런 거, 천도제인데 축원문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사자에서를 말씀드렸고, 여실지견, 해안으로 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남.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지견, 사실을 사실과 같이 봐야 되는데 무명 업장이 많으면 밤에 어두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도 바짝 봐도 누군가 바짝 봐도 계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면은 어둠에 가려서 먹구름 해가 가리듯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봐. 그러니까 까치집을 까치부라지를 안 보고 대굴로 본다는 거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게 태어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가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좋은 인연처 가도록 빛을, 이 천도제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천도제, 제공덕으로, 이 제는 천도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어서 49일 동안 지옥, 악이, 축생에서 헤매는 괴로움을 받는 분을 좋은 곳으로 영가 법문에서 염불 천도제를 해서 제도에서 옮겨 드리는 것, 천거해 드리는 것, 천거해서 갈 것자 옮겨주는 것. 제자는 천도제 할 때 제자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목욕제에게 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 이 제자는 제사하고 틀려요. 제하고는 제 집에서 유교의식으로 제 지내는 제사라는 건 추모의 의미고, 불교세계는 제라는 것은 제도한다. 괴로워하는 중생을 부처님한테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영가한테 해줘가지고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 곳에 가라고 해서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자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도제란 좋은 인연처에 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빛의 부처님이에요. 어두워서 갈 곳을 헤매고 있어. 길을 몰라서 나쁜 짓만 많이 해가지고 캄캄한 먹구름이 꼈어. 은산 철벽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빛을 놔주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건 빛을 비춰줘. 야, 이리 따라와. 이리 가면 극락의 천상에 갈 수 있어. 복받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천도제는 좋은 인연초 가도록 영가한테 법문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스님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천도제는, 모든 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이 요령을 들고 목탁치고 경진에 의해서 염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영가한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생전

사람들한테 모르는 법문은 하나만 해요, 그런 법문은. 소련 사람, 소련말만 하는 사람한테 우리말로 아무리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계의 경읽기요. 그래서 영가 법문이라는 건 죽었지만 죽은 영가한테 네가 좋은 일을 못하고 가서 이렇게 헤매. 부처님 말씀, 영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아서 빨리 옮겨 가. 이게 천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불삼매 필견불 명존유 생불전 견피임종 권연불 우시존상 영천경에서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면 천도제는요 법문해 준다 있어. 그러니까 연불을 해줘도 간절하게 그 영가를 위해서 막 부처님이 앞에 계시다 영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영가가 부처님을 친견하든지 극락세에 갈수 있어요. 명령지구 생불전이라 명종 마춘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왕생 극락한다 목숨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 극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피임종 연불 임종이 입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연불하라 권해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만 해라. 목숨 거둘 때까지, 의식 없을 때까지 해라. 우시존상영천경은 부처님 존상을 보면은 우러러봤도록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 스님들이 이것도 제가 선배 입장에서 많은 저도 젊었을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일타큰 스님한테 해인사 공부할 때그 의식을 배우면서 많은 걸 익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다라니 하잖아요. 부처님 할 때도 사다라니에요. 사다라니. 묘적병 직지는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좋음 삼바라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좋음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좋음 삼바라 삼바라 하고 시감노수지는 해고서 이제 쭉 하거든. 사대지는이 상당히 중요해. 불공하는 데는. 묘력 변식진화는 부처님한테 맞이 한 그릇 놓고서 부처님 탄생일에 밑에 제자들 1200비구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의 아라한들, 스님들, 인도 스님, 중국 스님, 한국 스님, 일본 스님들까지 전부 칠정여 지심경례 공양에서 7번 절하면서 부처님은 또 젊어서 나무 시합원, 상계도사 사생 시합원사 서간문이 물하고 끝머리에 승가야중까지 한다는 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막 이래랑까 막 그거 말고도 전부 뭐 미얀마 저기 저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에서 가신 모든 스님들한테 전부 오셔서 공양 드셨는데 매한 그릇이잖아 맞이 한 그릇 이게 변식 진언을 한세 번씩 합니다 요령 흔들면서 한번할 때에 일곱 수로 변하고, 두번할때 49그릇으로 7749 변하고, 세번 하면은 무량수, 세아릴 수 없이 많은 수로 변한다. 그러야 그 많은 분들을 맞이 한 그릇 놓고, 묘력병식진언을 소리로만 내지 말고, 관을 하고, 7그릇.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첫번 사다라니 할때 7그릇 변하라. 두 번째 할때 49급 변하라. 세 번째 마지막 할때 무량수, 셀수 없는 숫자만큼 늘어나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냥 흡족해서 밥이 그냥 수백만 그루로 그릇으로 꽉차 있는 느낌을 하고 추구한다니까요. 그 시감노수진언이 나오는데 감노수진언 청수, 아금청정수 변의 감노다. 우리가 생수를 올리잖아요. 수돗물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 차도 올리고. 그런데 이 감로수진언을 외워한테 영가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가한테는. 부처님한테야 뭐 감로수라 해도 되고 뭐 그냥 수돗물이라 해도 뭐 부처님은 다 알아서 다 해안으로 보시는 게 있지만 천견유리 인견수, 어불견수 귀견화라고 그랬는데 천신은 물을 볼때 유리로 보여. 천신은. 하늘의 신들은. 근데 사람은 물을 볼때 물로 봐. 그런데
고기는

물 쪽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해. 어불견수. 귀신은 물이 불로 보입니다. 아무리 연거 천두지할 때, 사다라니 할 때, 갑노수지는 시갑노수지는 하거든요. 하는데 연가는 불로 보여. 그게 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갑노수지는 할때또 엄청난 관을 하고 망상 피우지 말고 집중적으로 세번 해야 갑노수로 변해야 연가가 마실 수 있는 갑노수로 변한다는 말씀. 천도제 효능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천도제는 주문의 힘이에요. 주문의 힘. 진언이 많잖아요. 천도제 지낼 때. 잡념을 가지고 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 관상력이라는 건 볼관자. 관을 해라, 항상. 관을 해라. 그러니까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목탁, 특히 뭐 요령들은 스님은 이 뜻을 모르고 염불하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천도가 되겠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순 3보의 의실력으로 천도제 효능이 있다. 주문의 힘과 염불하는 법주스님의 관상력, 관의 힘,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뜻을 모르고 염불하는 거와 법력 있는 스님이 10분을 하는 거와 천지 차이에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력 있는 스님, 법력 있는 스님이 집전을 해야 되겠다. 요령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뜻은 다 알아도 망령된 생각, 망령 또 망상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잡생각하는 거, 이거 안 돼. 그러면 또못 알아들어. 스님의 생각대로 영가는 알아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스님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영가가요, 스님들이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건성으로 연구를 하면은요, 제가 다음 생에 얘기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가가 아홉 배더 영리하고 밝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 영가는 스님이 제대로 염불하는지, 거칠어야 하는지, 보살님들, 유가족들이 염불을 제대로 하는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건가? 왜 염불 경정독송을 해줘야 되는 건가? 영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후세계의 행방은 평생 업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또한번 드리고요. 힘이 센 업일수록 곧바로 결심된다.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면 선업을 진 것은 힘못 써. 악업 진 것대로 사막대에 떨어지는 거요. 악종자의 힘이 크면은 씨앗의 기운이 드러나면 사막도 지옥아의 축생 나쁜 곳에 가고, 선종자, 선근종자의 힘이 크면은 삼손도 천상 인간 수라 저기 저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요. 불보사님의 힘이 커서 다른 씨보다 먼저 나타나면, 그러니까 염불을 해주는 이유가 부처님의 불보사님의 독송해주고 남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해주면 불보사 힘이 더클거 아니오. 다른 씨보다 먼저 나타나면 불보사님의 자비광명에 따라 왕생 극락세에 갈수 있다. 염불종자가 적어서 힘이 약하면, 염불종자 힘이 나빠하면 다른 사람이 염불로, 그걸 존염염불이라고 그래. 염불을 도와주는 염불, 도울 조자. 다른 사람의 염불로 힘이 염불 조금뿐이 못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제자 가족들이, 신심 있는 분들이 힘을 도와줘. 염불의 힘 종자가 더 크라고. 적어서 악근 종자로 가서 나쁜 데가. 그래서 일념으로 염불, 전연염불을 해주면은 영가의 염불 씨앗이 크게 돼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갈수 있는 경전이 대승경전에서 모든 경전 중에서 650부 중에서 250부가 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인데, 3분의 1이 극락세계 경전이에요. 그걸 공부하고서 극락세계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야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토 삼부경, 법화경, 능엄경, 반주 삼매경, 대제경, 대운경,

공수가 십주 비바사론 세친보살 왕생론 지장보살 본원경 우람분경 목련경 시환경 사자에서 등등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보다 수없이 많아요.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제가 좀 써봤어요. 법력 염불 동 법력 있는 스님들 여러분 일심으로 염불을 독송을 하면은 살아서 많은 중재를 지었더라도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 죽으면 아는 힘이 살아있을 때보다 아홉 배가 밝아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으면 영가가 영식동로가 되면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식보다 아홉 배 밝아져서 제대로만 염불하고 법력 있는 스님이 제대로만 제를 올리면은 전부 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생의 세계는요, 사자에서에 보면은 많은 빛이 나타나. 청색, 흰색, 빨간색, 이런 게 나타날 때 현혹되면 안 된다. 나 뒤에 또 앞으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에서를 평소에 영가한테 축원할 때마다 이게 백중 기간 동안에 이제 해줬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독송하고 기억하면은 자기가 돌아가셔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아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든 천국 소리가 나든 거기에 속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른다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로 이끌어 주시어 육두윤회에 나고 죽는 고해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 영가 축은 존연연부를 좀 적어봤어요. 영가시여 누구 영가시여 허둥대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구누구 영가시여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소리와 지금 내가 영가에 드리는 말에 크게 귀를 여소서. 영가는 이제 죽음에 이르러 떠도는 죽음세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불보살님만이 영가를 도울 수 있으니 영가는 의심하지 말고 깊고 밝은 믿음을 일으키소서. 불꽃이 휘날리고 얼음 바람이 휘몰아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아미타불만을 부르소서. 이렇게 하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니 이렇게 하면 악업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현상들이 맑게 개이니 이렇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가를 품에 안아 정토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영가시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본디 더럽지 않는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일도 다 놓아버리고 한순간 한순간 아미타불을 부르소서. 누구도 영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영가의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으니 맑은 마음 다 기울여 우리와 함께 아미타불을 부릅시다. 천도제에 제가 여러 제가 있는데 영산제, 영산제는 49제 할 때 많이 쓰이고 영산제는 3일 동안도 하고 하루도 하고 뭐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줄여서 할 수 있고 다 하려면 한 3일 동안 해야 다 해요. 불교의 49의 의례다. 서가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한 영산회상을 재현한 영가 왕생기원 천도제다. 영산제라는 건 영산회상도라는 건 부처님 서가미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설할 때 장면을 후불평화로 나타났어요.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평화가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배경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산제 다음에 수륙제, 국행수륙제. 지금 진관사하고 삼마사, 강원도 서울의 진관사 삼마사에서는 이조시대부터 지낸 국행수륙제. 물에서 육지에서 가신 모든 영가를 촌도하는 게 수륙제요. 생전예수제, 살아서 미리 닦는 제. 이게 영산제, 수륙제, 생전예수제가 가장 큰 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사영반, 스님들이한테 제를 올릴 때 하는 염불이 종사영반이야. 상용영반은 일반인들을 제를 올릴 때 간단히 할 때 상용영반을 하고 관음시식이 이제 49제 지낼 때 제일 많은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좌보, 관미타불 좌보체에 계시면서 시봉하는 1등
보살님이기 때문에.

관음시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화엄시식이라는 건 화엄경의 경문의 말씀을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게 화엄시식이고, 구병시식 있는데 마흔아홉 그릇 설해 놓고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못 해본 사람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구병시식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여기서 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에 대해서요, 좀 나쁜 용어가 몇개 있어요. 신부들을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장이에요. 스님들이. 스님들이 중이라는 것도 차차웅에서 신라시대부터 왕 계급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게 중이라는 말이 속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제바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불교의 의식 중에 제일 큰그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그런 종사회만 상영음반 관음시 화엄시제 구병시식이라는 의식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당 푸닥거리를 하느니 제바지를 하느니, 예? 이런 얘기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라는 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데,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제다. 최고의 기도가 제다. 그래서 저는 큰 기도, 마음먹고 진짜 법력을 다 쏟아서 하는 기도를 제로 회향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으로 제가 지금 못다한 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저의 경험 사례는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PRS060 800-7000번을 공두려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0: 어떤 일이든 때가 있는 법. 때가 채 이르기도 전에 애를 쓰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입덕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료심도 좋으시고
4: 하나만 하세요.
3: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4: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알 것 같아요.
0: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네.
4: 오, 우와!
0: 야, 그 두 개 차이네.
4: 진짜로.
0: 그리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

0: 아,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1: 뭘 찾는데?
0: 잔나비.
1: 잔나비? 어? 잔나비면 난데?
0: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1: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0: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1: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0: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1: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0: 이름이 두 개인 사찰?
1: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믿는 고승과 향곡,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스리스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2: 애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1: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1: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4: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1: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0: 은혜사.
1: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0: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1: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0: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1: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0: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1: 궁금하냐?
0: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1: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3: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0: 글씨를 써주십시오.
1: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2: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0: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1: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2: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0: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3: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0: 그래, 편액을 자르자.
2: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1: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2: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0: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0: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1: 단청불사를요?
0: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1: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0: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0: 고기는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1: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1: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2: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3: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4: 내 말이.
3: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4: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0: 너 사고라고 알아?
3: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4: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3: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4: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5: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5: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5: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7: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8: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3: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3: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3: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조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3: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3: 도갑사?
0: 응.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 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

0: 특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새로 보호. 신라의 최씨 청년은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6: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많은 허물이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나버리면 냇물이 바다로 들어가 점점 깊고 넓게 되듯이 죄업이 무겁게 쌓인다. 그러나 허물이 있을 때 스스로 그릇된 줄 알고 악을 고쳐 선을 행하면 죄업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환자가 회복돼 가는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하 관음보살 32억 몸을 놔둬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 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만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배 광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 계율의 선에 안주하게 된다. 지혜는 사람의 보배가 되고 그 복은 도둑조차 빼앗지 못한다. 비구가 계율을 세워 지키고 모든 뿌리를 지키고 거두면서 먹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면 지혜가 밝아져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마음 또한 따르게 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한 모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도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없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곡상수 심심상계 옥구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량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0: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 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0: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

0: 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해 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총무원 부실장 기용 확대 등의 제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미래 식문화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국가 무형

0: 식품유산 지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의 행보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수행 이력을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1978년 관흥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출가 수행자로 본분을 다져왔습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신문사 사장,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며 교구와 중앙, 언론과 사법기관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8대 교육원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라는 핵심 소임을 거치며 종단 행정의 전반을 이끈 이력은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든든한 자산이 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장 큰 혁신과 성과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30년 만에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종단 역량 결집을 위하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및 각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1: 특히 수십 년간 국민적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64개 사찰의 관람료 전액 감면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찰의 전기 요금 지원을 제도화해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진우 스님 집행부의 강점은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참회와 추모회장을 열어 희생자의 고통과 국민적 분열을 사그라뜨렸고, 이듬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난해 의성 안동 일대를 휩쓴 재앙적 산불에는 BTN 불교TV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집결해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향한 대사회적 자비행에 적극 나섰습니다.
3: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1: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선명상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선명상 대회를 열어 2년간 5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해 마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기 중 가장 큰 변화는 불교가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나는 절로, 대학가 사찰 공양을 지원하는 청년밥심 등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했고, 이런 노력들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25만 명 가운데 81.7%가 MZ세대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4: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만들어서,
1: 안정 속의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은 도약이라는 새로운 4년의 과제로 나아가는 신뢰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37대 총무원장에서 38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찾은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 부처님전에 지극한 예를 올리고 전국 비구니회 주요 소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총무원장에 도전하게 된 원력을 전했습니다.
6: 종단이 여러 때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어져 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기회는 없다, 기회는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5: 전국 비구니회는 각 후보의 선거 대책 위원

0: 위원회에 전달한 비구니 권익 향상 종책을 진우 스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5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총무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앙종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안자로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1: 동의를 거쳐서, 네? 그리고 공감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심으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총회라는 그 공의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도울 수 있고요.
0: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면제, 종도 기본 수행비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통한 기부금 모연과 대규모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과 선학원 관계 회복을 묻는 비구니 스님들의 질문엔 사회법으로도 종법으로도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비구니 스님 권익 향상에 공감한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비구니 회도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지금에 있어서 손님으로 이렇게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지지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기약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0: 모든 총무원장 후보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찾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38대 집행부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적용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마지막 순서, 전통사찰 규제 완화 및 활용 등 대정부 공약과 대사회 활동 구상을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대정부 종책에서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사찰 핵심 보존지의 종교 용지화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폐지와 지원 상한액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람료 보전금 전환과 공원 문화유산 지구 전통사찰 보존지 확대 등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5: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4: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사찰의 유휴정각을 청년 멘토링방이나 무료 스터디룸으로 개방하고 소멸위기 지역사찰에서는 방과 후 돌봄과 노인 강좌를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찰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접근입니다.
6: 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확대해 갈 때 이 구세 대비의 원력을 국민 속에 또 지역 속에 실현하면은 그런 하나 이 소프트한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 기호 3번 진우 스님 역시 전통사찰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찰 경례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을 합법화하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과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유형에 따른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사찰 숲과 문화유산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사회 문제 대응 방식에서도 시각차가 나타납니다. 경우 스님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불교의 적극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인 생명 존중 지킴을 전국화하고 다문화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염스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연대를 앞세웠습니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이타행 실천을 주체로 하는 세계 시민보살 10만 명을 양성하고 상설 긴급재난 구호대를 구성해

0: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형 자비 나눔으로 전환하고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단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후보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경우수님은 종단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범불교적 행동 계획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스님은 사찰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소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해 전체 사찰의 절반 이상을 녹색 사찰로 만들고 사찰 음식의 비건 대중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진호스님은 사찰 숲이 가진 환경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찰 숲을 활용한 포교와 생산 모델을 마련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환경적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향한 불교의 역할에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우수님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불교 NGO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재난구호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스님은 남북불교 교류를 핵심 과제로 북한 전통사찰 59곳의 역사고증 자료를 발간하고 남북불교 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스님 역시 남북불교문화 교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고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문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기후위기 대응, 국제불교 교류까지 새 후보가 제시한 대사회 종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비전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향방을 가를 사부재중의 표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식문화에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2016 사찰 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화려한 미식의 시대를 넘어 이제 전 세계는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존중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전통 수행의 정수에서 찾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미식계에서 사찰 음식이 갖는 대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3: 사찰 음식이 품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어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네스코 원장의 가르침처럼 사찰 음식이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세우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 사찰 음식은 편리한 기능성에 맞춰 더 많이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앞서 사찰 음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 의례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깊이를 더 다지고 공고히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행자의 음식으로서 사찰 음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범주를 정립하고 외부에 앞서 내부의 발전적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사찰 음식에는 K미식과 같은 유행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대중적 유행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통적 식문화 공간 보존을 위해 국가적 노력과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4: 국가 차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문화를 전승화가 있는 사찰에 대한 보호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공양 강화, 바루 공양이 이루어지던 대방 등의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개호스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 등 4개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사찰 음식의 본질과 가치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사찰 음식이 전 세계가 배우고 나눠야 할 글로벌 식문화 유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인 미국 CIA 부총장이 직접 방한해 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굳히고 사찰 음식을 통한 지구적 위기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5: Korean cuisine and temple cuisine developed as it did. The culture and the philosophy behind it and what lessons we can transfer to the future of food.
2: 불교문화사업단과 손잡고 사찰 음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식진흥원도 이번 심포지엄에 힘을 실었습니다.
6: 한식의 깊은 가치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세계 미식 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0: 감사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미식계가 사찰 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생태적 존중 때문일 겁니다. 사찰 음식의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꾸준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자랑스러운 2,600여 동국인의 끝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동국대의 상징 팔정도 광장의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꽃다발을 안고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4: 고시국이었어가지고 학교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서 기분이 이상하고요. 아쉽습니다.
5: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3: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131명, 석사 800명, 학사 1740명 등 총 2671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윤재홍 총장은 공로상 수상자를 비롯해 13개 단과대 성적 우수자에게 각각 상패와 학위기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35만여 동문들은 정계, 학계, 문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여러분께 건너드립니다.
3: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35만 동문의 일원이 된 학위 수여자들을 축하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자국을 남기는 동국인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밝힌 등불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7: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회라는 큰 도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나누면.
3: 각기 다른 시간과 경험 속 새로운 출발선에 선 2,600여 동국인은 박수와 환호 속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또 한 번 내디뎠습니다.
8: 학위를 받은 동국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 아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15일 진주 약사정사와 사천 다솔사에서 8월 백중회양 방생과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법사 광주 철룡사 주지 무등스님과 약사정사 진여스님 순례단원은 진주 남강변에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등스님은 백중회향에 맞춰 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무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동참불자 모두의 선망조상 영가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방생 후 차와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천년고찰 사천 다솔사로 이동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무주 안국사로 구법 순례를 이어갑니다. 신유엔이 모든 영혼에 감사와 회향을 올리는 수시학위 회향법요와 선조를 배워가는 등롱띄우기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정사와 세계 각지 정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창종 90년 수시학위 회향법요 등롱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에서 각 가정의 선조와 전쟁, 순환, 재해 희생자 등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최근 구마모토 지진과 지바 폭우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장벽을 넘어 서로 손잡고 평화와 화합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타와 화합의 실천으로 오는 11월 22일 신요 영묘 원성 장엄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유엔의 등롱띄우기는 1936년 교단 창립 당시 오야소노 인근 작은 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가스미 가우라를 거쳐 1981년부터 후지산을 바라보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바로 연기법으로 설명되고 그와 상대 개념과 같이 또 표현되는 게 업, 그리고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일 겁니다.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이라고 해서 삼악도와 삼선도로 이루어진 중생이 업에 의해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여섯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우리 윤회는 다섯 가지였었다고 앞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아수라가 원래 천에 들어 있었었고 그래서 그냥 삼선도의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처님의 이름 중에도 열의 10포라는 곳에 천인사라고 해서 인천의 스승이라는 표현들도 거기서 파생된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도윤회를 가장 일반적인 윤회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윤회, 어디 범위까지, 어디까지 윤회하는 것일까요?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작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동아시아, 좀 더 크게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0년 전 인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태초의 윤회라는 쌈사라라는 인도적 개념이었을 때는 지구 단위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지구만을 두진 않죠.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만이 아닌 훨씬 더 넓은 생명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구를 넘어선 곳에까지도 윤회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나아가 실제로 불교에서도 서방 극락정토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남선부주를 넘어서 수미산세계라고 하죠. 수미세계의 서쪽 저먼 어딘가에 극락세계라는 곳도 존재한다. 진짜 좀 우주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윤회라는 것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윤회라는 게 사실 범우주적 개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연기가 있고 연기를 통해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다 연기가 작용되고 그 연기가 있다는 건 업의 힘이 작용된다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지구를 넘어 우주의 여러 공간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죠. 작게는 뭐 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중력, 중력이 없는 곳이긴 해도 거기에도 인과가 들어있죠. 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별이라고 하는 행성, 혹성의 단위들도 별이 태어나기도 하고 별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죽은 별 이후에 초신성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들이 폭파하면서 나타난 빛이 멀고 먼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밤하늘에서 관측되기도 하는 그처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사가 단순히 생명을 넘어 모든 존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분명 얘기했던 윤회라는 것은 범우주적 지구를 넘어 우리 단순히 인간만을 넘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투게더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이제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곳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범위를 넘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회로 나아가거나 해외로 나아가거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야기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라는 지구를 넘어선 곳으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시대로의 한 걸음이 나아갔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 다 아시죠? 너무 위대한 인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달 착륙을 했던 시기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실제로 이날 이후로 지구의 많은 곳, 여러 나라들이 우주에 대해서 더 넓은 시선을 갖게 되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우주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구 너머의 먼 곳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가볼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이때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은 정말 더 크게 도약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2026년이라는 오늘은 단순한 도약을 넘어 진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점프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2026년 6월에 너무나 아는 유명한 사업가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업가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주로 가는 무언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그것과 넘어선 것이죠. 민간 우주선, 즉 민간이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최초의 스페이스X는 나사와 협력해갖고 우주에 지금 나사에서 올린 그리고 나사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만든 우주 정거장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는 민간 항공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옛날 말대로 달나라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되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선 발사 같은 걸 뉴스나 그런 데서 보여줄 때 과연 지구 궤도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었습니다. 중간에 폭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폭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나아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주로 날아갔던 우주선이 앞에 우주 비행선을 날려보내고 엔진을 갈고 있던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되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우주선 날아가는 사진이 있는데 저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장에 착륙을 딱 하죠. 착륙하기도 하고 착륙하는 걸 잡기도 하고 바다에 엄청 큰 것들은 살포시 착륙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봇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가 됐고 현실을 넘어 이제 오늘이며 내일을 기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꿈과 공상이 아닌 정말 리얼, 현실이 된 그런 날인 겁니다. 여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나스닥 상장할 때 이 연설을 할 때 너무 좋은 말을 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든 그런 기술. 바로 본인의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공상을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상과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과학으로서 현실로 내비쳐주겠다.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가에게 저희가 뭐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가가 이것을 꼭 성공해서 우주시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주시대가 궁금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이 모든 게 단순히 지구만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 삶의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것을 꼭 직접 확인하고 직접 수행하고 직접 그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주와 바다는 인류의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알면 겸손해진다.
정말 우리가 나라는

존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지만 우주라는 단위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작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우주 먼지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설령 먼지일지언정 우리라는 이 하나의 먼지라도 없었으면 우주는 생겨날 수 없었던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부터 발생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소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된다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설령 떠나갔을지언정 우리는 오온을 통해 이루어진 무언가로 인해 즉 업에 의해 윤회를 통해 다시금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 계속 끊임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열반으로서 완전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열반에 들지 못했고 저 역시도 수행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반이 아닌 오히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더 여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것을 통해 불교의 경전에 나온 가르침을 꼭 한번 더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우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사석이나 여러 이 법문 자리에서 꼭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어떤 스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스님이고 싶고 스님으로 남고 싶지만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진짜로 우리 인간이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꼭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화성에 최초로 도착한 스님, 화성 도래승이라고 하겠죠. 어쩌면 그곳에 꼭 가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량이나 그런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꼭 3D 프린터로 뽑아서 제가 절 이름도 좀 생각해놨어요. 지구사라고 해갖고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곳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의 공덕과 가피가 더 커지고 그것이 지구를 넘어 화성으로 회향돼 돌아와 화성에도 분명히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안락을 누리고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 무슨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공상을 떼내고 과학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스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성에 가기 가장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죠? 화성에 가는 기술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화성에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겠죠, 언젠간? 근데 문제는 가게 된다라는 건 아직 돌아올 기술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곳에서 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성에 가서 거기서 수행생활 하다가 거기서 열반에 들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또 여러 업이 있을 것이고 제 과보가 있을 테니 저의 오온이 갖고 있는 업에 의해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 전생을 기억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 윤회의 힘으로 제가 다시 지구에 태어날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러면 윤회라는 개념, 쌈사라는 개념이 범우주적이라는 것을 적어도 저의 업보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안 하거나 못한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화성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인류를 또 다른 우주의 땅, 화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으로 좀 보내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 다음 생을 위해 우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한 걸음 진일보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면 우리 사람, 인류, 인간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우주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우주로 인해 불법의 광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우주시대가 도래했으면 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주로 도래하는 도래승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우주 속에 내가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그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인연들을 쌓고 그 인연 속에 여러 연기적 관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라고 하는 육도윤회의 인간을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우주적 가치관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 연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 이렇게 정말 광활한 우주에까지도 미치는구나라는 걸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종교라고 하면 우주를 논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일일이 신이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교는 만들지 않습니다.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해서 인연의 인연의 인연의 인연이 거듭되는 그것들만이죠. 이거 우리 현대과학적으로 프랙탈 구조라고도 조금 부릅니다.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말을 드리진 않지만 어떠한 현상이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으로 가게 되면 그 과거의 원인도 그때 당시에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또다시 현상이 돼서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으로 계속 간다라는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중중무진, 일미진중 함시방, 일즉일체 다즉일의 가치관이 현대과학 그리고 우주과학, 물리과학 속에 또는 양자역학 속에도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불교가 과학을 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교는 불교, 과학은 과학으로서 있는 겁니다. 과학은 실증하고 증명하는 거지만 불교는 사유하고 성찰하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가치관이 다르지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을 깊이 사유하셔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두 과학과 불교가 바라보는 지점은 사람이었어서 그 공통점이 등장하는 것이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보고 어떠한 우월관계를 놓는 것 어쩌면 우월관계를 논다는 자체가 불교에서 가장 부정했던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 불교는 불교 제가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라고 하듯이 각각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 속에도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렇다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불교에서 바라본 우주,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알게 되면 좀 허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서 바라봤던 우주는 우주과학과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관이 같은 것이지 우주의 형태를 설명했을 때 모습으로서만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불교에서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삼천대천, 원래 이런 표현은 그냥 무수하다라는 뜻인데 자꾸 사람들이 분석하고 확인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의 세상, 즉 우리의 우주는 우주 중심의 수미산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양 옆에 해와 달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수미산을 옆으로 여러 산들과 바다들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섬들이 존재하고 그 끝에 이 우주를 가로막는 마치 우리 울타리와 같은 철의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철의산간 많이 들어보셨죠? 은산 철벽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화두 그 철의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세계 그래서 수미세계 또는 수미산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천 개가 모이면 소천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대천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천세계가 삼천 개가 모여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거다. 아유 어지럽습니다. 그 정도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무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숫자로는 몇 개인가. 우리 인류는 숫자와 그래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표현으로 놔둔 건데 그 표현조차도 자꾸 확인하려고만 하죠. 즉 무한한 연기의 법계가 바로 우주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 무한한 중생들이 각자의 업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무수하게 뒤섞여 있다 해서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항아사수라고 해서
항아의 모래 아래 숫자와 같다. 즉 갠지스 강에 흐르고 있는 모래의 숫자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최근에 물리학이 발달돼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서 해인사에 제가 학감으로 있을 때 그분 모셔서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대략의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학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니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한가? 라고 하니까 아 아닙니다 스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바로 그거다.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숫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교는 그렇게 답을 내는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온 인연을 바라보고 그 인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즉 시절 인연 속에 어떠한 연기적 관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삼천대천세계라는 우주관도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속에 우주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 인간이라는 삶, 1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있기에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주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뭐가 더 많다, 적다, 크다, 그에 비해 작다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우주관 그것도 지구 이 우주라고 하는 맨 밑에는 풍륜이라는 바람으로만 이루어진 토대가 있고 그 위에 물로 이루어진 수륜 그 위에 땅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금륜이 있고 그 토대 위에 수미산이 서 있으며 그 옆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산팔해라고 해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존재하고 그 중심이 바로 수메루라고 하는 수미산이 가운데 탁 박혀있다는 겁니다. 그 양끝에 그리고 네 개의 섬이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는 곳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남쪽 아래에 있는 섬부라고 하는 섬. 섬주자죠. 그래서 섬부주라고 하고 남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 남섬부주 우리 그래서 축원에 나오는 남섬부주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맨 밑에가 풍륜 그 바로 위에 살짝 올라온 데가 수륜 그리고 수륜과 같은 넓이로 금륜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쟁반같이 동그란 게 있어서 여러 모양들이 있죠. 이것을 아우르는 것을 허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화두 중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화두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도 계산해놨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헤아리는 거 아닙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리려고 하면 할 겁니다. 여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단위는 1요자나라고 해서 1의 단위가 12km에서 15km 정도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이게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동그랗게 모여있는 것을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세계, 바로 수미세계 우주관의 모습이고 저것을 확대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일본 책에 나와 있는 거다 보니 제가 일본어가 써있는 거 조금 해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막 네모가 막 겹쳐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반달, 세모, 동그라미, 네모 형태로 막 있죠. 저게 바로 네 개의 섬. 동쪽에 있는 것이 승신주, 남쪽에 있는 것이 선부주, 서쪽에 있는 것이 우화주, 북쪽에 있는 것이 구로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곳에 있는 게 사천왕인가? 아닙니다. 사천왕은 수미산의 문지기여서 각각이 수미산 남쪽, 수미산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바라보는 문 쪽에 있는 게 사천왕이어서 동쪽 승신주를 바라보는 쪽에 수미산 문이 바로 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북담운천들이 그렇게 사천왕으로서 수미산 앞문에 위치해 있고 즉 약간 수미산의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입구가 다 사방향에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네 개의 섬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저것을 가운데로 뚝 잘라서 단면을 보면 요 면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수미산이 가장 크죠. 수미산 높이가 8만입니다. 우리 8만대장경 있죠? 무수하게 많다라고 해서 진짜 숫자 8만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8만이고 옆폭도 8만, 그 옆에 있는 바다도 8만이어서 광활하게 넓다라는 의미로 8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배수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지축산이 4만, 그 다음에 지상산이 2만, 그 다음 청목산이 만. 그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 맨 끝에 가장 넓은 바다의 삼각형으로 볼록 올라온 게 이제 각각의 섬이어서 우리 연부주가 있고 그 물을 다 가로막고 있는 끝이 바로

철이산이라고 해서 화두에 철이산관 또는 은산철벽을 꿰뚫어라는 게 이러한 우주관, 이러한 세상에 너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라는 화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비달마 구사로 세간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주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모습만을 나타낸 것이지 절대로 그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금강경이나 여러 경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부주입니다. 선부주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 것 같지만 밑에 보시면 살짝 평평하죠? 사다리꼴과 같이 쭉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습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도의 모습입니다. 인도 지도 지금 한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연부주 또는 선부주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기원은 음사입니다. 잠부라고 해갖고 이파리가 넓은 초록색 나무가 무서워히 많아서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유를 하면서 지구가 푸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파란색의 푸른 게 아니라 대신 초록색의 푸른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푸른 곳이다라고 해서 잠부나무가 많다 해서 잠부의 섬이다 해서 연부주, 선부주가 된 것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미산의 남쪽에 있어서 남선부주가 된 것이다. 이 선부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은 수명이 짧고 필연적으로 노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수명의 한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만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조건이 태초의 불교에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 다불설이라고 해서 이 범위가 대승에서 더 넓어지면서 온 우주의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바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한 분의 부처님 일불설이라고 해서 남선부주에만 부처님이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우리 그 약간 대칭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이 양 보면은 선부주의 모습이 딱 똑같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라볼 때는 단순히 우리만 살진 않죠. 우리의 위와 아래 무수한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서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중생을 넘어서 그 위에도 중생들이 있다라고 해서 수미산의 상층부에 바로 천이라고는 존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도 이 신이라고 있었죠. 브라우만이라는 신이 있었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중생이 있었다라는 개념을 불교에서도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왔어. 근데 우리 때때로 이 천을 신이라고 두죠. 천신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천도 윤회하는 중생이며 산스크리트로는 데바라고 또는 여성 명사로 쓰된 데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조물주, 유일신, 즉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때로 절에 오셔서 이 천신이 모셔져 있는 곳에 보고 아 불교도 사실 신을 이렇게 모시지 않냐, 불교랑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대바는 윤회합니다.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여러 모습들을 쭉 나타냈고 여기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맨 위까지 대범천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쭉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대범천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의 초선의 가장 끝이라고 보고 그 밑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타와자제천까지 설명하는 이거 조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종을 칠 때 28번과 33번을 치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28번을 친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28천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며 33번을 친다는 33천은 중생이 도달하는 도리천의 33천까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개념이 이 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과 달리 땅 아래에도 중생이 존재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태초에는 8개의 뜨거운 지옥만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팔열지옥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그 이후에 뜨거운 것에 익숙한 분들이 생기죠. 아마 우리나라 우리 불자님들, 보살님들도 뜨거운 지옥은 뭐 웬만하면 견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막 찜질방, 사우나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 만한 건 반대겠죠. 차가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팔열지옥과 더불어 팔냉지옥 또는 팔한지옥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총 16개의 지옥이 훗날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구사론이라는 논서에서는 지옥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지식, 정보, 우주에 대한 관념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고 과학은 과학적으로 자신의 그런 증명과 또는 발견을 하는 것이라고. 종교를 지나치게 바라보면서 과학까지 투영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과학에만 맹신하게 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삶이 인스턴트화되고 딱딱해지고 인간이 가져야 될 온정,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인류가 왜 육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 삼겹살을 먹어도 되고 닭을 가둬놓고 키워서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누가 허락했죠?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죠. 생명과학적으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고 이야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존엄성을 기반해 주는 게 바로 종교성에 들어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발달됐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 극대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인간에게 부여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시금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까지도 나아가게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게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계속 알아가 나아가 불교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육식을 점차 멀리하는 삶,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 모두가 존중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윤회하는 윤회 중생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업보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 불교 그리고 종교가 과학과 달리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불교의 이런 범우주적인 윤회가 지금 우주과학과 더불어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브야 바다나라고 하는 논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더라도 죽음이 미치지 않는 곳, 즉 죽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더라도 업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는 업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연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기적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행을 통해 업을 쌓고 그 업의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이것을 설명할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산해서 정말로 뭐 화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마 뉴스를 보서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왕성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소개됐죠. 여러 뭐 가스들과 탄소에 의해서 막 얼음 같은 산들이 막 펼쳐진 것들이 이제 멀리 과거에 보냈던 우주선이 거기 도달해서 이제야 전파가 도착해 우리 인류에게 명왕성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1초도 못 살겠더라고요. 기온차가 400몇 도입니다. 400도가 넘는 기온차가 있는 곳이야 인류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류가 그나마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화성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항상 그 화성인, 화성인이라는 개념들도 그만큼 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로 그 화성인, 화성에서 우주적인 가치관으로서 불교의 이러한 교리, 부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지혜의 아르마리를 넘어 이제 지혜의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찰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이 글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길상사에 이 앞에 불교대학을 하러 가면서 찍어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써 있죠. 입참문의 막존지에 이 사찰 안으로 문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지혜, 아르마리와 뭔가를 풀어내는 것을 지니고 오지 말아라. 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불교에선 저 아래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마리의 지혜는 지식인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선 이 지식의 한계에 갇히죠. 그래서 지식의 한계에 갇혀 산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혜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지혜의 실천을 펼칠 수 있는 마음대로 다 이 지혜를 확인하고 펼쳐보고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의 아르마리에 갇혀서 아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 정도면 된 거야 여기까지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것에 갇히는 게 아니 정말 은산철벽을 꿰뚫듯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법망경의 제16계 탐재석법계에서도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늦추지 말고 배움을 함부로 알려주지라고 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와 경륜를 배워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나 천리 떨어진 곳에 와서 대승의 경륜를 배우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법답게 일체의 고행을 설해주되 그런 뒤에 낱낱이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양을 위해 답해야 할 것을 답하지 않고 경륜의 내용을 뒤죽박죽 설하여 삼보를 욕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항상 배움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배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것을 다시 다음 사람들께 바르게 전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항상 말합니다. 모든 곳에 연기법이 작용하고 연기가 있는 모든 곳에 바로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곳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법계이고 우주이기에 법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연기법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지금을 행하면서 그 작용으로 수많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즉 우주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우주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우주가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한순간은 우주를 만드는 모든 원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범우주적 세계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시대에 우리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의 모든 공간에 부처님의 법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며 우리의 인연들이 우주적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환희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며 그 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찍일체 다지길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없을 것이며 우리도 지금 하지 않을 것이며 우주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있었고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오늘 더 행복하시고 그 행복 속에 좋은 인연들과 그 관계성에서 여법하게 수행이 거듭되어 점차점차 좋은 업을 쌓고 그 좋은 업이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0: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5: 나상도
6: 남궁진의
5: 그럼
6: 열전.
7: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8: 입덕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력심도 좋으시고
9: 하나만 하세요.
8: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7: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 것 같아요.
5: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7: 오, 우와!
5: 이야, 두 배 차이.
7: 진짜로. 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을 가리키는 칭호 중에 인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귀입을 양족존, 두 발 달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발은 인간과 신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모범이 되신 분,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모색해보는 부다로드 부다술래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지금 72세 때 있었던 제바달타의 반역이라고도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단 승계와 관련돼서 안에서 충돌이 있었고, 결국은 그게 파법륜승으로까지, 그러니까 교단이 이렇게 대립하는 사건, 일종의 한국사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갈등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통일신라 때 명주 군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주에는 왕이 있었고, 명주, 지금 강릉에는 명주 군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주 군왕 김주원이라고, 그래서 신증 동궁 여지 승남, 동궁 여지 승남이나 신증 동궁 여지 승남은 약간 수정 증보판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같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4대까지 명주 군왕이라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 있어. 왕 안에, 그러니까 왕국 안에 무슨 왕이 둘이 있대? 그런 약간 특별한, 그런 비슷한 식의 사건이 이 제바달타의 파승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복잡한 사건이고 등치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고, 오늘은 그중에서 제바달타의 조력자 4명, 핵심 조력자 4명, 그 곁다리는 5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500명이라고 하는 건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급 제자들은 다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상투적 숫자 정도로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4명의 핵심 주동자, 그러니까 바로 조력자들과 관련돼서 4명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석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 관계라는 것도 알수 있고, 왜 석가족이냐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석가족 출신이고 석가족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왜 하필 네 명이냐? 네 명부터 승단이 구성되는 요소가 4명부터, 최하 4명부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도는 사진법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사셨던 동네는 사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필 또 4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진짜 불교 사책 어디에도 잘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옥 얘기 뭐 이런 거할 거거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둘, 하나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으로 갔고요. 아비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바리, 구가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꽃지옥에 갑니다. 뭔 지옥이 연꽃 이름이 나와요? 다릅니다. 하나는 냉탕이고 하나는 온탕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핵심 동조다. 네 명이 모두 석가족인데, 이 구가리라고 하는 사람, 구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데,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강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본 거는 이제 좀 있으면 그 사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가루라 제사는 집안 전체 혈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누이들도 다 출가했는데, 이게 뭐좀 재밌는 집이에요. 재밌는 집. 건타달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그냥 약간 무색무취의 인간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는 제가 보기에는 구발이고, 제발달타 수제자. 그래서 요네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중에 제일 먼저 이제 구발이 얘기하면, 글씨 너무너무 많아. 뭐 설명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냥 갖고 왔는데, 뭐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어. 영축산에서, 영축산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뭐,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그냥 살살살 걸어 올라가면 올라갈 정도로,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셔서, 뭐, 그렇게 막 신령스럽고 막 대단한 그런 산은 아닌데, 그 왕사성에서는 최고의 산이에요. 그 정도도. 그래서 대지운이 좋아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일반 산인데, 우리나라만 와도 저런 동산은 그냥 껌입니다. 껌. 그런데 그 동네 다 평야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해발 얼마 안 돼도 굉장히 대단한 산인 것처럼. 동굴이 있어요. 또 재밌게도 동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어디는 뭐 사리불 동굴, 어디는 안안의 동굴, 어디는 뭐 마하가스베 동굴 그냥 갖다 붙였겠지. 그게 뭐 자기가 등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집단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비나야라고 하는 율사건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기사굴산 쪽으로 이렇게 영춘산 쪽으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갑자기 비가 막, 이게 아열대니까 비가 쫙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굴 속에 이렇게 비피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치는 여자가 미리 와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 거, 쉬고 있었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동굴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 있네? 이렇게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사건은 그거예요. 나왔는데 그걸 구하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왜 나와? 이러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누워있네? 야, 이거 요즘 같아도 CCTV가 없으면 이게, 성추행으로 잘못하면 고소당하기 딱 좋은, 그런데 그 여자 쪽은 아무 문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바리가 또 이제 그걸 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불고 댕긴 거예요. 사건은 그거예요. 사건은 그거. 막 불고 댕기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니라 하잖아.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바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현장을 봤는데 현장을 봤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구바리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리불 목건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 너 사리불 목건현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러니까 구바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른 율장에 나와 그 대목들이 저는 부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리불 목건현은 음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 정도 기록돼 있으면 상당히 오래 아마 게다가 이게 또 내용의 특성상 주제상 많이 회자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 제바달따랑 연결시켜서 보면 제바달따가 처음에 경쟁했던 사람은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즉 사람 입장에서는 저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상대에 대한 저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본 걸 기준으로 저격한 거야. 아닌 걸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 뜯어야지. 정치판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게 내가 지지하는 내 우리 쪽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있어. 그런데 상대 대선 후보 우리랑 라이벌이야. 내가 모시는 사람과 라이벌이야. 그런데 내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 아닌 것 같아도 긴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변증할 수 있어? 그 굴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변증할래? CCTV 꺼낼래? 깔래? 여자가 아니라는데요? 창피해서 말 안 하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구바리가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비구들에게, 너네들은 사리불과 목건현이 청정하다고 하는데, 나 조금 전에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야, 저거 진짜 당하면 아찔하다. 와, 저거 진짜.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타이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 큰 중죄를 짓는다. 청정한 비구를 저렇게 근거 없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지옥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을 했으면 형을 사는 거야. 하지만 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거든. 잠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 진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세금 안 내고 세금으로 사는 뭐 공직생활 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봐봐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여러 번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고마해라.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불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불교가 신흥종교. 근데 그걸 안에서 저렇게 막 불고 다니면 그게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참 네가 참여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구발이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하냐면 부처님께서 그들의 청정함을 믿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야, 이게 세게 나간다, 세게. 부처님께서 그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 세 번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부처님이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일 때는 저렇게 세 번째 말씀하시면 상황이 반전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대부분 바뀌는데 세 번째 결렬이 협상 결렬이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서 오래지 않은데 창병이 생겼대. 몸에 구바리가 창병이 생겼고 생긴 것이 겨자씨 같았대. 조그맣게 이렇게 쥐젖같이 올라오는가 봐. 쥐젖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가 봐. 그러던 것이 점점 커져서 벌레 할 만, 뭐 사마귀 같이 커지고, 점점. 이게 지금 지옥가는 어떻게 보면 악한 과보를 받는 거에 대한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콩알만해지고 다시 커져서 대추씨만해졌다.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커진다. 아마르과 이제 열매만해. 점점 커지는 거. 표주박 아유 이제 난리 났지. 표주박 어유 그것이 문드러지면서 온몸에 피고름이 흘러내렸다. 그때 구바리비구는 그날 밤으로 숨이 끊어져 파단모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 파단모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비구가 이와 같이 근거 없이 비방하면 그건 승가발시산이라 승잔죄라고 하는 겁니다. 승잔죄. 그러니까 계율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단두죄, 예, 발아이죄예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 그리고 승잔죄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센 죄예요. 약간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발아이째는 사형 같은 거고 승잔째는 약간 무기징역 느낌입니다. 살려는 둔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참회가 굉장히 힘든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계율 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 영추산. 예, 영축산, 열애항실, 그리고 맨 위에 부처님께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열애항실을 터고, 그래서 이제 구바리가 간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한 지옥이 있고, 팔열 지옥이 있어요. 팔열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탕 온탕이라니까, 팔한 지옥은 추운 거. 추운 거. 왜 파란 지옥부터 하냐면 더 원래 지옥의 대변자는 팔열 지옥이에요. 뜨거워. 삶는 쪽인데 파란 지옥 먼저 하는 이유는 구바리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 파란 지옥 중에서 알부타 지옥. 알부타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매서운 추위로 몸이 얼어붙어서 물집이 생기는. 알부타가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동사 초기, 예, 동상 초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니랄부타 지옥 이래서 추위가 더 심해져 물집이 터지고 온몸이 이제 상처투성이 이제 얼었다가 한번 터지는 거야. 얼었다 녹는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아찰타 지옥 추위로 이내 입을 벌리지 못하고 혀만침에 신음하면서 저 아찰타가 입안에서 아마 따따따따닥 이렇게 예, 추워서 이빨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그런 거에 아마 음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소리 우리가 닭울음 소리를 꼬끼오 하듯이 그 다음에 하지옥 추위가 너무 심해 하 소리 그게 뭐냐면 호화 이런 거 지금 이런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호호지옥이야. 다음에 호우지옥이야. 우리 생각에는 엄청 추우면 쾌속냉동 아닙니까? 예전에 그 영화 투모로우 이런 거 보면 진짜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영화 뭐 수십도가 쫙 오니까 그때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펄럭이던 국기가 얼어버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추우면 국기도 언다던데?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공기가 잡혀버리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저게 호호 불고 뭐 추워요. 아차차차 이러고 지금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 생각 재밌어. 그리고 우발라 지옥이 파란 연꽃 지옥에 이제 연꽃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몸이 파랗게 된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비유를 연꽃으로 들어. 인도 사람들 재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꽃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구바리가 연꽃 지옥에 갔어요. 이러니까 연꽃이 지옥이랑 관계가 있나? 관세음보살의 연꽃 하면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관세음보살이 사는 데가 보타라카고 보타라카가 흰 연꽃이 핀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백화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화도량.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연꽃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천에 있으니까. 우리는 연꽃은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다면, 인도 사람들은 그 개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연꽃은 이게 얼어가지고 푸르딩딩하게 된 거 지금 그거를 야 너 피부가 연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그리고 이 다음에 가면 바다맞이옥 여기가 지금 구가리가 갔을 걸로 추정하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바다마하고 대바다마는 좀 더, 그러니까는 저게 빨간 연꽃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홍련 지역이고 대홍련 지역이야. 저 둘 중에 하나의 구가리가 있는 거고 아마 여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나중에는 일로 규정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 지역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러면 빨간 연꽃은 뭐냐? 얼었을 때 파랗게 되고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빨갛게 되는 뭐 해동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여러분도 보지 않으세요? 해동 같은 거? 고기 해동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요, 말고 난 잘 몰라 사실. 그렇대. 그래서 빨간 연꽃 지옥은 뭐냐면 살이 붉게 얼어서 터져서 파란 거를 그 파란 거는 그냥 얼어서 지금 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얼어서 퍼렇게 이렇게 된 상태고 그게 녹으면서 터졌다가 다시 얼고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빨간 연꽃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한 번 더 강화되면서 이제 뼈속까지 싹 된다라고 하는 거고 후가리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시면 혹시라도 가시는 분 계시면 구발이 있냐고 내가 자연스님한테 그때 들었는데 이쪽에 혹시 계시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하고 약간 사실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옥의 이미지들은 사실은 가공된 지옥인 경우가 많고 동아시아하고 연결돼서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신과 함께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지옥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바리는 여기 있어. 여기 이쪽에 파다모 지옥이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홍련 지옥이에요. 홍련 지옥 번역하면. 그리고 파열 지옥 이제 뜨거운 지옥. 냉탕 했으니까 온탕. 냉탕 했으니까 온탕. 그래서 처음에는 등활지옥, 다시 살아나. 고통을 받고 사람이 죽어. 그러면 저거 되게 재밌는 건데. 내가 저런 기록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 처져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흑승지옥은 이렇게 줄 쳐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먹줄로 줄 때 탱기는 거 아세요?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치목하고 그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 같은 거 잴 때 먹줄로다가 이렇게 쭉 당겨 갖고 하고 이렇게 팅팅 해 가지고 그 나무 자른다 그러면 그 줄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이렇게 먹줄을 치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게 흑승지옥이에요. 구사론에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잘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자르는 사람은 평 컸냐? 이 얘기를 해요. 자르는 사람은 평 컸냐? 계속 그렇게 자르고 있어. 야, 그건 평 컸냐? 왜 옥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식의 반복된 고통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구사론 같은데 보면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합회지옥. 쉽게 말해서, 저 합회지옥을 여러분도 만들죠. 이런 여름에. 이제 모기가 날아가? 합회지옥. 큰 철산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큰 철산이야 산들이 합쳐지면서 짜부가 되는 거예요.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딱 그거죠. 그래갖고 대부분 못 잡죠. 대부분 못 잡죠.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잡으려고 쳤는데 못 잡으면 당연히 여기고 잡혀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어쩌지? 왜 잡혔지? 근데 그 모기 입장에서는 보통이 아닐 건데 그게 막 이렇게 하는 막 기류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날 건데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 큰 게 하나가 부딪히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합해죠. 그래서 주한지옥
끓는 물이나

냉렬한 불에 태워져서 그러니까 탕 속에 있는 거지. 해물탕에 들어간 낙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한주옥. 그래서 그 개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막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치? 이 규한지옥이 이 규한지옥, 대규한지옥. 대규한지옥은 이제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자가 들어가면 아까도 그 파다모지옥, 붉은 연꽃지옥, 큰 붉은 연꽃지옥 이렇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팔한지옥에서는 홍련지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센 거고 팔열지옥에서는 요 불에 끓고 물에 삶고 뭐 하는 요 지옥이 상당히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아비지옥. 아비가 무관이라는 뜻입니다. 무관지옥, 아비지옥. 그래서 아비규환의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 참 상태 진짜 깝깝하다라고 하는 걸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게요두 지옥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요 규환과 아비. 아비규환 상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비규환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근데 저기서 해물탕에 낙지 넣어서 뚜껑 불때 봐. 그러면 걔가 얼마나 아비규환 상태야. 나참 그런데. 그러면 이거 흑성지옥은 뭡니까? 산채로 포떴지요 지금. 그래갖고 애가 지금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죠. 그럼 깻잎이나 상추로 애를 눈을 가리죠. 흑승지옥.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게 남일이면 거기서 침을 삼키고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내일이면 인생 험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점해졌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랬더니 옆에서 그포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신선하구만요. 내 귀에 그게 들려. 내 귀에 들려. 그래서 대규환지옥은 그거보다 업된 버전, 그 다음에 염렬지옥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이,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예전에 영화에 보면 용광로로 딱 들어가는, 뭐 이런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막 절단 나는. 그 다음에 대염렬지옥은 그거보다 이제 온도를 좀더 높여가지고, 세게, 세게. 그 다음에 이제 무간지옥, 맨 밑에 있는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따로 설명을 해야 돼. 오무간지옥이라고 그랬어. 오무간지옥. 염불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간지옥이 다섯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무간지옥에는 왜 어떤 다섯 개의 속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 이제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만 드릴 말씀은 이 팔열지옥 옆에는 각각 네 개씩의 지옥이 더 붙어요. 동서남북으로 네 개씩. 그러니까 사사십육 16개씩이 더 붙어. 16개씩이 더 붙어. 팔한 지옥에는 그냥 8개밖에 없어. 근데 이쪽은 8개에다가 기본 세팅 8개. 그러니까 트윈타워지. 트윈타워야. 그냥 지옥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면 트윈타워고 팔한 지옥은 그냥 8개 층위밖에 없어. 근데 팔열 지옥은 8개가 있고 옆에 부속실로 4개씩이 더 붙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그래서 12개 곱하기 맞죠? 4개씩 더 붙으니까 8이 더 붙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8이 16을 붙이면 144개의 지옥이 있어. 그래서 이 8열 지옥이 레벨이 더 높아요. 간략하게 들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타워가 있어서 8층짜리 8층이라고 치고 이거는 파란 지옥. 추운 거, 8개짜리 추운 거. 추운 층,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맨 밑에, 빨간 연꽃지옥. 홍련지옥. 그 다음에 청련지옥. 대홍련하고 홍련은 두 개니까. 그리고 팔열지옥은, 이거는 불과 관련된 거고, 또 8개가 있고, 맨 밑에가 아비지옥. 아비지옥이고, 여기에는 동서남북으로 요거를 요렇게 놓고 보면, 위에서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 각각 4개씩이 더 붙은 거예요. 4개씩.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4, 4, 16, 17이지. 한 층에 17개씩 있는 거야. 이거는 한 층에 17 곱하기 8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8을 하면 143. 그렇게. 똥물 지옥은 사실은 여기 있어요. 부지옥에 있어요. 부지옥에 있어. 그래서 다 또 재밌는 세계가 있죠. 뭐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그 유럽 여행이나 뭐 인도 가기 전에 약간 예습하듯이 아 우리 이런 데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무간지옥 5개, 그러니까 무간이라고 하는 성격. 아비가 무간이에요. 아비가 무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5개의 무관지옥, 그러니까는 무관지옥의 성격을 규정하는 5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 뭐 이렇게. 취과무관.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하이패스로. 그러니까, 좀 약한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무관지옥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어. 나한테. 그럼 무관지옥 우선권이에요. 무관지옥 우선권. 그래서 제일 빨리 그게 작동한다. 하이패스입니다. 지옥 하이패스권이 무관지옥에 있다. 무관지옥. 수고무관이에요. 수고무관. 수고무관이라는 건 뭐냐면, 무관지옥은 휴가나 휴식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지옥에도 쉬는 게 있나요? 쉬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일 센 데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속 뺑뺑이로. 시무간, 무간지옥은 보통 일겁 정도, 그러니까 겁나 오랫동안 거기서 구르는 거예요. 제바달따가 무간지옥.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옥에 가셨는데 제바달따를 만난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상 안 좋은. 혹시 제시 아닙니까? 이러면 난리 나는 거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야,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겁이라는 거고, 수고무관은 휴가 없다. 어디 휴가 휴식 없다. 휴식 없다. 그다음 명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아까 나왔었어요. 파렴치욕 할 때. 죽은 뒤에 찬바람이 불면 살아나는데, 그게, 살아나는 그 과정이 쉬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쉬는 거야. 그게 쉬는 겁니까? 구르는 것보다 낫지. 구르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여기는, 명무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마블 영화로 보면 휴잭맨이 휴잭맨 울버린. 그래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일일이랴 하루 만에 만사만생 만번 죽었다 만번 태어난다 만번 다시 재생한다 다시 회복돼. 회복이 안 되면 고통을 못 받거든. 내가 팔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팔을 잘랐어? 그럼 내가 고통을 받았잖아. 그러면 어디를 더 잘라야 돼? 그럼 다리를 자르고, 몇개못 자르잖아. 근데 팔을 자르고, 이쪽 팔을 자르면 이쪽은 회복이 돼 있는 거지. 그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무관입니다. 명무관. 형무관이 제일 재밌어요. 형무관이. 무관지옥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한데 형무관은 뭐냐면 자 서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해 서울이 이만해 그럼 내가 사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 나를 금처럼 쫙 늘려. 그래서 여기를 싹 덮어 쫙 땡겨가지고 나를 전체를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덮어. 그래야 모든 고통을 패키지로 받지. 이거 되게 재밌어.